0: 같은 나이트크롤러의 눈동자.
1: 뭐래?
2: 아니, 난 알겠어.
3: 너 엉뚱한 생각하지.
2: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4: 어디든?
2: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4: 왜 그래?
5: 아, 야야, 잘못 봤어.
6: 아하, 포르타카임 특급열차. 포르타카임 특급열차.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2: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6: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4: 잘 부탁해.
0: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2: 그럴래?
3: 페루르한테 안부 전해줘.
7: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8: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2: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6: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4: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2: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0: 일찌감치 무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2: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0: 그리웠다. 그럼 나도.
9: 준과 새로운 손님들,
2: 시에로
9: 포르카카의 온도를 환영해.
8: 저기 보이는구만.
10: 옆에 저 까마귀 같은 녀석은 뭐지?
3: 까마귀? 어? 무섭게 생겼어?
8: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3: 준의 새로운 친구래.
6: 포르카카! 포르카카!
10: 오, 아주 탑재인 것이군.
2: 얘들아!
11: 안녕?
10: 야, 드론, 드론!
11: 오늘 고생 많았어.
2: 준! 페루루!
3: 니가 그 애구나.
2: 이쪽은 솔레이유. 크리스트의 여동생이야.
4: 안녕하세요.
3: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2: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8: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7: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2: 벡터와 비투는?
3: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1: 오랜만이군, 친구들.
2: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1: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2: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1: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2: 우와.
11: 여기가 바로 그...
3: 응? 우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2: 저거 너희야?
11: 멋진데?
13: 우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0: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8: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우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1: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보드를 기억하려고.
4: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4: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1: 대형의 불꽃이라.
4: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0: 그건 와일드 카드봇의 전설이잖아. 아버지가 알 적이 있냐?
13: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0: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3: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0: 그것도 처음 듣는데?
8: 말 안 했어, 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입구는 그때 생긴 거야.
11: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슬하이드.
13: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0: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다.
4: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8: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1: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15: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0: 그렇게 옛날부터?
15: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16: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0: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15: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16: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은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5: 베르로?
3: 응? 기간트렉스? 세던!
15: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6: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5: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0: 힘이 합쳐졌니? 싸우는 이유니 변화이.
13: 나왔다.
0: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러쉬를 어떻게 할 건데?

0: 저희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카드봇과 메탈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1: 도저 그거였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리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해고해라.
0: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1: 어떻게 되나 보자고.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0: 좋아. 그럼 부탁할게.
2: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1: 렉스 인페르노.
3: 표면 온도 750도 돌파.
2: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안드로이드거든.
2: 그렇구나. 그쵸?
0: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2: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수가 있지?
3: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0: 아직 멀었어. 활약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4: 오케이. 맡겨줘. 준, 아무튼 슬슬 한계야.
1: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관 트렉스.
5: 솔레이, 나도.
3: 블레이온, 세다.
5: 기관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 좋은 태동은.
6: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구와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3: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0: 마무리하자. 응. 기관 테스트.
2: 세 하이드.
0: 다이건.
2: 세모.
1: 멈춰.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산산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5: 하나가 된다 해도 말이야.
1: 그런 것 같군.
0: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1: 족장은 한 입으로 도망 안 한다.
3: 우리 친구잖아.
1: 아직 그 정도는.
0: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1: 출근! 팝!
2: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7: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7: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1: 잘 먹겠습니다!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7: 용이라고?
1: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주는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유, 잘 지내셨어요?
3: 잘 지내십니다.
2: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지셨어요.
3: 아니, 사돈난 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2: 네.
3: 요즘에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2: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3: 어머.
2: 어? 이거 뭐야?
3: 뭐야? 왜 이래요?
4: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3: 어? 벌써? 빠른데?
2: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3: 그러니까요? 네. 제가 펜가이버이기 때문에
2: 오케이,
3: 제가
2: 오케이,
3: 직접
2: 오케이.
3: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계세요? 네. 다녀올게요.
2: 네네.
3: 죽어봐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뿅! 뿅! 뿅!
5: 어? 펭수 불 들어왔어.
3: 역시.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우와! 어?
6: 오? 오?
7: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3: 신기하다!
6: 어? 어? 어? 어?
3: 여기 어디야?

0: 그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의자가 박혀 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태영아.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오! 어? 오 누구 있다?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정신적인데?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거네. 주를 따라가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1: 아니, 이게 여기서 뭐 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0: 아, 이게 그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이거 대답 안 하냐고.
1: 재밌게 편집할 거.
0: 뭐가 많이 밀려 있구나.
2: 계속 빨리 와.
0: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교도 선배님 같은 게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우리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어? 어? 어?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어, 여기 진짜 이상해. 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오! 오! 오! 오!
3: 뭐야?
0: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3: 네.
0: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3: 정말로?
0: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0: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3: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0: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요. 아, 잠깐만. 그러면 어. 나 증거 있어.
3: 네.
0: 오, 저 있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3: 뭐, 에이.
0: 아, 있어봐. 그러면. 그러면.
3: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0: 잠깐만 계세요.
3: 응.
0: 얘가 다시 갔다 온다.
3: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0: 아니, 또 그러면 안 돼요? 좋았어. 이러면 얘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게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1: 뭐야 이 물질은 뭐예요 여기서? 침
0: 뱉지 마. 침 뱉지 마.
1: 침 뱉지 말라고?
0: 침 뱉지 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0: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거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아 간다.
0: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침. 침 뱉지 마.
2: 한번 어디까지 간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병인가 보네. 오오오오오.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선배님.
2: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2: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아 뭐라고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2: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2: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2: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2: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2: 이 방이?
1: 어.
2: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2: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2: 실제로 네.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아, 네.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2: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2: 아니야.
1: 제 말은 즉. 네.

0: 건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1: 공간이 살아있다?
0: 어.
1: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0: 아, 또 시작했어.
1: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0: 어, 됐고요.
1: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오.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0: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1: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0: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1: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0: 뭐야?
1: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0: 어? 저 뭐야?
1: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0: 어, 뭐야?
1: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0: 제가 오.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1: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0: 가만요.
1: 아하, 이게, 오!
0: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1: 오, 너 살아왔어, 살아왔어.
0: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1: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0: 빨리 나가자. 오,
1: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0: 아니, 이건 또 뭐야?
1: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0: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1: 오징어 잡아봤어요?
0: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1: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0: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떴어!
1: 떴어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0: 부력이야?
1: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0: 전자기력!
1: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야, 좋지 않습니까?
0: 좋은데요?
1: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0: 다시 떠오르지 말아라.
1: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0: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1: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0: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1: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0: 안 잡아!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
0: 뭐야, 왜 또 떴어?
1: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0: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1: 재밌는데? 오, 아, 재밌다, 오. 이제.
0: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1: 여기?
0: 여기 또 노란색이야.
1: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0: 어, 저거 뭐야?
1: 이거 뭐야,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0: 어? 어, 뭐야? 오,
1: 치킨 먹방?
0: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1: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0: 그건 뭐야?
1: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고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0: 아, 이거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0: 응.
1: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셨어야 되는데.
0: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0: 왜요?
1: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1: 그렇죠. 치킨은 안 돼.
0: 근데 뼈 발라먹으면 되잖아요.
1: 아, 발라먹으면 되죠.
0: 어.
1: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0: 어,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1: 어? 뭐요?
0: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1: 이거는 폐기.
0: 이거는 제약진의 원령이 기능인 거예요.
1: 아...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0: 맞아요.
1: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0: 어?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1: 국토대장정 이런 거.
0: 그건 싫어요.
1: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0: 와. 아니, 너무 길어.
1: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뭔가.
0: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겠어.
1: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0: 제발!
1: 뭐야, 이거?
0: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1: 그러니까요. 야, 이게.
0: 아니, 안 무서워요?
1: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0: 어? 집이다!
1: 오!
0: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오, 그러네요?
0: 어? 이거 우리 있잖아!
1: 어?
0: 아니, 뭐야?
1: 뭐야, 이거?
0: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1: 전원도 안 꽂혀 있어.
0: 뭐라고?
1: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0: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1: 녹화된 거 아닐까?
0: 어?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1: 어? 그러네?
0: 아니, 그럼 뭐야? 여기 있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어? 선배님은 진짜예요?
1: 저요?
0: 어?
1: 진짜란 무엇인가?
0: 어? 어? 어?
1: 잠깐만, 진짜란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0: 여기 있으면 다,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바 출근은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이니다. 제발, 제발. 상윤은 눈도 크고
3: 나인가?
0: 입도 크고
3: 나야!
0: 바로
3: 쌤은 못했던 거예요.
0: 여기 앉으세요, 학생.
3: 네?
0: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5: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6: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 됐어요.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6: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7: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8: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9: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0: 빡세까지 살아야지.
9: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1: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 이제 만으로 28살.
11: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3: CIA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14: 아니 막 개나 소나 다 가냐?
11: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13: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3: 고개 방이 또 있어요?
11: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3: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5: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3: 부르자였다 보니까

0: 치료를 다시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해결해줘.
2: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야, 날씨 기가 막히네. 소장원의 이웃집 백만장자라.

0: 지금 근처에 화훼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뭐 한옥들이 많이 보여요. 네.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네. 이것만 봐도 백만장사 맞는 것 같은데요? 네.
0: 저기 누가?
1: 너무 뒤를 돌아서.
0: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3: 장훈 씨, 예원 씨. 키가 크셔서.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예, 저는 돈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마음만 백만장자고.
0: 네.
3: 예, 한옥 호텔 주인인 안영환입니다.
0: 아.
4: 그전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명동에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죠.

0: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대한민국 간혹 체험업 1호 안영환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애들한테도.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문화는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1: 저는 여기가 그냥 한옥 마을인 줄 알았는데 한옥 호텔이군요, 여기 전체가.
2: 네.
1: 그럼 이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2: 그렇죠.
1: 아.
2: 대략 한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을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1: 예.
2: 그 서울에서 한옥 체험업 1호로 등록이 되고
1: 아.
3: 네,
2: 숙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3: 요즘 한옥 게스트하우스 참 인기인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2: 네.
3: 놀라운데요?
0: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그전에는 한옥 여인숙이죠, 여인숙. 그런 거는 있었죠. 원래 한옥 호텔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생겼고 이제 한옥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아예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을 만든 거죠.
1: 땅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한옥을 다 사신 건가요?
2: 땅이죠. 한옥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1: 아, 다 지으신 거고.
2: 네.
1: 아,
3: 그러면은 총 몇 채 정도 있을까요?
2: 22채 정도 됩니다.
3: 22채.
1: 22채. 보니까 여기 뭐 연못도 있고.
3: 뷰가 너무 좋아요.
1: 예. 소나무도 아주 아주 멋집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네모도 아니고 약간 부채꼴이에요.
2: 이 창덕궁에 있는 그 정자를 저희가 실축해서 복원을 했는데
3: 여기 약간 포토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2: 그래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요.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1: 흡연실?
3: 네? 어디?
1: 여기가, 네.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2: 예.
3: 아니, 진짜로요?
1: 아, 저기 재떨이가 있네.
3: 아. 빨리 그 호텔 안도 한번 쭉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2: 네, 그러시죠. 여기가 저희 로비 건물이고요.
1: 아. 아. 아. 여기가 로비군요.
3: 오.
1: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전과 현대의 만남
3: 맞아요.
1: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3: 가구들도 다 옛스럽고
1: 아 여기도 뭐
3: 우와 여기는
1: 이거는 목판?
2: 네, 목판이죠.
1: 이 밑에는 뭐 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이제 뭐 소학도 있고.
1: 예.
0: 뭐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 분들한테 예. 이 이런 목판을 활용해서 이런 아, 책을 만들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0: 예, 예, 예. 예.
2: 오시는 분들도 막 펼쳐보고 하시겠어요.
1: 야, 이런 거 보여드리면 특히 외국 분들 굉장히 신기하세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정교하게, 그렇죠. 대표님은 해석이 다 가능하신가요?
1: 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장원 씨가 뭐
0: 아니 여기 뭐 너무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2: 박물관 같아요.
1: 그런 박물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있는 네. 그림이 금강산도고. 네, 옛날에 병풍이었는데 네. 이제 펼쳐서.
2: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라인이 네. 보이네요, 병풍에.
1: 여기 보면은 봉우리마다 글씨를 다 써놨어요. 무슨 봉, 무슨 봉. 다 써놨는데.
0: 이게 금강산도.
1: 네.
0: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예.
2: 이렇게.
1: 예.
0: 근데 이런 원래 고미술품을 모으시는데 또 취미가 있으신.
1: 그렇죠. 어. 한 25년, 30년 정도.
0: 저 글이
1: 유계 정사.
0: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진품, 본인 진짜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인가요?
1: 네.
0: 오. 야.
2: 여기 진짜 박물관 맞네요.
0: 어디 진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희는 호텔을 박물관에 있는 숙박하는 것 같은 개념을 원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있죠.
2: 객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1: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대표님, 한옥 22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호텔 먼저 볼까요?
1: 아, 오늘 지금 가시는 곳은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요.
0: 아, 네네네.
1: 그때 만찬을 여기 로비에서 하시고
0: 예.
1: 또 공연을 보셨어요?
2: 네.
1: 공연 보시던 집.
0: 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1: 가시죠. 먼저 문을 열어보시죠.
2: 아.
0: 아이고, 아이고.
2: 너무 예쁜데요?
0: 아, 우와. 너무 예쁘네요. 야, 여기가 그야말로 진짜 조선시대에 어디 무슨 대감댁이 들어온 것 같은.
2: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네. 딱 그 시대로 간 것 같아요.
0: 아주 너무 멋집니다. 정말 어디 그림이나
2: 네.
0: 이런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런 느낌입니다.
1: 이 집은 그 창덕궁에 있는 네. 낙선제라고 그 실측 복원한 거고요.
0: 똑같이.
1: 네. 여기는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0: 네.
1: 그
0: 네.
1: 건물을 실측 복원한 거고.
0: 아. 근데 막 지금 지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텐데
1: 네.
0: 굉장히 고택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1: 그 하회마을에 있다 보니까 네. 하회마을 자체가 오래된 고택이 많고
0: 네.
1: 거기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고택스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치를 했습니다.
0: 아.
1: 안팎으로 다.
0: 근데 여기가 지금 객실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던셜 스윗이나 그런 개념입니다.
0: 아, 여기서? 네. 그 제일 비싼 방이네요?
1: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크니까.
2: 와! 안에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0: 네, 저로 한번 가보시죠.
1: 들어가시죠.
0: 아,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보통 해 호텔로 치면 프레지던셜 스윗. 네, 그런 방이에요.
1: 예. 네.
0: 이 곳에 가장 좋은.
2: 와. 네. 이렇게 고무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1: 손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신으실 신발이 필요한데
0: 네.
1: 원칙상으로는 짚신을 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그런 문제점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무신으로 했습니다.
2: 조선시대 백만장자의 집인가요?
1: 뭐
0: 그러네요.
1: 좋다고 보나요?
0: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1: 네, 들어가시죠.
2: 이거 잡고 이렇게 신발 네, 벗는 이거. 거죠?
0: 아, 이게 아. 예전에
2: 우와, 처음 봐요.
1: 자, 들어오시죠.
0: 아.
2: 우와, 오, 안에, 우와, 여기.
0: 내부는 우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모던함이
2: 너무
0: 좀 함께 있는 것 같은. 한지 속에 있는 등이 이 고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1: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는 한옥에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 자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쓰셔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걷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2: 천장 모양도 특이한데요?
1: 우울마루 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걸 감추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2: 와.
0: 그래서 선을 감추려고 한 곳에만 요 우물마루 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닌 곳은 다 석가래를 그대로 그렇죠. 노출을 하셨고.
1: 이것도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했고 아, 민가에서는 잘 안 했거든요.
0: 예, 예. 야,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2: 곳곳에 그, 막 예. 작품이며 장독대로 또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네. 센스 있게
1: 화장실 쓰레기통은 왕이에요 오각 네. 옛날 오각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니까
0: 네. 네. 정말 몇백 년 전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좀 묵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2: 진짜 근데 여기에 뭐 백자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1: 저희가 체크인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눈으로 잘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워드려요.
2: 아
0: 이런 상은 괜찮습니까?
1: 괜찮습니다. 이거. 네? 이게 앉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
1: 앉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도.
2: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1: 이게 손가락만 안 되면.
2: 앉으. 이거 귀엽다.
1: 왼쪽이 닭가슴 총리,
2: 네.
1: 오른쪽이 대통령님이 아니었습니까?
2: 아~

0: 근데 이거 되게 좋다.
1: 여기 양국 그 정상들께서 네. 여기에 앉으셔서 이제 공연을 보셨단 얘기. 네. 아, 야,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도 한국 정상에 앉았던 오, 자리에.
0: 딱 이 자리에 이렇게.
2: 차 한 잔
1: 아, 차요?
0: 네, 차. 이거.
1: 이게 무슨 차인가요?
0: 우미자 차.
1: 우미자 차.
3: 한 잔 목을 축이시고.
1: 네네네. 네네.
0: 아주 맛있군.
1: 그냥 왠지 평소에 먹었으면 이거보다 맛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0: 입맛이 잘 맞으시나 봐요.
1: 아 저는 원래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게
0: 일어나
1: 아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혹시 부러질까 하는 작업이는
2: 튼튼하게 만들었어.
1: 아 예.
0: 나도 무섭다잉.
4: 확인하시는 거예요?
2: 아니
0: 확인하신다 지금 확인하셨어
1: 살짝
2: 아 이거 여기다 막아놓으셨구나
1: 살짝 아니
0: 튼튼하게 왜냐하면... 만드셨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시기
1: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이 소나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주 비스듬히 좀 누워 있는데 이런 소나무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3: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모았죠.
1: 아 모아서?
3: 네 모아서 산에서 캐 와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한 거죠. 한옥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모은 것도 한옥 호텔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고. 고미술도 모으고 소나무도 모으고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5: 제가 네. 좋은 소나무를 나중에 고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1: 껍질.

0: 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거지. 다른 게 좋아도 껍질이 시원찮으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 오히려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저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0: 그렇죠.
1: 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방으로 한번 그럼
0: 자,
1: 가보죠.
0: 가실까요?
1: 예.
0: 네.
2: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시죠.
2: 오!
1: 아, 이렇게 아주
2: 아담한.
1: 아담하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방입니다.
0: 네.
2: 딱 봐서는 보통의 객실 같은데,
0: 그렇죠?
2: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0: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2: 오. 아, 우와.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요?
0: 한국의 미는 그냥 자연이 내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자가 빌려오는 차자거든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낮춰버리면
2: 네.
0: 그 밖에 이렇게 다 내게 되는 거죠.
1: 아.
0: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외국 분들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깜짝 놀라세요.
2: 진짜 그림
1: 너무
2: 같아요.
1: 좋네. 그림 같은 진짜 그야말로 다른 그림이 필요 없을 뭐 아주 멋진 그런 뷰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밖에만 바라봐도
0: 마음이
1: 뻥 뚫리고
0: 마음이 편안해.
1: 예.
0: 여기 TV도 없습니다.
1: 예.
2: 오, 좋네요. 아,
1: 그러네요.
2: TV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0: 네.
1: 기와가 좀 보통 검은색들이 많은.
0: 그렇죠.
1: 예.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0: 옛날 기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지가 않고
1: 네.
0: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옛날 기화를 쓸 수는 없고
1: 네.
0: 이제 요새 기화를 써야 되는데
2: 네.
0: 다 새까맣게 나오니까 기화 공장을 몇 군데를 가서 네. 불량품을
1: 만들었다가.
0: 양산해 주시오.
1: 아.
0: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불량품을 만들었죠. 그 색깔이 이제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 회색도 있고 뭐 해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섞어서 쓴 거죠.
2: 다양하게 섞여 네. 있으니까.
0: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에?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면 뭐예요?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왜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명품은 그런 말 많이 있죠? 명품은 디테일에 했다고.
1: 오, 여기 근데 끝에 율곡이라고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율곡이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걸?
0: 관심을 가지고 한 2, 30년 하다 보면
1: 네.
0: 이런 좀 좋은 물건들이 딱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굉장히 근데 비쌀 것 같은데.
0: 아, 그냥.
1: 아니, 왜냐하면 율곡 선생님 글씨가 그렇게 흔친 않잖아요.
2: 네.
0: 저는 한번 매입을 하면 금액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인수를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 그 고민수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조상한테 미안하고 되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2: 이
0: 집이
2: 네.
0: 가장 힘들었던 집이거든요.
2: 지으실 때 가장 힘들었던
0: 네. 제가 그때 한 두 달 자리를 빈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와서 보니까 지금 높이보다 한 2m가 높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아.
0: 이게 2m가 높으니까
1: 너무 웅장해 보여요.
0: 네, 웅장하고 막 나 잘났어요 하는 집 같아서
2: 대궐처럼.
0: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낮추자.
1: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0: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반대하죠. 아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눈에는 안 맞았고 내 눈에는 안 들었거든. 내가 원하는 한옥은 단아하고 우아하고 소박하고 그런 맛이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높이 애헴거리고 이런 한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1: 한옥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쩌다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0: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 호텔을 여신 안영환 대표님. 한옥 호텔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제가 80년대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0: 컴퓨터 엔지니어?
1: 네.
2: 한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죠?
1: 그렇죠?
0: 그 당시에 미국에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봉도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
1: 그때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죠.
0: 예.
1: 네, 그리고 뭐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예. 해서 뭐 연봉도 한 2년 만에 두 배로 되고 그러니까 예. 괜찮은 삶이었어요.
0: 근데 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1: 직장 선배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죠. 근데 이제 집 사서 페이먼 끝나고 뭐 정년퇴직하면 집 남고
0: 네.
1: 펜션 그 뭐 이런 노후자금 나오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30, 4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한국으로 오게 됐죠.
2: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 한옥 호텔을 생각하고 돌아오신 건 아니었네요.
1: 아유,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다가 지인분 한 분이 그 마포에 그 황부자집이라고 아주 큰 한옥인데
0: 네.
1: 그거를 허물고 이제 뭐 빌라를 짓고 싶다.
0: 네.
1: 그걸 좀 봐달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거를 부시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부시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0: 네.
1: 제가 조언을 했다가 제가 떠안게 됐죠.
3: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큰 한옥을 서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한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
0: 근데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허물고 네. 빌라를 지어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1: 뭐 그렇죠. 네.
0: 근데 또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그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그 한옥.
1: 아, 참 그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네. 그게 그래도 한 150년 된 한옥이었는데
0: 네.
1: 돈을 위해서 그 역사를 없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건 아니었지만
0: 네.
1: 그 주인분한테 설득을 했죠.
0: 그 전부터 뭐 한옥을 원래 좀 좋아하셨었나요?
1: 특별히 제가 뭐 한옥을 선호하고 좋아했던 건 아닌데
0: 네.
1: DNA 속에 뭐 그런 조상 때부터의 그런 게 있어서 좀 묻어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마포에 한옥을 보는 순간 이제 폭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갑자기 꽂히신 건
1: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3: 그러니까.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그럼 그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막 피가 땡겨. 그거를 DNA에 있다고 막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2: 그러면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1: 식당 해보시라고. 한정식 해보시라고.
2: 식당을?
1: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못한다고 저보고 해보라고. 오히려 카운터 여고파를 주셔가지고.
2: 네.
1: 막 식당을 하게 됐죠.
0: 아 그럼 직접 식당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1: 네.
2: 근데 식당 안 해보셨잖아요.
1: 거의 처음이었죠.
0: 네. 음식에 뭐 조예가 좀 있으셨나요?
1: 아니요.
0: 그럼 어떻게 갑자기?
1: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처음에.
0: 아, 그럼 일단 일은 버리셨고 이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집이었는데 그게 수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입히지 말고 벗기자. 그래서 그 거기 붙어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다 제거를 했어요.
0: 네.
1: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봉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하고 있는데 모든 목구조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다 뺐어요. 다 빼야 되잖아요.
2: 네.
1: 제가 직접 다 빼면서 가슴이 짠한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0: 네.
3: 눈물이 진짜 핑 돌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1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못이 온몸에 못을 이렇게 받고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뭔가 교감이 된 거예요, 한옥하고 저하고는.
1: 제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어떤 변곡점 같아요.
0: 타임포인트가. 그 빼도 괜찮나요?
1: 그럼요, 다 빼야죠.
0: 아니, 뭐, 기둥이 무너진다고.

0: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 찾아갔죠. 몰래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게 됐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하루에 한 2, 30만 원? 하루 2, 3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1억, 한 달에 1억, 그쪽만 돼서 1억 몇천 했어요.
1: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옥 호텔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2: 이제 한옥 식당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네.
0: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팔도 유람을 한 거죠. 또 가다가 한옥 좋은 거 있으면 서서 문두둑에 혼자 자고 옛날처럼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몇 년 돼요.
2: 다니면서 아 이거를 명품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지인들 외국 지인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시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죠.
1: 그러니까 한옥의 어떤 경험을 네. 이제 숙박업으로 좀 내가 한번 연결시켜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
2: 제가 그 애국자는 아닌데 네. 지금이야 K-POP이니 뭐 K-컬처 때문에 많이 떴지만 8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옥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0: 좀 불편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가 입자리도 시원찮고 뭐 그러나 너는 골동품 안에 자는 300년 된 골동품에서는 자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개입된 걸 시작하게 된 거죠.

0: 손님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1: 반응은 정말 정말.
2: 그 손님의 반응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에 120%에서 130%가 올라오는 반응이 나와요.
0: 고택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셨나요?
1: 아니요, 수익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한 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적자? 저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적자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2: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체험업 호텔 1호로 오픈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이곳에서 하신 건가요?
1: 아니, 그 전에 네. 90년대 말에 이제 지금의 부촌, 네. 그러니까 가해동 네. 때 거기를 후보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마침 거기 집이 한 채가 나왔어요.
2: 90년대 후반 정도는 한옥 때문에 개발 못했던 사람들이 가 너도 나도 다 부시고 막 연립 짓고 막 그럴 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행한 거죠. 한옥을 남들이 개발을 하나 거꾸로 한옥을 사러 들어갔으니까.
0: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1: 주변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2: 제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그, 저, 혼자서 개발한 상가가 조그만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또 집은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 정신 나간 사람도 한옥 산다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와이프,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난리가 났죠.

0: 여기는 형태는 이랬지만 낡은 아주 쇠락한 한옥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벌써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넘었네. 아, 이 장소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건물이 진단학회라고 옛날에 그 1930년도에 만든 역사학회인데 그 건물이에요. 아. 부시고 새로 짓기가 좀 가슴 아파서 그거를 해체 복원을 했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1: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네. 역사성

건물을 보존하고 싶었고 그 집도 한 130년 그 당시에 1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리하려고 보면 썩었고 그걸 수리하려고 보면 또 썩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제 해체 복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밑에가 썩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둥을 다 바꾸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진단하게 목재를 보존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었죠.

0: 손님의 70%가 외국 분들이라고요?
1: 네. 아... 이분들이 그 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리죠. 한국 문화 중에서 그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여기는
1: 취미예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네, 여기는 창덕궁의 부용정이라는 정자인데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예요.
0: 네. 그래서
2: 왕의 정자.
1: 이게 보통 많이 가봐야 팔각인데 이건 팔각이 아니네요.
2: 네, 각이 굉장히 많죠.
1: 각이 굉장히 많고 네,
2: 굉장히 정교해요. 네. 정교하고
1: 여기도 지금 객실로 쓰고 있는 데인가요?
2: 네, 여기는 정자 유일하게 객실 정자입니다.

0: 붙여야 되고
1: 이렇게 될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나라가 욕을 뜯어먹어요. 이 나라 문화가 이렇게 허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 방이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어느 방에 들어가시든 착용으로 인한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방향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2: 아니 안동에 그 지금 이렇게 크게 22채나 되는 호텔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3: 식당에서 열심히 벌어서
2: 그 식당 8개에서
3: 열심히 네. 벌어서 그걸로 모자라죠.
4: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셨어요?
3: 명동에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 건물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았죠.
2: 명동 빌딩을.
5: 가족들은 반대 안 했어요?
1: 반대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안달복달 하는 거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죠.
5: 그 후회하시진 않으셨어요?
1: 그거 안 팔았으면 완성 못했어요. 지금도 완성 못하고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0: 때 있어요? 진지하고 비슷하게
1: 100년에서 150년 정도? 150년?
2: 편해요.
1: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저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차나 한잔할까? 오늘은 어떤 잔에다 마실까? 비알잔에 마실까? 덤벙잔에 마실까? 귀하려다 마시자.
0: 네.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도 다 곰이 있을 품들이에요?
1: 네. 토기, 뭐 다.
0: 아니, 집에 뒤에 보면 박물관 같아요, 집 전체가. 아니, 총 곰이 있을 품이 집에 한 몇 점 정도 있어요?
1: 글쎄, 세보진 않았는데 한 몇백 점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단에다 기증하려고요.

0: 500년 전 잔으로 먹으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1: 자, 우리 한옥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안영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아직 백지 수표를 안 주셨는데요.
2: 네.
1: 네. 1100점.
2: 네.
3: 1100점?
1: 1100점이라고 쓰셨어요.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작년 3월에 여기 산불을 크게 났거든요.
1: 네, 네.
4: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0: 수장고라 그랬나? 네. 거기에 이제 한 1200점, 1100점 수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전소됐어요.
1: 아.

0: 참, 그때 뭐 공장도 타고 다 탔지만, 그런 건축물이나 뭐 장비 이런 거는 다시 지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미술은 그거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선조분들한테 죄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1: 고미술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150년 동안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고 옆에 두고 생활한 역사인데 그 때문에 없어졌다는 게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 상실감 누구한테 글쎄 뭐 말도 못하겠고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해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가 왜 집이든 뭐 재화 일반적인 재화가 탔으면 또 노력을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미술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미술론 창고 탄 거는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 그쪽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빨리 가자고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다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2: 간혹 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0: 해왔었죠. 아. 호텔을 짓기 전부터. 네.

0: 이제 다 전소된 다음에 이재민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장소 구하는 데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주택 임시주택 지으시라고 그래서 45채인가 지어서 그리고 입주를 하셨죠. 이재민 분들께서.
1: 지금도 다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법적으로 또 이걸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부했죠, 뭐.
2: 야, 몇달 만이고요, 이거. 오기가 싫은데 왔네. 한 5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자주 안 옵니다, 여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저 집들 있는 데가 저희가 회사 작업장. 그 밑에가 이제 창고, 큰 창고. 300평짜리 창고 있었고. 왼쪽으로 학생들 작업장.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게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왜?
3: 불타버린 고 미술품 1100점을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인생 수업료라고 쓰신 거예요?
0: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외국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관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한옥을 기증을 하자. 가능하다면 내가 유물도 기증을 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더 확고해진 거죠.
3: 한옥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죠. 박수치고.
1: 그러면은 그 몇 개나 지으실 생각이세요?
0: 힘나는 때까지 모르죠, 그건.
3: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하시면
0: 돈 많이 번 분들이 그거를 뜻을 이루시면 더 좋고 저는 길만 닦는 거니까 꽃은 딴 분이 꽃 피워도 되는 거고.
4: 대표님 한옥이랑?
2: 한옥이랑? 글쎄, 한옥 어려운 질문인데 한옥이랑. 아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요라고 말하는 게 좀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명품스러운 말을, 좀, 탁, 뻥 때리는 말을 찾고 싶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4: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그때 아니.
3: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여기 방이 또 있어요?
0: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오펀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3: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2: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4: 맞아요. 해결해줘.
5: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0: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이 그러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1: 야,
0: 그거 너무 멋있어.
2: 이거 공부하다가 못 나셨대요.

0: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천 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민요한의 친절한 레시피. 모든 밥상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한 가지 반찬으로 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반찬.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6: 네, 셰프님, 이 깔끔하게 입맛을 잡아주는 반찬으로 겉절이만한 게 없는데요. 자, 아삭하고 향긋한 배추 겉절이 재료를 볼까요?
7: 네, 이제 배추는 단맛이 강해서 쌈 전용 배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부추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6: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양념 재료들이 있는데 원래 젓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젓갈이 안 보여요.
7: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싫어하셔서 사실 겉절이를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6: 예, 예.
7: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새콤달콤하게 간단하게 무칠 수 있는 이제 네? 배추 겉절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보니까 식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7: 네, 맞아요. 식초하고 예? 간장하고

0: 베이스로 해서 새콤달콤한 이제 겉절이를 만들 겁니다.
1: 이 상큼한 겉절이는 입맛까지 확 살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배추 겉절이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배추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0: 이제 배추는 사실 큰 날배추도 있는데 오늘 좀 자그마한 배추를 제가 준비를 했고.
1: 그러게요. 너무 귀여워요. 네.
0: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되게 안에가 노란 부분들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배추가 되게 단단하고 맛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꽃배추 같은 걸로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썰어서 겉절이를 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르고,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자를 때 줄기 부분만 좀 많이 자르게 되면 줄기 따로 좀 이파리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자르실 때는 이제 같이 여기하고 또 곁들이셔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면 식감을 또 여러 개를 즐기시면서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김치를 겉절이를 이렇게 뭐 옮겨 담다 보면은 네. 이파리 부분은 이파리 부분만 남고 줄기는 줄기만 남아서 조금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네.
1: 이렇게 손질을 하면 좋네요.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절여주는 과정까지도 제가
1: 생략을 했기 때문에
0: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1: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가 이렇게 썰어봤고요. 배추까지 준비가 됐어요.
0: 이제 사실 이제 또 집에서 드실 때는 예. 이걸 살짝 지금 바로 드실 거면 오히려 절이지 않고 드시는 게 좀 더 식감이 좀 더 좋고요. 네. 조금 나중에 드실 거면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짝만 넣고 절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양념을 같이 무치셔도 좋습니다.
1: 먹는 기간에 따라서.
0: 네, 맞습니다. 소금을... 저희는 오늘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절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양념을 무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배추는 이렇게 손질을 해봤고 부추도 네.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부추도 이제 배추하고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네. 한입 사이즈로 두 마디 정도 사이즈로만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추의 향이 정말 좋죠. 또 때에 따라서 쪽파도 들어가나요?
0: 네, 부추를 넣어도 좋고요. 네. 아니면 쪽파라든지 아니면 실파 네.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겉절이를 해 먹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은데 벌써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겉절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겉절이가 준비가 되는 게 신기해요. 자, 양념을.
0: 이제 사실.
1: 네.
0: 네, 이제 집에서 사실 겉절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되게 네. 조금 어렵고 김치 담그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실 수가 있는데
1: 그럼요.
0: 저희 이제 오늘 간단하게 새콤달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배추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오늘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기본 재료들은 지금 제가 참기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들을 다 섞어줄 거고
1: 네?
0: 고춧가루가 조금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류를 같이 넣어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사실 저으신 다음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같이 저어주셔도 좋은데 이제 이 상태로도 고춧가루가 좀 불어지면 좀 네. 이제 양념의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이 상태로 좀 숙성을 한 2,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무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아니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최고의 요리비결 하면서 김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0: 맞아요. 네.
1: 또 이제 겉절이는 우리가 또 간단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 이제 양념을 제가 했었을 때 사실 좀 되게 묽은데
1: 네.
0: 이게 한 2, 30분 정도 뒤면 고춧가루가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된 이제 양념장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진한 네. 그래서 한 20분에 30분 정도 네. 숙성시킨다고 했죠. 그런 숙성된 양념장 여기 있어요.
0: 네.
1: 이게 정말 같은 거였어요?
0: 네. 지금 같은 제가 레시피를 준비를 했고
1: 예, 예.
0: 한 30분 정도 불리니까 좀 묽은 예, 거에서 예. 2, 30분 뒤에는 좀 다대기 같은 양념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1: 그러게요. 굉장히 진해졌어요.
0: 네.
1: 아니, 고춧가루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차이 나네요.
0: 네. 고춧가루가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불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이제 좀 된 양념장을 드시면 좀 더 맛도 깊고
1: 나머지,
0: 네, 나머지 양념들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어우러지는 그런 양념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본격적으로 네. 묻혀볼까요?
0: 이제 양념은 전 한 번에 같이 넣어주지 않고
1: 예.
0: 반 정도 넣은 다음에 네. 조금 더 묻혀지는 걸 보고 같이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1: 아니 진짜로 이 양념장 향이 조금 더 고춧가루의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날레가 아니라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1: 이렇게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0: 지금 사실 양념 자체가
1: 예.
0: 좀 된 데다가 이제 배추도 사실 절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은 상태라
1: 예?
0: 오히려 살짝만 좀 묻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양념이 다 위에 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이렇게
0: 네.
1: 살짝 이렇게 묻게끔.
0: 네.

0: 묻게끔만 하셔도 괜찮고.
1: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만 사실 지나면 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1: 예?
0: 색다른 또 겉절이 느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금세 만들어서 딱 먹어치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오래 두고 안 드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1: 그럴
0: 그냥
1: 때는.
0: 간단하게 양념만 만들어 놓고 배추만 썰어서 바로 식사하기 전에 또
1: 예.
0: 무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1: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아, 정말 저도 겉절이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겉절이만 따로 해달라 그랬는데 죄송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0: 네.
1: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양념장만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1: 네.
0: 다른 또 채소도 같이 묻혀도 되게 활용을
1: 아,
0: 또 많이 하실 수가
1: 이
0: 있습니다.
1: 양념장
0: 네, 맞아요.
1: 가지고.
0: 네. 숙성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맛이 굉장히 진해지기 때문에
1: 그러게요. 네.
0: 양념장만 좀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다가 나머지 부추만 살짝
1: 네.
0: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1: 부추까지 넣고.
0: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1: 네. 진짜 깔끔하고 뭔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했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가 된것
0: 네.
1: 같아요.
0: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엄청나게 간단한
1: 예.
0: 겉절이가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와,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하니까 더 향긋하네요.
0: 이렇게 하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야, 진짜. 아니, 정말 금세 만들었어요. 저희 10분도 안
0: 네,
1: 됐잖아요.
0: 맞아요. 네.
1: 이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음식. 배추 겉절이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추 겉절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동을 제거한 배추를 세로로 길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배추를 세로로 썰면 줄기와 이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줍니다. 배추에 양념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0: 할 거고
1: 네.
0: 이제 좀 텁텁한 맛이라든지 좀된 그런 맛들이 싫으시면
1: 네.
0: 고추장하고 이제 고춧가루 1대1 비율로 이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1: 네. 자, 반찬과 간식까지 배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요리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1: 네.
0: 달걀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달걀은 끓는 물에다가
1: 네.
0: 이제 제가 살짝 익혀줄 겁니다.
1: 근데요, 셰프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달걀 요리할 때 달걀 속이 어떻게 촉촉하게 반숙으로 익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0: 네.
1: 이 달걀 삶을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0: 이제 사실 깔 때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그때 살다
0: 네.
1: 날라가요.
0: 이쁘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1: 예.
0: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고.
1: 네.
0: 사실 이제 반숙 계란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끓일 때부터 넣는 이유인데 사실은
1: 오.
0: 계란이 잘 까지려면
1: 예.
0: 찬물부터 넣어야지만 굉장히 잘 까져요.
1: 오.
0: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완숙일 때의 문제인 거고.
1: 완숙.
0: 네. 저희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고 반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끓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8분 정도만 네,
1: 8분.
0: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만드는 이 매콤 멸치 달걀장 여기에는 반숙에서 잘 어울린다.
0: 네,
1: 촉촉한
0: 맞습니다.
1: 반숙이.
0: 네. 저희가 이제 완숙으로 이제 안 하는 이유가
1: 네.
0: 이제 반숙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는 또 요리를 하면서 계란을 살짝 더
1: 아,
0: 데워주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그때 살짝 익을 수
0: 네,
1: 있으니.
0: 맞습니다.
1: 아, 근데 달걀 삶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셰프님 덕분에.
0: 네, 이제 계란이 굉장히 차가울 때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면 깨지기도 쉽고.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되기
1: 여기 다
0: 때문에.
1: 튀어나와가지고
0: 네,
1: 난리가
0: 맞습니다.
1: 나요.
0: 그래서 이제 계란이 조금 익을 때까지는 살짝 가운데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1: 그러면요?
0: 이제 노른자가 또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깔때 노른자가 좀 끝에 걸리지 않아서
1: 예?
0: 노른자가 가운데로 간 상태로 그렇게 또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1: 이거 되게
0: 네.
1: 노하우네요. 이렇게 뭔가 달걀을 썰었을 때도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딱 있으면 굉장히
0: 네, 맞아요. 네.
1: 먹음직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저희가 맛있게 반숙으로 삶아볼게요. 이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오늘 매콤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이제 매콤장은 사실.

0: 숟가락.
1: 예.
0: 네, 매콤장 양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저는 2:1 비율로 이제 고추장이 고춧가루 1 비율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 예, 2:1. 근데 아까 좀 더 칼칼하게 드실 분들 어떻게 하셨죠?
0: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1:1 비율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1: 1:1 비율. 취향에 따라 하시고요. 또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달걀장 할 때 간장으로 많이 했거든요. 장조림처럼.
0: 네,
1: 네. 오늘은 매콤하게 하니까 사실 이런 마지막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또 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찌개 같은 느낌으로 또 같이 이제 드실 수도 있습니다.
1: 이렇게
0: 이제 마지막 재료까지 넣고
1: 예. 한번 풀어줘 볼게요. 저도 물론 간장으로 하는 이런 달걀장 좋아하지만 매콤한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오늘 드디어 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매콤 멸치 달걀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0: 네. 이제 이렇게 양념은 다 완성이 됐고
1: 예.
0: 사실 이건 숙성이라든지 뭐 설탕을 녹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물에서 한 번 더 예. 끓여지기 때문에 바로 넣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조리를 하러 가볼까요?
0: 네.
1: 멸치까지 해서 자, 제 옆에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0: 네.
1: 물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계란이 이제 푹 담가지고 이제 소스도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 양을 꽤나 준비했고.
1: 저.
0: 네,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소스를 바로 그냥 넣어주셔도
1: 소스를
0: 됩니다.
1: 소스를 바로 넣었네요.
0: 그리고 멸치까지 같이 한번 넣어.
1: 아, 멸치도 초반에. 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지금 타이밍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지리 멸치 꼭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니까.
0: 이제 계란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1: 예.
0: 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1: 네.
0: 이제 충분히 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올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1: 네.
0: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란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로만 이제 중간불로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1: 네.
0: 지금부터 계란 넣으면 사실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네,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네. 그 후에 이제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15분 정도 끓여볼까요? 자, 셰프님.
0: 네.
1: 지금 굉장히 매콤장이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까랑 농도도 좀 달라졌죠?
0: 네. 이제 강불로 제가 한 15분 정도 이거를 졸였고요.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계란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진짜 맛있겠어요. 다들 매콤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매콤한 게 이렇게 땡겨요.
0: 네, 맞아요. 이제 일반 달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간장에다가 넣고
1: 네.
0: 조금 절이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거는 불로 이제 강하게 빠르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넣어도 드실 수 있어서
1: 오~
0: 또 되게 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1: 그러게요. 바로 해서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는.
0: 네.
1: 요거 이제 잘 조릴 때 노하우 네. 있을까요?
0: 이제 조릴 때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농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1: 네.
0: 계란이 빠르게 익지 않도록 중약불 정도로만 천천히 조려주고 이제 계란에만 양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1: 끼얹듯이 해서.
0: 네, 맞아요. 네.
1: 근데요,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매콤 양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어묵하고 떡을 조금 넣어서
1: 예?
0: 떡볶이처럼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0: 네,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양념이 맛있게 배는 동안 그 떡볶이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1: 이야, 이 맛있는 매콤장으로 떡볶이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구나. 떡볶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간단하게 재료가 있어요, 여기.
0: 네, 이제 뭐. 사실 큰 또 다른 재료는 없고,
1: 네.
0: 이제 간단하게 어묵하고 떡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는 뭐 대파라든지 이제 채소들도 좀 더 넣고 같이 조리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어묵부터 한번 썰어 볼까요?
0: 네. 이제 어묵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입 사이즈로만 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일단 양념이 준비가 됐으니까 재료만 네. 손질하면 돼요.
0: 맞습니다. 양파도
1: 예. 양파 넣고 셰프님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는 간단하게 끝났고
1: 네.
0: 제가 이제 오늘 달걀장 소스를 이용해서 떡볶이까지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달걀장을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0: 네.
1: 음식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0: 네. 이제 달걀은 한 15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서 예. 양념을 좀 많이 이제 먹은 상태입니다.
1: 아주 그냥 그 색이 예쁘게 났는데.

0: 근데요,
1: 네.
0: 지금 양념이 많아요.
1: 근데 이제 지리멸치도 이제 안에서
0: 예.
1: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계란하고 또잘 어우러지거든요.
0: 맞아요. 아, 타지 않게 잘 그냥 스며들었는데요.
1: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전 떡볶이를 또 한번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네.
1: 두 개는 제가 따로 빼놓고 또
0: 예.
1: 반 정도는 제가 떡볶이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옮겨볼게요.
1: 이제 계란 두알 정도는 지금 상태의 이제 소스는
0: 네.
1: 바로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반 정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상태로 두개 정도 남겨놓고,
0: 네, 달걀장을 따로
1: 네.
0: 옮겨놓고. 너무 좋네요. 한 가지 요리
1: 네.
0: 만들어서 바로 떡볶이를 또 만들 수 있으니.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개에는 지금
0: 예.
1: 국물이 사실 굉장히 좀 되기 때문에
0: 네.
1: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야, 정말 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누구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제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1: 네, 이제 준비된 떡도 바로 지금 같이 넣고,
0: 예. 순식간에 그냥 떡볶이
1: 네.
0: 양념장이 됐어요.
1: 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국물이 조금 더 졸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로만 한번
0: 네.
1: 좀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0: 셰프님,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아들었어요. 떡볶이가.
1: 네.
0: 떡도 굉장히 맛있게 익었고.
1: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였고,
0: 네.
1: 이제 사실 떡볶이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0: 와.
1: 바로 한번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이야. 자.
1: 이제 이것도 그릇에 한번 넣고,
0: 네.
1: 아까 전에 조금 더 저희가 보관해놨었던 그 계란장도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한번
0: 예.
1: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정말 일거양득이 많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달걀장. 오늘은 우와! 우와, 이 반숙된 것도 보세요. 이야, 이게 촉촉한 반숙 있잖아요. 우리 항상 좋아하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숙 같은 경우는 자르실 때 이렇게 바로 자르게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0: 예?
1: 옆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모양이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맛있게 삶아졌네요, 셰프님.
1: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준비됐던 소스를 밑에 한번 깔아주고.
0: 네. 근데 소스가 뭐 따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했는데 이 멸치가 들어가니까
1: 네.
0: 지리멸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씹는 식감도 좋을 것
1: 네,
0: 같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멸치의 감칠맛들이 사실 내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국물도 일반 사실 떡볶이 국물 같지만 굉장히 진하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0: 그러게요 아니 굉장히 분위기가 있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1: 이렇게 하고
0: 예 달걀 늘 있네요 식재료거든요
1: 네,
0: 우리한테
1: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멸치도 나중에 위에 한번 쭉 올려서
0: 야, 정말 맛있겠네요. 무엇보다 이 달걀이 이 속까지 촉촉하게 익어서, 와.
1: 이렇게 하고
0: 네?
1: 저는 이제 위에 뭐 깨라든지 아니면 부추, 실파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양파를 조금 잘게 다져서 위에 한번 올려주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통깨를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0: 그다음에. 네.
1: 완성시켜주겠습니다.
0: 정말 이 매콤 멸치 달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떡볶이도 한번
1: 네.
0: 완성시켜볼까요? 매콤 멸치 달걀장 떡볶이.
1: 네,
0: 그쵸?
1: 맞습니다.
0: 와, 진짜 맛있겠어요.
1: 네. 여기 떡볶이 이제 안에도 사실 멸치가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식감도 또 여러모로 또 즐기실 수도 있고.
0: 그러게요. 소량이지만
1: 네.
0: 그래도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근데 멸치 이제 안 먹는 아이들한테
0: 예.
1: 몰래 먹일 수 있는.
0: 제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진짜 맛있겠어요. 네.
1: 계란이 빠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이제 계란도 하나만 같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나머지 양념은 밥 비벼 먹을게요.
1: 네,
0: 예?
1: 맞아요.
0: 김 풀어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매콤 멸치 달걀장 완성해봤습니다.
2: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8분 정도 삶아줍니다. 달걀을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으면 맛있는 반숙 달걀이 돼요.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물엿,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끓는 물에 양념장, 지리멸치를 넣어 15분 정도

0: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달걀을 넣고 중약불에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어묵,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매콤 멸치 달걀장 절반을 팬에 덜어낸 뒤 물, 양파, 어묵, 불린 떡볶이 떡을 넣어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달걀을 반으로 썰고 그릇에 매콤 멸치 달걀장을 담은 뒤 다진 양파, 통깨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장 떡볶이도 담으면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센불에 화르륵 볶아 불향 가득 담은 오징어 볶음부터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조합으로 부드러움이 2배,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3: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3: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3: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3: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3: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3: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3: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3: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0: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2: 먹는 즐거움
11: 잇몸 튼튼 이가탄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5: 아이고 잘하네.
1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말해 gracias.
1: Esto es el gozo.

0: 와, 어마어마합니다.
1: 천국보다 아름다운 섬 란사로테로 갑니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1: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형 제도로 7개의 주요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카나리아 제도를 행운의 섬, 축복의 섬이라고 기록했다는데요. 그들이 섬에서 본 행운과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란사로테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검고 붉은색을 띤 지형이 많아 란사로테는 흔히 불에 탄 섬이라고 불립니다. 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건 1730년대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 저 길이 보이시나요? 끝없이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1: 한없이 펼쳐진 화산지대 위를 달리고 있으니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색적인 풍광과 그 사이를 가르는 곱게 뻗은 도로 때문에 이곳에서 란사로테 인증샷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티만파야 국립공원입니다. 1974년에 지정된 곳으로 다양한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티만파야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엘 디아블로 레스토랑입니다. 한 해 평균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는데요.
2: 아, 저 뒤쪽으로 너무 멋진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1: 차를 타고 달릴 땐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작은 분화구들이 보입니다. 국립공원 안에만 25개 이상의 분화구가 있다고 합니다.
2: 오, 여기 지금 연기가 올라옵니다.
1: 연기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2: 와, 이게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구멍을 가까이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갈라진 틈 사이로 땅속 깊은 곳에 열기가 새어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건초더미에 금세 불이 붙습니다. 화산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2: Una pregunta, es fuego natural.
3: Fuego natural, calor, el calor es natural, el fuego artificial es chulo.
2: Abajo, ahora, está vivo.
3: Mira, fíjate el paisaje, tiene un mar de lava, ¿verdad? Sí. Todo erosionado y aquí quedó atrapada una bolsa de aire y un magma residual. Ese calor sube por una fisura, uh-huh. chimenea, que es donde se produce aquí producción.
2: Vale, es muy interesante.
3: Gracias.

0: Tocaste la ceniza volcánica.
1: ¿Sí?
2: Ah, aquí.
0: Aquí hay 80 grados aproximadamente.
1: ¿80?
0: Pero quema, ¿vale?
1: ¡Wow! Sí. Oh. 근데 이게 지금 한 80도 정도 된대요. 오, 뜨겁네요. 이 화산에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혹시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과연 이분은 그쵸, 너무 뜨겁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위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0: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화산 열기가 올라오는 관인가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래쪽에 400도 이상 열이 끓고 있어가지고 물을 넣자마자 확 분출했습니다. 와.
0: 화산 열기에 물이 순간적으로 기체화 되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수증기를 보니 설화산 위에 서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화산 열기로 만든 요리가 있다고 해서 건물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1: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올라. 어디를 봤어? 아, 들어가도 나갑니다. 와우.
0: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1: Todo es natural, sí. Todo es natural.
2: Sí, natural.
1: 와우.
2: Calor de boca.
0: 열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불씨 하나 없는 우물 같은 곳에서 고기가 익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1: Quanto se tarda más o menos?
2: 40 minutos.
1: 40 minutos. 40 minutos. Ah, casi ahumado, más o menos.
2: ¿Eh?
1: Ahumado un poquito.
2: No, no, guisado total, completo.
1: Ah, completo.
2: Todo el mundo me pregunta, van, come, viene, me felicita.
1: Ah. 오, 여기 네, 지금 그 가스레인지 위에 브루스터에 손을 댄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가 뜨겁습니다. 오. 제 손도 익을 것 같네요.
3: 계속 7 metros de profundidad aproximadamente, solo unos 320 grados abajo y unos 170, 180 aquí arriba.
1: 아, 되게 bien.
0: 화덕에서 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열기가 일정하게 전달돼서 속까지 골고루 익을 뿐 아니라 기름기가 아래로 쫙 빠져서 담백하다고 합니다.
1: 어, 침이 녹아요. 와. 그래서 이 지금 열기랑 향만 맡아도 배가 고파져요.
0: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들 사진 찍기 바쁘네요.
1: ¿Cómo va? ¿Qué tal? ¿Este
4: pues muy bien. Muy la bien. Verdad que muy bien. O sea, me ha sorprendido mucho esto. Esto es, me parece increíble. O sea, las vistas y todo es. Esto es como si fueras, yo qué sé, lo vieras un paisaje extraterrestre, un poco. No sé, es increíble, la verdad.
1: Sí.
4: Y se siente una vibra muy distinta que da mucho gusto. Y, a mí me, la verdad que me ha sorprendido bastante.
1: ¿Y va a comer el pollo también?
4: Acabo justo de comer ahora y está bastante bueno. O sea,
1: ¿sí?
4: El sabor es distinto.
1: Ah.
4: No...
0: 화산이 구워준 고기는 어떤 맛이 날까요?
1: 여기 화구 뒤로 바로 이제 이 맛있는 치킨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라.
0: 고기 맛이 궁금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는데 화산지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배고픈 것도 있고 경치 구경부터 했습니다.

치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까지 아까 봤던 세 가지 종류의 바비큐를 모두 주문했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잘 익어 보이죠? 어서 맛을 봐야겠습니다.

0: 맥주가 별로 생각나는 맛이에요.
1: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와서일까요? 치킨도 소시지도 더 쫄깃하고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0: 와.
1: 그리고 대망의 스테이크. 제일 기대되는 음식인데요.
0: 제 입맛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 다 빠져가지고 담백하고 육향도 되게 좋습니다.
1: 식사를 하는 동안 화산의 위력도 원없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 식당 너무 밥도 맛있었고 진짜 이 풍경을 보면서 먹는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사람만 없으면 화성에서 밥 먹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
1: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맛, 란사로테에서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 국립공원에서 내려와 서쪽 해안으로 향합니다. 란사로테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티만파야 국립공원은 특히 중요한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독특하고 희귀한 화산지형과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저는 지금 이 란사로테 섬의 또 다른 뷰포인트죠. 로스 에르비데로스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암이 분출이 되어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려왔대요. 굳은 용암과 거친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입니다.
1: 로스 에르비데로스. 부글거리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절벽 안으로 들이치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데 이 모습이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730년대 일어난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바다와 만나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지형이라는데요.
0: 와.
1: 검게 굳은 용암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하얀 파도. 자연이 빚어낸 절묘한 작품 앞에 있습니다.

0: 해안 절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비경이 있답니다.
1: 서쪽 해안가에 아주 특이한 색깔의 호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다 사진을 찍고 있고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어떤 호수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절벽 위쪽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1: 오, 여기 보입니다. 초록색의 이제 호수가 등장했습니다. 오.
0: 엘골포라는 호수입니다.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짙은 녹색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호수도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 처음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바닷가 쪽이었대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곳은 또 이렇게 특이한 색깔의 물의 모습과 함께 웅덩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0: 화산이 만들고 비바람이 조악한 다채로운 풍경 속을 쉼없이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샘으로 헤아리기 힘든 자연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0: 자연이 만든 작품을 봤으니 이번엔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을 보러 갑니다. 섬의 최북단에 있는 전망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멋진 풍경이 이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0: 기꺼이 걸음을 멈춘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0: 그래서 이곳 란사로테 섬, 카나리아 제도 7개 섬 중 사람들이 살기 가장 꺼려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돌조차 부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출신의 세자르 말리케라는 예술가는 이곳을 액자틀에 키우지 않은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많은 작품들을 현재 이 섬에 남겨두고 현재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예술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섬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 바람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놓칠세라 열심히 구름 끝을 쫓습니다. 시선이 닿은 그 끝에 하늘과 바다가 만나 온통 푸른 빛으로 일렁입니다.

0: 란사로테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했던 세자르 말리케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미라도르 데 리오. 주변 환경과 건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이 란사로테 섬의 최북단에 위치한 미라도르 델 리오, 강 전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섬 출신의 유명한 예술가죠. 세자르 말리케라는 사람이 이곳의 화산 지형 이용해서 멋진 전망대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돌, 나무 등 자연 재료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입구는 화산에서 나온 암석을 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섬 끝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돌풍이 좀 어려운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야가 탁 트입니다. 순간의 눈이라고 불리는 창인데요. 참으로 절묘한 이름입니다.
1: 와, 진짜 멋진 공간입니다.
0: 세자르 말리케가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과 마음을 헤아리며 잠시나마 흐르는 순간을 붙잡아 봅니다.

0: 저 위에도 너무 멋지게 설치 미술품을 걸어놨네요. 저희 란사로테 성이 폭발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1: 참혹했던 화산 폭발의 순간도 예술가의 손을 거치니 작품이 됩니다. 전망대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외부로 이어지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내부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2: Esto viajando, sí.
3: Sí.
2: ¿Qué tal? ¿Cómo va ese sentimiento?
3: Este lugar me gusta mucho porque las vistas del sitio me parecen muy bonitas y que se aprecia mucho la isla vecina, la graciosa.
2: ¿Y es primera vez?
3: No, como quinta.
2: ¿Quinta? Sí,
3: porque es de mi isla favorita.
2: Ah, sí.
1: 바다를 바라보다 보니 문득 전망대 이름이 새삼스럽습니다.
2: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 전망대라니. 바다밖에 없는데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앞쪽이 강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란사로테와 라 그라시오사 사이에 흐르는 엘리오 해협을 강에 비유한 건데요. 이름마저 낭만적입니다.
2: 와, 와.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0: 물결과 마음이 하나 되어 어느새 잊어버린 시간과 공간.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쉼 그 자체였습니다. 강 전망대를 보고 나니 세자르 말리케라는 예술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생전에 그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섬을 대표했던 예술가 세자르 말리케의 집에 왔습니다.
2: 이 세자르 말리케가 약 2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0: 새하얀 벽을 지나자 검은 화사나무로 꾸민 정원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집안을 살펴볼까요?
3: 이분이 이제 세자르 말리케.
0: 란사로테에서 태어나 마드리드를 거쳐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한 세자르 말리케는 관광 산업 붐이 일기 시작한 1966년 섬으로 돌아옵니다.
4: 세자르 말리케 se construye su casa este lugar porque
5: pues él retornaba de Nueva York, quería supongo que hacer una casa y a él le llamó la atención estos agujeros que son burbujas volcánicas y sobre la marcha pensó que sería un lugar idóneo para hacer su vivienda aquí. Le gustaba mucho estos huecos que son naturales y sobre la marcha pensó en que podía ser su casa con esa imaginación que tuvo, ¿no?
0: 화산이 모든 것을 뒤덮어 폐허가 된 이곳에서 세자르 말리케는 란사로테만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화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2: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스페인 정부가 이제 무분별하게 관광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니까 이 세자르 말리케는 자연 친화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걸 란사로테 섬을 같이 개발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은 용암 가운데 있는 하얀 집들을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를 사랑했던 이 세자르 말리케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란사로테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르고자 했던 세자르 말리케. 탁 트인 공간과 큰 창을 통해 란사로테의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 들어온 그의 예술적 감각이 바로 느껴집니다. 지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이곳이 이 집의 1층이라고 합니다. 용암이 지나간 자리를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2: 하늘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6: 용암길이네요, 용암길?
2: 네, 예전엔 용암이 흘렀던 길이라고 합니다. 오, 길을 나오니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0: 1층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 개의 응접실과 바비큐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2: 자연 채광을 통해서 빛이 쫙 내려와서 밝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정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만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가가지고 보들보들합니다.
6: 여기 또 공간이 있네요. 여기 어딘지 가볼게요.
2: 세자르 말리케가 여름에
1: 시간을 보냈던
2: 하이라이트죠. 수영장에 등장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진짜로 약간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0: 수영장의 물도 인근의 바닷물을 끌어온 것인데요. 란사로테의 모든 자연물이 소중한 건축 자재였던 셈이죠. 아니 어쩌면 자연이 세자리의 예술적 영감을 빌어 자신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자르 말리케만큼이나 이 땅을 사랑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란사로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7: Sí, buenos días.
8: Buenos días,
7: encantado. Alberto.
8: Alberto González.
2: Ah, el jefe de aquí.
8: Sí, el enólogo. Ah. Aquí tenemos la bodega, realmente, y los viñedos los tenemos en...
2: En Jería.
8: En Jería.
0: 카나리아 제도는 예로부터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섬에는 이름난 포도원이 많다는데요.
9: Su padre.
8: Porque eres mi padre.
2: 여기 보면 이제 로렌소 씨의 동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아저씨 아버지 성함이 로렌소입니다. 라쿠엘바드 로렌소라고 적혀 있고요. 아저씨 보물 창고죠.
0: 아, 이름처럼 건물 안이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눈에도 역사가 깊어 보이는데요. 이곳이 알베르토 씨의 보물 창고랍니다.
2: ¿Parece como en parroquia?
10: Sí, bueno, es la cueva, es la lava. Estamos debajo de la cueva. Uh-huh. Aquí el vino pues no sufre ningún tipo.
2: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아저씨가 16대 찍은 사진. 그리고 아저씨 아버지가
10: Ya en esa época pues estaba con las viñas.
2: Sí.
10: Él no podía trabajar, pero me enseñaba a mí a trabajar y
0: 알베르토 씨는 5살 때부터 포도원을 운영한 아버지로부터 포도 접붙이는 방법과 가지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10: El pasado y ahora quiero volver al origen, quiero volver al sabor de los vinos que hacía mi padre.
0: 유명 포도원과 와인 제조 시설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알베르토 씨는 옛날 아버지가 만들던 와인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0: Es verdad que hemos hecho varias catas y curiosamente cada barrica tiene como, aún siendo el mismo vino y las barricas son de origen americano, sí es cierto que cada barrica, por la corriente de aire o la posición.
0: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균일한 맛을 내는 게 쉽지 않지만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길을 택했다는 알베르.

0: 도시.
1: 노 es vino tinto, tampoco vino blanco.
2: Es vino dulce.
1: Vino dulce.
2: Moscatel de Alejandría, pero con 25 años. Entonces el vino cuando pasa tantos años en la barrica se va volviendo como el coñac.
0: 와인은 그의 자랑이자 신념입니다.
1: 이게 처음에는 딱 들어갔을 때 그 포도 향이랑 뭐 다양한 약간 이제 말린 건과일, 건포도 이런 향이 나다가 숨을 확 쉬니까 이 나무 향이 확 나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0: 이번엔 포도밭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광활한 화산지대에 촘촘히 쌓아올린 반원형의 돌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란사로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포도원, 라 페리아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밭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밭의 모양도 신기하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검은 대지에 초록빛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수작업으로 일군 밭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가질 않더라고요. 알베르토 씨가 밭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1: 시시시, 와, interesante.
2: ¿Qué es lo que protege el suelo y por la noche capta la humedad, aunque no llueva y lo lleva a la tierra? ¿Ves? Está súper húmeda.
1: Sí.
2: Porque esto lleva la humedad. No ha llovido y está húmeda. Si nosotros no regamos, aunque no llueva, porque esto es como una esponja que absorbe la humedad del aire y la lleva a la tierra.
0: 화산섬 란사로테의 풍부한 화산재를 이용해 포도원을 일궈낸 건데요. 그 지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2: La vara va estropeando el va bajando el picón para abajo y no interesa porque si no se como se taparía la cepa. Hay que subir el picón que se ha bajado para arriba.
0: 원뿔형으로 땅을 판 것도 물이 포도나무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1: 이게 la piedra es para defender del viento.
2: Para defender del viento. Esta es la dirección del viento y por eso están todas puestas, ves que todas miran hacia un mismo lado. Todas miran hacia allá, ves? Todas tienen el semicírculo orientado para allá, no para abajo ni para allá, porque el viento viene así.
1: Ah, siempre.
2: Siempre. La mayoría del tiempo el viento viene así. Por eso ves que están todas mirando, ¿sabes? Toda la piedra hacia allá. Ahí no, el viento por aquí no viene.
0: 거친 자연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탈바꿈시킨 건 아버지의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0: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난 포도나무는 올해도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안겨줄 것입니다.
1: 예. Existe en alguna otra isla, pero el 90% de la producción mundial solo es Lanzarote.
2: 아, 이게 지금 포도 품종이 말바시아 이제 볼칸이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이곳 란사로테 섬에서 자라고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0: 알베르토 씨는 란사로테의 포도와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알베르토 씨가 저녁을 먹고 가라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0: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여기가 알베르토 씨의 텃밭이랍니다. 자세히 보니 채소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딸기가 참 잘 익었죠.
1: 직접 재배하신 향후 토마토.
2: Ahí lo tenemos más fresquito.
1: 너무 달아요.
2: Y eso que el viento estropea un poco, pero la tierra es muy fértil, muy fértil. El Lanzarote tiene una tierra súper fértil. Negra, pero más negra.
1: Ah, más negra. Se llama mora.
2: Mora. ¿Ves? Aquí están.
0: 과일에서 싱그러움이 뚝뚝 떨어집니다.
1: 오늘 비타민C는 다 먹은 것 같습니다.
3: 와, 정말 달다.
0: 한 차례 수확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알베르토 씨가 미리 연락해 아내분께서 분주히 준비하실 것 같죠? 모두 직접 가꾼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랍니다.
1: Hola, muy buena.
4: Encantada.
1: Blanque.
4: Hola, encantada. ¿Qué tal?
2: Muchas veces, muchas noches, huevos fritos.
0: 이곳에선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편이라는데요. 달걀도 직접 기르는 닭이 나은 것이랍니다.
4: Porque le gusta cocinar mucho.
1: 아,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4: Y además cocina muy bien.
1: Me gusta todo a forma, no pasa nada. Vale.
0: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란사로테산 와인이랍니다. 오늘은 화이트 와인이라네요.
1: Gracias. Yo también, sí.
0: 소박하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삶은 감자는 모호 소스를 곁들여 먹으라는데요.
1: 이게 이제 여기 모호 소스라는 여기 소스와 치즈가 섞인 겁니다. 감자는 진짜 너무 맛있고 매콤 짭짤한 느낌이라서 잘 어울립니다.
2: Salud.
1: Muchas gracias. Salud. Salud.
0: 와인은 신선한 과일향이 느껴졌는데요. 산미가 있지만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Somos como muy de campo, entonces nos gusta vivir del campo, de las
1: plantas,
2: las cosas las solemos coger.
5: ¿Qué tal?
0: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온 손님들에게 인사차 들른 이분은
1: 여기 이제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0: 아드님도 포도원과 와인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는데요. 언젠가 아드님이 만든 와인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자연이 토해놓은 화산섬을 향기로운 와인향이 나는 섬으로 바꾼 이들은 알베르토 씨와 같은 평범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아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란사로테의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란사로테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섬의 북동쪽으로 달려갑니다. 1966년, 세자르 말리케가 란사로테를 돌아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1: 이 란사로테 섬에 또 다른 세자르 말리케의 작품, 하메오스 데 아구아라는 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0: 하메오스 델 아구아는 화산 동굴을 활용해 지은 건물인데요. 하메오스는 원주민인 관체족 언어로 화산 동굴이 무너져서 생긴 구멍을 의미한답니다. 이름 그대로 건물 여러 곳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었을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0: 진화구를 그대로 개조를 해가지고 레스토랑, 카페, 지금 공연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데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 물이 아른아른 또 비치면서 반대편의 모습이 보여요.
1: 좁은 계단을 내려오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땅 아래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0: 이제 이 세자르 말리키라는 사람을 뭐 자연 친화적인 예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예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물, 해수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지하를 통해서 바닷물이 여기에 고여 있어서 잔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와.
1: 세자르 말리케는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던 란사로테의 자연을 보존하고 섬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란사로테를 찾는 것을 보면 그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저기 고여있는 물이 아래쪽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쪽인 것 같아요. 네.
1: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건축해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동굴 안의 고인 물의 수심도 계속 달라진다고 합니다.
2: 그래서 nada nos parece muy guapo. Nunca habíamos estado aquí, así que es como súper impresionante y nada que vengáis a verlo.
3: Nada, pues que es un lugar bastante característico y diferente a los demás sitios. Merece bastante la pena. Y nada, que muy chulo todo.
0: 네, 동굴을 통과하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와, 여긴 수영장이 있네요.
1: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세자르 말리케가 그렸던 란사로테의 푸른 바다와 검은 화산, 싱그러운 녹음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땅 란사로테가 축복받은 행운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건 섬을 사랑한 주민들과 한 예술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0: 뻥 뚫리네요.
1: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0: 수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5: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16: 어마르드.
15: 야, 이거. 세상의 모든.
16: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5: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16: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지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전략 회의를 가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다룰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여서 수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 대통령은 달라진 재정 여건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2: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다음에 이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1: 재정 당국이 대표적인 혁신의 대상으로 꼽는 과제,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금의 방식으론 학령 인구 감소 등 달라지는 교육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입니다.
3: 의무 지출을 포함한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미래 세대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일단 어제 회의에서 교부금 안 건은 직접 다뤄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입장. 하지만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인 국회는 멈춰서 있습니다. 교부금 관련 법안 13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위원장조차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까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4: 우리가 합리적 원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웁시다.
1: 여당 위원 구성도 복잡하긴 마찬가지. 비교섭단체 몫이 한자리 늘면서 민주당 몫은 전반기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현직 장관 2명의 당대표 대행 원내대표까지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상임위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황. 교부금 개편을 향한 정부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정작 국회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거란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대학병원을 나눠서 배치하겠다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두 대학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5: 전남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두 국립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지역 내 첫 의대 설립을 목표로 통합의 뜻을 모았지만 핵심 시설인 의대와 대학병원의 입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전남 광주 대전안 기획위원회는 최근 목포의 통합대학본부와 의대를 두고 순천에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하거나 확대해 대학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목포대는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이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반면 순천대는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충안대로라면 목포에는 대학본부와 의대, 대학병원이 모두 들어서지만 순천에는 의대 없이 병원과 캠퍼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순천대는 통합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두고 동서부권의 대학병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대전안 기획위원회는 양 대학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할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율적 협의를 통한 공동합의서에는 7월 중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만약 양 대학 간 공동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재안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중재 역할 종료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네, 국방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가칭 국군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군별의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전장을 이끌 합동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6: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군 사관학교 설립.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이끌 합동형 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고학년은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해 군 내부의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사관학교의 입시 경쟁률 하락과 자퇴생 증가 등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7: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6: 하지만 동문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열악한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8: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그들이 추구한다는 합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수생도 모집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논란은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사관학교를 지방설치 원칙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동문들은 갑작스러운 입지 변경이 강행되면 우수교수진 확보는 물론 생도 모집 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9: 공군사관학교도 서울 대방동에 있다가 청주로 가는 순간 그 교수 질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던 대학교를 지방으로 뺀다. 그랬을 때 입시 성적 하락은 누가 봐도 명약 관화하지 않겠습니까?
6: 당초 지난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통합 추진 계획은 장관 일정으로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 소년이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 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2만 1천여 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약 2.2배가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기타 범죄,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여보, 당신은 그 파락을 나와서 행복했어?
2: 아니.
1: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1: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2: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4: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5: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6: 꽉 채까지 살아야지.
5: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0: 행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8: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아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11: 병원 가자.
12: 이미 병원 가자.
13: 병원 가자.
14: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10: 마이브라운만 믿고
15: 병원 가자. 용기 있게
14: 마이브라운.
1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8: 아이고 잘하네.
17: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9: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20: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1: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22: 사바나.
23: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긴 사막이잖아요.
24: 이게 펜가 봐.
20: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22: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20: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21: 아우, 배 아파.
22: 동선 씨 어디 가요?
21: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22: 배 아파요?
21: 오우, 쉣!
23: 뭔데? 뭐야?
22: 무슨 일이야?
23: 뭔 소리야?
22: 세균맨!
21: 홀리 쉣!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23: 에? 왜 그래요?
21: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25: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26: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27: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세상엔 많죠.
21: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23: 왜요?

0: 안을 했어요, 누가?
1: 아, 그 정도가 아니야.
0: 근데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1: 얘 이러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2: 아, 와, 나 저 닥친 던기 보고 싶지 않은데.
0: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1: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응? 가까이서 봐요, 빨라.
2: 싫어요.
1: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3: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2: 다 보여요, 저 지금.
1: 아내가 봐야지.
2: 저 시력 2.0. 아!
0: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4: 아니, 진짜.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5: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아. 손에서?
4: 아, 무슨 말씀을?
6: 들고 온 거야, 혹시?
0: 자,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1: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0: 말하지 말아주세요!
1: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0: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2: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 앉아서 얘기, 앉아서.
0: 아, 근데 우리 지금 문 여우니까 실실 새 나오는데
2: 잠깐만, 나 다 또 볼게.
0: 얘기할까요? 무슨?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1: 아니
0: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무난해. 아까는
4: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0: 그게 나온 거고 지금 표정이 너무 무난해.
5: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0: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6: 맞죠?
0: 거잖아요.
6: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4: 그렇죠.
6: 스카토리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토를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요.
1: 진짜요?
6: 네. 향수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똥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더 지독해지더라고요.
0: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1: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걸 덮어주면
0: 고양이 화장실도 그런 식이잖아요.
1: 맞아요.
0: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하라네요.

0: 간이 화장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요.
4: 그러니까 왜 똥만이 싸면 이거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4: 종이
1: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퇴비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0: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1: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2: 홍지 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3: 양 박사님,
1: 일로 와봐요.
3: 네, 여기 있어요.
4: 있어?
1: 여기.
4: 뭐야?
1: 똥푸기 좋은 게 있어.
3: 아이스크림 스쿱.
4: 여기 뭐 봤어?
1: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5: 냄새는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대로 드리면 뭐 충분하겠다.
1: 아 이게 필요하네.
4: 고양이 삽까지 챙겼는데 이거 똥 이걸 풀면 되겠다. 예.
1: 이거를 풀면 돼.
4: 아 이 그걸로요?
1: 아 풀었어야 될 거 같아.
3: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1: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4: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1: 이거를 변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톱밥 좀 깔아놓고.
4: 옮길게요?
3: 네.
1: 네.
4: 그리고 빈 통을 가져가는 게
3: 여기서 원래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건 누구 하나?
1: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 물질이긴 하니까
3: 네.
1: 이것도,
3: 네.
1: 이것도 좀 챙겨가고. 아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4: 장갑 여기다 넣어주세요.
3: 네.
1: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이거 놓고 할 거 없으니까.
2: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1: 네, 가시죠.
3: 네. 아이고.
1: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3: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6: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7: 안 될 것 같아.
6: 이게 너무 작아서.
7: 그렇게 될 수도
6: 있어요.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3: 어? 그게 뭐예요?
1: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8: 진짜요?
1: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3: 우와.
1: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수물.
8: 이거는.
1: 그리고 톱밥. 뭐 톱밥 있어, 톱밥.
3: 너무 좋다.
1: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6: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3: 네.
1: 그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3: 네.
1: 더 잘 되고
3: 네.
1: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소 물질이 이게 쑤시니까 넣고
3: 네.
1: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3: 이거 쓰레기인데요?
1: 이거를
8: 낙엽.
1: 제일 위에다가 저거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3: 네.
1: 똥 푸는 팀이랑
3: 제가 풀게요.
6: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3: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3: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2: 똥 풀어간다니까.
3: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7: 돔내연애.
9: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줘.
1: 똥 먹어봤어?
6: 먹어봤냐고?
1: 어.
6: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1: 병원에서 막
6: 이렇게 하면 페레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세 안 먹어.
1: 아. 잡시다.
6: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1: 자 열어볼까요?
6: 네 열어봅시다.
1: 아 holy shit. 욕할 뻔.
6: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5: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3: 선생님, 장갑 여기 뜯을 수 있어요.
4: 다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 네,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그러세요?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덮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톱밥 레이어 한 번.
1: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8: 한 번만 더.
1: 어! 퍼!
3: 왜 이렇게 무서워요?
1: 쏟아져가지고 쏟아져가지고 떨어져.
7: 괜찮아요.
1: 휴지로 닦으면 돼.
7: 와 진짜 레전드.
1: 엄청납니다.

0: 아유,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아유,
1: 그거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2: 이렇게 이런 걸로. 아.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3: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네.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4: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0: 네.
4: 뚜껑을 여시고,
0: 네.
4: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0: 네.
4: 그 다음에 튀지 않게.
5: 네? 뭐라고요?
4: 튀지 않게.
0: 튀지 않게 하고,
4: 조준 잘 하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그거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찰찰찰찰찰찰
0: 뿌린다.
4: 그 다음에, 아, 딱, 닦으시고, 개인 용량에 따라.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이동.
0: 오, 괜찮네요.
6: 그런데, 잠깐만, 저 작업 하고 왔어요. 손이 굳는다고.
7: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이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통하는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1: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8: 자, 숯을 어디에 넣을까요?
1: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0: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8: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보세요.
0: 정말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1: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0: 그렇죠.
4: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1: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라니까.
4: 아, 이게 지금.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색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1: 그게 훨씬 좋죠.
4: 엔억색이 아니라?
1: 네네네.
4: 아, 그래요? 나 잘
1: 근데 미생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산소를 만나야지 더 잘 돼요.
4: 숯을 깨시는 거예요?
1: 기지를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8: 숯이 나옵니다.
0: 숯이 나오네.
8: 가루가 됐어요.
0: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1: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 작업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 아, 마지막에.
8: 이 정도면 잘 보이는데.
1: 아, 완전 충분합니다.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0: 오케이.
5: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0: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5: 네.
3: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1: 이거를 쿵 넣어주죠.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4: 네.
1: 완성이란
8: 게. 아, 비닐 안 쓰고요?
1: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온도가 있는데.
5: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1: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 풀들로
8: 나뭇잎을 넣겠습니다.
1: 직사광선만 피하게.
5: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좋습니다. 이거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8: 덩굴 식물.
5: 아하.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 아, 충분합니다.
8: 네. 아, 그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8: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그쪽에다 아~ 옮겨놓고.
5: 좋다.
0: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4: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
5: 맞아요. 아, 기록. 너무 좋다.
8: 기록을 남겨야죠.
1: 자원순환 담당자를 하시면 돼요.
5: 할리퀸.
8: 자원순환 담당자.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4: 이거 맞아.
8: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 네.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그만한 사이즈 용기가 필요한데.
10: 들어왔어요?
11: 이걸로 제가 깨볼까요?
10: 뚫긴 뚫었는데.
11: 이거는 사실은 남성의 그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1: 아, 그 소변기인가요?
10: 네,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0: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1: 잘 되나 한번

0: 해보세요.
1: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2: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1: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2: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3: 어디에요?
2: 이 소변에.
0: 모아놓은 소변.
2: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1: 처음에 대변인들을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3: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1: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4: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1: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2: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1: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2: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복압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2: 근데 이 구조상 이게 여기 앞에가
3: 좀 힘들 것 같은데.
2: 이게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1: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4: 아니면
2: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까?
4: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3: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2: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3: 아니면 이거 어때요?
2: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거 어때요?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3: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거르게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어때요?
2: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3: 그거 괜찮아요. 아,
1: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서. 운동을 하면서 볼일도 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2: 신기명 기다리고
3: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마임.
2: 와 방금 보는 나 세상 진짜 물에 들어 제일 웃겼어.
1: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2: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한번 해보세요.
2: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4: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도와줘.
1: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1: 오, 할 수 있네요.
2: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1: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2: 그게 뭐예요?
4: 네? 뭐라고?
2: 내 생각에 누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5: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3: 그래 위치
2: 이거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멀리. 냄새 너무 나니까.
6: 바깥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넣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3: 아~
6: 여기 쪽에 넣어.
3: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7: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6: 여기
3: 아,
6: 여기다
3: 프라이버시를
6: 여기다
3: 두 개. 위해서
7: 프라이버시를 위해.
3: 괜찮다.
6: 얼굴 보고.
4: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6: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이게...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1: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6: 여기, 네.
1: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6: 아, 다들 고생했어요.
7: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6: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2: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8: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 우리 그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7: 좋아요.
6: 네.
3: 화장실 누구 가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1: 이게
3: 있구나.
1: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3: 그렇죠, 그렇죠.
4: 아, 나 아니야, 안 돼.
2: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7: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니까.
2: 그러니까.
8: 많이 급했나 보네.
2: 무슨 말벌한
7: 수처럼. 아니긴 한가 보다. 뭐야, 깜짝이야.
6: 어? 미스터리 박스?

0: 생태계 순환에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드룸? 시드룸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2: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3: 들어가 보세요.
1: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디디디디디디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4: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1: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2: 저 다녀올게요.
1: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3: 그래요?
1: 어, 뽑기처럼. 어,
5: 여기가 이제 도파민의 절여진 곳이네.
3: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1: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5: 다녀오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승우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손수건 맸는데 맞춤 제작가죠. 나 아까 했더니 목이 졸리더라고.
4: 다 오셨나요?
0: 네.
4: 뭐가 왔어요?
1: 누구보다 도파민 그 자체.
3: 진짜
1: 누구보다.
3: 열어볼까요?
0: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긁어볼까요?
1: 뭐야, 이미 본인 긁었잖아. 내놓으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상해.
5: 아, 그 보셨나요? 다 같이 까기로 하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바로 긁어봤죠.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4: 어? 나는 꽝. 나도 꽝이야.
1: 어, 너
4: 꽝.
1: 꽝이야.
4: 당첨. 우와! 우와! 저만?
0: 누가 당첨이에요?
4: 우와, 부럽다, 형수야. 우와.
6: 형사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4: 우주복을 입고 화성 야드에 나가 보너스 시드를 채굴합니다.
0: 오, 화성!
3: 우주복!
4: 채굴!
1: 와, 좋겠다.
2: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 했는데.
4: 네. 부럽다.
7: 봐봐도 돼요?
4: 네.
7: 어디 있지?
2: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4: 화성 야드?
7: 근데 우주복을 입고.
1: 아,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 의해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3: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
1: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7: 실실 셀 것 같은데?
4: 깜짝이야, 누스야.
8: 화성 여행에 문이 열렸습니다.

0: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우와. 힘껏 여십시오.
1: 가는 거야 지금?
2: 전혀 와야겠어.
3: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4: 우주에 네. 다녀오세요.
5: 배웅
6: 해줄게.
5: 네.
3: 잘 가.
2: 안녕. 잘 갔다 와요. 네.
5: 다녀오겠습니다.
6: 네, 조심해요.
4: 화이팅.
2: 화이팅. 아, 뒷모습이 씩씩하네.
3: 그니까.
1: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7: 있다라는 건데.
8: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9: 화성에
10: 금속이 뭐가 있어요?
7: 철.
8: 철이 엄청
7: 철이랑 철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1: 뭐 있어요?
7: 망가니즈랑 마그네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은요?
7: 저는 글쎄요.
8: 금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죠.
1: 화성에 없어?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7: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11: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10: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 어쨌든 영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7: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지금은
10: 아, 기화가 돼버리는
7: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12: 근데 화성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7: 아, 맞아요. 그런 게 다 맞을
10: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12: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
10: 아 계속 맞는 거예요?

0: 근데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층이
1: 지각 활동이 사실 없죠. 판구조로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대요, 그럼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 공개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내 정도로 좋아해요?
4: 네,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있는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우주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3: 응? 뭐야 저거? 뭐야? 아 저기 비비
4: 뭐예요?
3: 계단으로 올라갔어.
5: 비비다.
6: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3: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오, 막 끊기는데?
5: 어디 도착했나 봐.
4: 어디예요?
3: 이게 화성이에요?
7: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2: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0: 우즈벅 착용 시 우즈벅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배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내려놔 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오,
2: 우즈벅.
1: 아, 저게 우즈벅이에요.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저 허리까지 끌어올리면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피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 오. 와, 나갈 때 4번? 잠깐만.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다시 앉아서. 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스트럭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3: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4: 와, 힘들어 보인다.
5: 아,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6: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저게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3: 저 머리 어떻게 해?
5: 저기, 머리 어떻게
3: 머리 어떻게 해?
0: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1: 아, 저렇게?
7: 꾸겨 넣었는데,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3: 그런가 봐요.
7: 머리부터 끼는 거
3: 난
7: 아니에요, 혹시?
3: 잘 몰라.
7: 오!
1: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8: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록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우주복이다? 아예 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1: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둥 둥.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0: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중력 시험 중인 건가?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쫙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2: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상가 생각하기 잘 했던 것 같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0: 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어,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어,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3: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3: 소독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당분간 격리할까요?
3: 아, 그래도 되나?
1: 안 돼요.
3: 어,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4: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1: 다행이긴 다행이다.
3: 뭘 갖고 오는 거지?
0: 아, 지친다.
2: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3: 어?
2: 알아요?
3: 어, 왔어,
2: 선생님.
3: 왔어!
2: 어?
3: 어!
0: 여러분!
5: 잘 왔어.
0: 다녀왔습니다.
4: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제가 한번.
4: 자, 메디컬 어,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 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5: 맬 수밖에 어. 없어요.
4: 아, 그건 집도인데요.
5: 비비 맞아?
4: 외계 화살.
6: 뭐,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3: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6: 여기다 나요?
0: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3: 어?
0: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3: 어?
5: 뭐야?
3: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6: 어,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0: 여섯 개가 있었어요.
1: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6: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4: 시드가 나오잖아요, 시드가.
3: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우리 잘 받아줘야 되지 않죠?
6: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3: 우와.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6: 그러게요.
3: 얼린 걸까요?
0: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웬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3: 화성에도 되게 과거에는 화산 활동이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극지방의 얼음으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1: 아니,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3: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네 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네 명.
4: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
2: 그건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4: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5: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는다 봐요. 아.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2: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4: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2: 메시지를 주려고.
6: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이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2: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구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7: 씨드 다 녹았네요.
1: 씨드 다 녹았어요.
7: 7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1: 거예요? 6개가.
7: 아, 6개 나왔어요?
0: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1: 이거.
0: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왔으니까.
1: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 질문하는데?
1: 네, 질문하는데.
4: 그래요. 아.
1: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러면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1: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0: 그래요.
1: 넣어놓을게요.
0: 오. AI 주머니.
1: 원하실 때.
4: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0: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6: 네, 질문 하나 하자.
7: 따라가도 됩니까?
5: 따라와.
6: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8: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9: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0: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2: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그때 아니.
1: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3: 여기 방이 또 있어요?
0: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3: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2: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4: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 부르자 했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다시 하고 있어요.
2: 맞아요. 해결하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여름바다가 무르익자 바다 곳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4: 이제 지나가는 고기를 잡는 거라서 있을 때는 많이 있고.
3: 시원한 은빛 폭포 쏟아지니 기쁨이 넘쳐납니다.
4: 여수에서 유명한 쌈밥류 멸치입니다. 멸치. 자, 이게 오징어 중에 제일 귀하다는 군이 오징어입니다. 군이 오징어. 아! 아! 와! 아, 물려 울었어요.
3: 물려도 웃음이 나는 이유. 애타게 기다린 여름바다의 선물 덕분이죠.
4: 오징어 중에는 최고예요. 이게 부드럽기도 엄청 부드럽고요. 맛이 엄청 달아요.
3: 갓 잡아 만든 새콤달콤 유래한 사발 맛보러 가실래요?

0: 전남 여수 바닷가 마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면 애가 탄다는 이명숙 씨.
1: 우리 아들이 탄생하니까 이걸 탔어. 응? 이런 거라도 이제 엄마가 돼갖고 뭘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지. 협조를 해줘야지. 가야지. 나 누구... 아니 미숫가루를 시원하게 갖고 얼음 띄워갖고 나 갖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알았다 그래 끊어. 응. 아이 세상에 아침에는 비가 오더만 또 저 오후는 이렇게 세상에 머리 벗겨지게 또 뜨겁네.
0: 이런 날씨엔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만한 게 없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겠네요.
1: 공구야 집 잘 보고 있어. 얼른 갔다 올게. 집으로 들어가 있어. 꼴찌. 아이고 차 틀어놔. 이거 나오면 안 돼. 위험해.
0: 주전자 들고 부랴부랴 향한 곳 항구입니다. 바다에 나간 형제를 맞으러 왔답니다.
2: 아직 안 들어왔죠, 어머니?
1: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좋지. 아무 상관 없이 무사히 들어온다는 것이 육지로. 뭔 말을 할까? 고기를 잡든 안 잡든 무사히 선원들하고 들어온 것이 그게 제일 행복하지 나는.
0: 아들 둘을 바다에 맡겨둔 그 마음 어찌 편할 수 있을까요?
2: 제 시간에 안 오면
1: 애터지지. 애터지지. 이제 물 많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해파래도 또 많이 들어. 해파래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고. 응? 이제 늦이 들어오면 이제 작업을 많이 들어서 해가 늦는가 쫙 들어온다. 파란색 칠해니까 저 배가 우리 배.
0: 드디어 기다리던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1: 또 아들 얼굴은 보면 항상 좋지.
0: 새벽 어스름에 나가 거센 물살과 싸우며 4시간 만에 돌아온 육지. 어머니의 발걸음이 빨라지죠.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어부가 된 지 5년 차라는 큰아들 근형 씨.
3: 네? 많이 들었네요.
1: 자, 얼른 와라. 안 받은 사람. 네.
4: 감사합니다.
1: 많이 먹으세요.
0: 처음엔 아들의 도전을 반대했지만 이젠 알뜰살뜰 챙겨주는 고마운 어머니.
5: 맛있어요?
6: 맛있어요.
0: 2년 전부터는 막내 아들까지 합류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요.
7: 아 시원하고 고맙죠. 미안하고. 네,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
5: 왜요?
7: 괜히 이제 저희가 한다고 괜히 신경 써서 매일 이렇게 챙겨다 주니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마우면서 미안하죠.
0: 미숫가루도 모자라 소매 걷고 직접 나섰는데요. 이 많은 고기를 모두 분류해야 한다죠.
5: 아니 원래 이렇게 나오기 도와주기도 해요?
1: 아니 아들은 못 나오게 한디. 우리 어찌 또 이렇게 바쁠 때는 해줘야지. 빨리빨리 생물이라서 얼른 갖고 나가야 된게.
0: 오늘은 오랜만에 만선을 이뤘다는데요.
3: 파도가 많이 쳤어요. 오늘 원래 태풍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풍이 소멸되면서 금리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운이 좋았네요.
5: 아들이 가가지고 엄마도 도전할까 오늘.
3: 대신 나중에 이제 이걸로 좀 챙겨주면 돼요.
8: 지금 이제 경매장 가는 겁니다. 바로 싣고 가가지고 경매 지금 바로 하거든요.
9: 안녕하십니까.
0: 다음 날 항구에서 다시 만난 근형 씨.
10: 야, 상자 하나 갖고 와야겠다. 사료필.
5: 나가시는 거예요?
3: 네, 지금 나가보려고 또 새벽에 한번 갔다

0: 간판장으로 해서 애들 라면 끓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장 안 하고 그다음에 선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면허증 취득하고 지금 사무장급으로 올라왔죠.
1: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2: 아니, 힘들지 않았어. 근데
1: 작년에는 힘들었어요.
0: 이게 한 3년, 4년쯤 될 때쯤에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12시 막 갔다가 막 새우잡도 한 3시간 잤다가 지금 이 시간에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지쳐요. 육지사업 잘하고 있는 제 동생 꼬들겨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그냥 데리고 온 거죠.
3: 육고기 대신 바닷고기를 자르게 된 형제입니다.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4: 이게 정시망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유도망으로 시작해가지고 고기들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다니거든요. 그 고기가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기를 이제 어탐기나 이런 거로 켜서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고기를 잡는 거라서 고기 없을 때는 아예 없어요. 있을 때는 많이 있고.
3: 천원 8명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끌어올리는 정치망 어업.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기에 선원들의 합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4: 그물이 있으면은 4명이서 한꺼번에 같이 올려야지 한 군데라도 안 올라오면 그쪽으로 고기가 빠져버려요.
3: 배 위에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4: 치어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것들이 이제 가을에 오겠죠. 가을에 커서.
3: 하나 둘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리자 엄청난 양의 고깃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아, 지금 밑에 고등어가 많아요. 고등어 맞다보니까 꽁갈치로 팔라고. 고등어는 입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가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품 좋을 때 미리 걷어내는 거죠.
3: 은빛 비늘이 선명할수록 값어치를 인정받는 갈치부터 먼저 건져내주고요.

다음은 흰 좋은 고등어 차례. 워낙 양이 방대한 탓에 선원들의 손이 쉴 틈 없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 물고기와 씨름하는 일은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 힘은 들어도 마음은 들뜹니다.

0: 어정도 가지각색 구경 좀 해볼까요?
1: 여수에서 유명한 쌈밥류 멸치입니다. 멸치.
2: 이게 이제 대삼치입니다. 삼치. 아직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순간은 메타 넘어버려요.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중짜리거든요. 이게 야내기예요.
0: 여수 어부들 크기별로 삼치를 다르게 부른다죠.
1: 이거 달고기입니다. 달고기. 달 모양이 있어가지고 둥근 날 달고기.
2: 뭐예요? 이거 날치 있잖아요. 날치 알. 날밥. 그 날치예요. 이제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진짜로 날아다녀요.
0: 날개를 닮은 지느러미가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가장 기다려온 여름바다의 귀한 몸.
2: 자, 이게 오징어 중에 제일 귀하다는 무늬 오징어입니다. 이게 부드럽기도 엄청 부드럽고요. 맛이 엄청 달아요.

0: 이맘때부터 모습을 드러낸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1: 네, 고록. 여기 보시면은
0: 고록이 뭐죠?
1: 이게 고록이거든요. 서울이나 뭐 이쪽 윗지방이나 이런 데는 뭐 꼴뚜기, 호래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수 지역에는 이걸 다 고록이라고.
0: 꼴뚜기. 크기는 작아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죠.
1: 이게 바닷물로 씻었잖아요. 짭조름하면서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2: 사는 맛이죠.
1: 이런 재미로 사는 거 안 돼요. 근데 이제 형이 선장실에서 보면서 네가 거짓 비싸가지고 한 마리에 500원 거라거든요. 아, 500원 날라간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몰래 먹어요, 몰래.
0: 바다의 선물 덕에 즐거운 하루하루입니다.
3: 엄마! 너네 물들어! 너네!
4: 너네 아들 기다렸지?
3: 이걸로 물에나 좀 해보세.
4: 많이 잡았냐?
3: 맨날 똑같아. 오랜만에 아들 요 뭐냐 요 쪽지질하고 지금 다리가 후두두두 해보네 지금.
4: 그냥
3: 요 몸보신 해야 돼.
0: 올해 처음 잡은 무늬 오징어.
4: 이것이 무늬 오징어예요. 이것이.
0: 운 좋은 날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4: 나는 오장을 해도 아빠하고 40년 넘게 커도 나는 참 무늬 오징어. 갑오징어하고 한치는 봤어도 나는.
0: 귀한 만큼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4: 아직 이제 흠은 좋지만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오. 잘 먹어야지 양도요.
0: 땡볕 아래 땀 흘렸을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오늘도 정성을 다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무치고 화룡 점정 차가운 얼음까지 한가득 넣어주면 무더운 여름도 거뜬하다는 새콤달콤 물회 한 사발이 완성됐습니다.
4: 밥 먹자, 근영아!
0: 사랑으로 차려낸 엄마표 밥상.
3: 거머도 얼른 같이 먹자.
4: 내가 배고플 건데 많이 먹어라.
3: 많이 먹게 생겼네. 와, 또 문 양아치보다 오징어 더 많이 들어갔네.
4: 문 오징어 맛 좀 보보자 그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정글 상추 싸먹고.
3: 맛있다.
4: 맛있어? 고맙다. 맛있다 그랬어.
0: 차가운 물회에 밥이 빠질 수는 없죠.
4: 정글 좋아하잖아.
3: 아니, 저 밥을
4: 나갖고 다 먹었니? 꼬사리가, 올 꼬사리가 이리 약하더니 부드럽다.
5: 여름에 이렇게 술은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좋으시겠어요.
3: 큰일 나요. 밥 먹어.
6: 너 호강 많이 해요. 좋은 조카로 들어갔고 의장을 하니까 많이 좋은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요.
7: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0: 여름에 이보다 더한 호사가 있을까요? 덕분에 뜨거운 이 계절도 참 살맛나게 느껴집니다.
8: 여기가 숲동굴을 가는데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9: 여러분 물러가라. 이야!
10: 추억의 음식이야, 추억의 음식.
11: 갈고수 요새 이래 먹는 사람 별로 없을까.
12: 기운이 넘칩니다.
13: 승덕원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0: 있으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8: 진단비도요?
2: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상담 완료 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거 보면
1: 공부한다고 뭔가 좋대요.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골관절 질환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총 8차례에 걸쳐서 골반 및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관절 하면 정형외과에서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고관절이 어딘지 몰라서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강에서는 고관절 및 골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고관절은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간단히 고관절과 골반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다음 이 고관절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이나 인대들을 보면서 주요 근육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관절의 기능과 역할, 왜 고관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외과에서 다른 관절들은 꽤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어깨관절이 견관절이고 무릎관절이 슬관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고관절이 어딘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엉덩이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네, 엉덩이 관절이 맞긴 맞는데요. 이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몸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심이 되는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골반과 고관절의 구조를 살펴본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해부학 시간입니다. 골반뼈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골반뼈에서 비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는 대퇴뼈 중에 대퇴골, 대퇴골과 이 비구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서 고관절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럼 골반과 고관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라는 것은 골반의 비구라는 부분과 대퇴골의 대퇴골두라는 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관절인데요. 골반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천장관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부학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골반의 가장 넓은 부분을 장골이라고 하고 다음 강의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바닥에 닿는 부위의 이 좌골 또한 골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관절을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반에서 비구라는 부분은 마치 소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볼 소켓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골반에서 이 움푹 파인 이 비구 부분과 그리고 대퇴골두라고 하는 부분이 맞물려서 고관절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구에는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비구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생소한 용어지만 다음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질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실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고관절의 구조를 살펴본다면은 빨갛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저 비구 부분과 대퇴골두가 맞물려서 고관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골반에는 고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절이 있어요. 이 꼬리뼈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장골이 합쳐지는 부위에 천장관절이라는 부분도 있고 앞부분에 치골 두 가지가 연결되는 치골결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 바깥 부분에 톡 튀어나온 부분을 대전자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대전자라는 용어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서로 그냥 뼈끼리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에는 당연히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완충 역할을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작용을

중요하죠. 그리고 고관절에서는 비구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고관절을 잘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싸주고 있는 부분에 관절액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관절액이 마치 윤활유처럼 기능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고관절, 관절을 베어링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윤활액은 관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활액이 있어야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고 관절의 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 그 베어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에서 연골이 마모가 되면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 이것을 바로 관절염이라고 하죠.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골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고관절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관절도 굉장히 많은 가동 범위를 갖고 있죠.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볼 소켓 관절이라서 굉장히 큰 범위로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 용어를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가 몸을 고관절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것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고관절을 뒤로 다리를 뒤로 찼을 때 이 자세를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굴곡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다뤄질 질환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굴곡근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요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장요근은 척추에서 골반을 지나서 대퇴골까지 이어지는데 고관절을 굽히는 기능을 하게 되고 몸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위 요새 유행하는 코어 근육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다리를 뒤로 차는 동작, 다리를 뒤로 뻗치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전근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굉장히 익숙한 용어기도 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햄스트링이라는 것은 근육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뒤쪽 여러 가지 근육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흔히 햄스트링이 찢어졌다, 또 일반인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달리기를 하다가 햄스트링이 찢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관절에서 또한 외전과 내전이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용어가 좀 낯설죠. 외전이라는 건 쉽게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하고 배꼽보다 다리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내전이라고 하죠. 이런 동작 또한 고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내전근과 외전근 중에서 고관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또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외전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골반과 대퇴골을 옆쪽을 이어주는 근육이고 다리를 옆으로 벌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동작 중으로는 이제 고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는데요.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내회전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자세 중에 양반다리라는 자세가 있죠. 또는 책상다리라고 하고 가부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동작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만 상당히 이 동작은 상당히 어려워요. 고관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일단 굴곡이 되어야 되고 고관절이 굽혀져야겠죠. 그 다음 외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리가 벌어져야 되고 외회전이 일어납니다.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양반다리를 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무릎도 굽혀져야 되고 허리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천장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다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평상시 이런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고관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몸통과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매우 굉장히 큰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림에서처럼 한 발로 섰을 때 이 고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는 무려 체중의 5배 내지 6배까지 실릴 수 있을 정도로 고관절은 힘이 많이 받는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한쪽 고관절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설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나 목발이나 워커 같은 게 없다면 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한쪽 고관절이 없다면 뭐 지팡이나 목발을 써서라도 설 수는 있겠지만 양쪽 고관절이 없다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은 이렇게 힘을 많이 받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해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고관절 엑스레이를 잘 찍어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선들이 보이는데 이런 선들이 이 골반에 이 대퇴골에 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를 이용해서 건축에 적용할 사례가

0: 많아요. 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에펠탑이 있죠. 이 에펠탑도 사실은 대퇴골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라고 합니다. 대퇴뼈에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얽혀있는 이런 구조들을 적용시켜서 높은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힘을 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까 천장관지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반의 양쪽 골반과 가운데의 꼬리뼈 쪽 천골을 이어주는 부분에 이 천골이 있는데 이 천골의 구조를 이용해서 소위 키스톤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쇠기돌이라고 하죠. 아치형 구조를 만들 때 그런 이 골반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 거대한 수로를 건설할 때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아치형 구조에서 보이는 이 쇠기돌이 골반의 구조에서 왔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죠. 또한 우리가 그 아주 긴 다리를 건설할 때 현수교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현수교 또한 이 그림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골반에서 양쪽 장골과 천골을 이어주는 이 천장 인대를 형성하는 구조를 보고 역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관절의 골반과 골반절의 구조를 살폈을 때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주 강하게 보이는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딕 대성당의 가위형 아치 구조를 형성했다고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해서 우리 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과 골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기까지 제1강에서 골반과 고관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골반과 고관절이 어딘지 잘 아시겠죠?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저와 함께 통기타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통기타의 매력은 언제 어디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타를 연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기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 부분이 기타의 헤드, 머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요 부분이 기타의 넥, 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넥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디, 기타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여러분들이 연주하시기 전에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피아노나 전자악기들은 이미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이 필요 없지만 기타는 연주하기 전에 늘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장 가는 줄이 1번 줄, 그리고 여기가 2번 줄, 3, 4, 5번, 6번 줄, 가장 굵은 줄이 6번 줄입니다. 줄감개는 여기가 6번 줄, 5번 줄, 4번 줄. 그리고 3, 2, 1번 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튜닝 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 음악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레 미파가 영어로 C, D, E, F 그리고 솔라 시 도, G,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여섯 줄은 6번 줄부터 아래로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됩니다. 미라레 솔시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EADGBE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 튜너로 보통 튜닝을 하게 되는데 진동 튜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만원 이하의 가격대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 뭐,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른 경우는 있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6, 5, 4번 줄을 튜닝한다. 그러면 내 손바닥이 아래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줄감개를 잡으면 엄지를 밀었을 때 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잡고 엄지를 미는 방향이 줄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아래 1, 2, 3번 줄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로 줄감개를 잡으면 엄지를 밀면 줄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해야 돼요. 줄을 무작정 돌리다가는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진동 튜너로 튜닝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줄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6번 줄 튜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6번 줄을 똥 튀기면 지금 D라고 나와 있어요. 6번 줄은 E가 나와야 되는데 D, 한음이 낮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올려주면 D 음을 지나서 이제 E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바늘이 오고 불빛이 바뀌었죠, 색깔이. 이렇게 되면 튜닝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초보자분들이 기타 줄을 맞출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줄을 친 다음에 쭉그 줄의 소리를 들으면서 유지되는 소리가 튜너의 가운데 정확히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타를 연주할 때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자세는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기타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자세. 이 자세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팔을 꺾어서 앞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왼팔은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타가 만약에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 몸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래서 왼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오른팔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좋고 그리고 기타 헤드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 코드를 잡으려고 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점점 코드 잡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높이까지 살짝 올려주시면 코드 잡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가 낮아서 힘드신 분은 발판 같은 걸 사용해서 기타 자세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타를 쳐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기타의 연주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크를 들고 이렇게 연주하는 리듬 스트로크 또는 리듬 스트럼이라고 하는 연주법이 있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또는 이렇게 연주하는 멜로디 연주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울 거는 리듬 스트로크예요.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면서 음악의 여러 가지 리듬을 익히고 그리고 왼손 코드 잡는 손에 힘을 기르고 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리듬 스트로크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피크라는 물건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피크를 잡아보기 전에 자, 기타를 들고 오른손을 기타에 살짝 붙여보세요. 기타 줄에. 여기에서 오른손을 기타 줄에서 1cm 정도 띄웠다 생각하시고 아래 위로 움직여보세요.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타를 치는 자세가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은 손바닥이 펴져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렸다. 라고 하면, 손가락이 줄에서 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 손가락의 역할을 피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잡을 때는 오른손을 90도로 구부리고, 엄지의 지문 쪽을 검지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잡으면 이 모양이 돼요. 그리고 피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거나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가볍게 펴서, 뭐, 이렇게 쫙 펴는 건 힘들죠. 이렇게 펴는 건 아니고 힘을 뺀 상태에서 피크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리듬 연습 간단하게 해볼 텐데, 왼손 네 손가락을 줄에 붙여보세요. 힘줘서 누르지 말고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쳐볼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영상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이 소리가 날 거예요. 이 소리가 날 텐데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힘을 줘서 줄을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누르지 마시고 줄 위에다 가볍게 갖다 대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박자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착착착착 소리 나게. 그리고 손목을 쓰지 마시고 팔 전체로. 예, 손목을 써서 하는 연주는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연습하시면 되고, 지금은 팔 전체로 6줄을 다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코드를 잡아볼 텐데요. 코드를 잡을 때는 줄 번호와 프렛 번호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줄 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얇은 줄이 1번 줄, 2번 줄, 3, 4, 5, 6번 줄, 가장 굵은 줄이 6번 줄이죠. 그리고 프렛은 기타에 보시면 쇠막대기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요거를 프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줄 1프렛을 누른다 그러면 1번 줄의 1프렛, 요 쇠막대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쇠막대 옆. 네, 첫 번째 칸. 여기가 1번 줄 1프렛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라고 할수 있는 A 코드를 잡아볼 텐데, 왼손 중지로 4번 줄 2프렛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 5, 4번 줄에 2프렛. 그리고 약지로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2프렛 잡을 거예요. 한 프렛 안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가락들끼리 서로 밀치는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처음 코드를 잡으면 손가락 끝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을 살짝 빼면 이 정도 각도가 되죠. 이런 느낌이에요. 코드를 잡을 때내 손가락, 왼손 끝이 내몸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코드 한번 다라랑 해볼까요? 네, 저는 아마 이 소리가 났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 소리가 날 겁니다. 더꽉 누르셔야 되고,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1번 줄에 닿지 않게. 1번 줄에 닿으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닿지 않게.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영상 보고 나서 더 연습해 보시고, 저와 함께 A 코드 같이 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오른팔 전체로 하나, 둘 이렇게 연주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연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연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다이어트나 체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헬스나 러닝, 요가, 필라테스 또는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나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최근 늘어난 다양한 생활 스포츠 센터 등에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운동만큼 어떤 것을 먹어야 더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인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스포츠 약사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약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스포츠 약사? 운동하는 약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스포츠 약사는 운동선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문성과 인식을 갖춘 약사로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생활 스포츠인을 포함한 모든 체육인들에게 운동기능 향상이나 올바른 의약품 선택을 도와주는 전문적 조언가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스포츠 약사 인증 제도를 시작했고요. 국제올림픽협회와 세계반도핑기구, 한국도핑방지기구에서도 약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반도핑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스포츠 약학을 도핑 약물 사용 방지뿐만 아니라 부상과 질병 관리, 안전한 스포츠 보충제 제한 등 운동 기능 향상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3년이죠. 지난해에 대한약사회에서 제1기 스포츠 약사 인증 제도를 통해 약 1,100여 명의 스포츠 약사가 양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약사의 주요 업무를 도핑 예방 교육이나 상담, 생활체육인의 운동 기능 향상, 근골격계 부상 약물 사용에 대한 복약 지도,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상담과 운동요법 상담까지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생애 주기에서 운동 기능을 향상하거나 보존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약사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 영양, 휴식에 더해 약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영양, 휴식인데요. 앞서 운동은 현재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운동과 함께 영양과 휴식도 잘 챙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양 섭취는 운동과 일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도우며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영양학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스포츠 영양학은 운동 경기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영양에 대한 이해는 운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근육 성장이나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양소의 질이나 양뿐만 아니라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 어떤 때일까요? 바로 섭취 타이밍인데요. 적절하고 적합한 때, 적합한 타이밍에 영양 섭취를 한 경우 운동에 필요한 직접적 에너지를 제공하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섭취 타이밍이라는 개념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기회의 창이라는 용어인데요. 기회의 창은 운동과 영양 분야에서 신체가 특정한 자극이나 영양소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운동 후 회복과 관련이 깊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자극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운동 후 기회의 창입니다. 보통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를 가리키며 엄격하게 45분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신체가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사용하는 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시기에 보충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운동 중 손상된 근 섬유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에너지를 쓰느라 소진된 근육의 글리코겐이라고 불리우는 에너지원을 빠르게 보충하여 다음 운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을 체내에 저장하는 형태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앞서 제가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 후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도 기회의 창이 존재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집중하므로 잠들기 전 적절한 영양 섭취는 회복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기회의 창은 특정한 시간대에 신체가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회복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시간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운동 후에 영양소 섭취를 꼭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중에 느끼는 갈증도 중요합니다. 갈증은 탈수의 지표, 즉 물을 마시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체내에 2% 이상의 수분 고갈이 있을 때 갈증이 유발되는데요. 이미 이 상태는 최적의 운동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간에 수분 섭취를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 시간마다 부드러운 형태의 과일이나 사탕, 음료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 운동은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때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또한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영양소는 적정 섭취 수준을 설정하기에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섭취량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각 영양소의 비율을 나타낸 범위인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만들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제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대 영양소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체중이나 운동량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여성은 운동량에 따라서 1600에서 2200kcal의 권장 칼로리량을 가집니다. 이는 운동량과 좌식 생활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0kcal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적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55%에서 65% 기준으로 한다면 1100에서 1300칼로리이며, 탄수화물은 그램당 4킬로칼로리이기에 계산하면 275에서 325g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은 7에서 20% 기준으로 140에서 400칼로리이며, 단백질은 그램당 4킬로칼로리라 35에서 100g 정도가 됩니다. 지방은 15에서 30% 기준으로 300에서 600칼로리이며, 지방은 그램당 9킬로칼로리이므로 33에서 66g 정도가 됩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실제 식단 구성을 제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한 공기, 탄수화물 150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미역국, 단백질 8g, 5g의 지방, 그리고 김치 5g의 탄수화물이라고 가정합니다. 점심, 비빔밥, 밥한 공기에 나물, 고추장이 포함되고요. 이는 45g의 탄수화물과 15g의 단백질, 10g의 지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한 개를 얹어도 6g의 단백질과 5g의 지방이 포함되고요. 된장국을 포함해서 5g의 단백질, 3g의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녁을 보면 저녁은 현미밥 한 공기에 45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고요. 삼겹살 100g, 31g의 단백질과 20g의 지방이 포함됩니다. 상추쌈과 깍두기까지 포함을 하여 10g의 탄수화물을 각각 포함할 수 있고요. 간식을 포함할 수 있다면 두유 한 팩과 사과 한개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식의 칼로리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를 기록하는 기능도 보통 포함하고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식단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꼭 한번 자신의 권장 섭취량을 파악하고 식단 구성이 어땠는지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영양학에서도 식단 조절을 하기 위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 하루 또는 3일 정도의 본인 식단을 정리해보는 식이회상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식단을 파악할 수 있고 변화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데요. 스포츠 영양학의 첫 단계는 현재 자신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약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영양과 함께 기회창, 수분, 에너지 적정 비율 등 다양한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할 때꼭 알아야 할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2: 아이고.
1: 세상의 모든.
3: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3: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지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자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꽉채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하늘 봐요. 쾅! 쾅!
9: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8: 이렇게 됐어.
9: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10: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8: 아, 또 그거.
10: 그렇지.
11: 우와! 여기가 어디야? 어, 흙 냄새!
7: 이런 공간이 있었어?
1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1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모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비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0: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대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 바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바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둑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검은 돌과 흰 돌, 그리고 바둑판, 또 오목이나 알까기도 떠오르고요. 또 바둑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요. 더 글로리, 미생, 응답하라 1988, 또 영화 신의 한 수 등이 나왔었죠. 사실 바둑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을 취미로 하는 것은 그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바둑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두뇌 스포츠거든요. 또 이 프로그램 이름이 평생 학교잖아요. 이 바둑이라는 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 연령층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평생 취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둑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바둑을 두면서 나의 다음 한 수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은 어디에 둘까 예상해 보면서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손 숫자를 써서 수담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거죠. 이 바둑 한 판을 둘 때 이 시간에 또 완전히 몰입되는 몰입의 즐거움 또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둑을 둘 때는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뇌 개발에도 좋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뇌가 손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바둑을 손으로 두면서 손과 뇌가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뇌 활동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바둑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둑 한 판을 뚝딱 둘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죠. 자, 다음으로는 바둑 용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바둑은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둑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바둑돌을 사시면 흑돌이 181개, 그리고 백돌이 180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둑판을 보시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흑돌 181개, 백돌 180개로 좀 여유 있게 돌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정형화된 바둑판은 19줄인데요. 초급자분들은 바로 이 광활한 19줄에서 두는 게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13줄 바둑판과 또 9줄 바둑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바둑판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둑은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국을 위한 이 바둑 예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바둑을 두기 전에 바둑판 앞에 상대와 앉아서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목례를 하면서 잘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목례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대국을 할때 바둑알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알을 잡아서 내가 어디를 둘지를 정하고 한 번에 이렇게 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대국 중에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프로기사들의 대국은 정말 진지하고 또 생업이기도 해서 대국 중에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국을 할 때는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과 조용히 한 판을 둘 수도 있고요. 혹은 편하게 한마디씩 하면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 다음 수좀 어렵다. 혹은 뭐, 여기 집이 왜 이렇게 크게 났지? 이런 식으로 가벼운 토크는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바둑알을 너무 달그락거리는 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이 끝나고도 이잘 두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벼운 목례를 하면서 대국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바둑알은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둬야 합니다. 자, 이런 곳, 또 이런 곳.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두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선 위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항상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흑과 백이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두는데요. 여기서 두 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격패가 됩니다.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둔 돌은 무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수불태라고 하죠. 한번둔 수는 무르지 못한다. 그래서 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뒀다가 손이 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는 안 되겠죠. 자, 바둑은 흑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게임인데요. 이 흑과 백을 어떻게 가리냐면 먼저 한 명이 백으로 돌을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바둑판 위에 가려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이라고 생각하면 바둑판 위에 하나를 올려 놓으시고요. 만약에 짝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를 올려 놓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돌을 쥔 사람이 돌들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세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이네요. 흑이 짝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놨으면 맞췄기 때문에 이 맞춘 흑이 흑돌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홀이어서 틀렸다면은 틀렸기 때문에 백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돌갈이기인데 좀 심플하고 좀 굉장히 재밌죠? 자, 다음은 바둑판의 명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사실 이 바둑판을 우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바둑판이 우주고 이 바둑알은 별이라고 해서 별을 우주에 갖다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바둑판을 보시면 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판에 9개의 그려진 점을 화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화점 중에서 또 가운데
이곳을 천원이라고 하는데

바둑판 정 가운데에 있는 화점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에는 귀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바둑판의 네 귀퉁이 부분 이곳을 귀라고 하고요. 네 개가 있죠, 귀가. 또 변은 귀를 제외한 바둑판의 가장자리 부분인데요. 자, 귀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변은 이쪽에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변 또한 네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이죠. 이곳이 바로 중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측 위에 있는 귀를 우상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측에 있는 밑에 있는 귀, 우하귀라고 하겠죠. 이쪽은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귀, 좌상귀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럼 좌하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변은 우측에 있는 변을 우변, 이쪽은 좌변, 위에 있는 변은 상변, 밑에 있는 변은 하변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똑같이 그냥 중앙으로 부릅니다. 다음은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바로 돌의 활로를 배워볼 건데요. 자, 이 활로라는 거는 돌이 숨을 쉬는 길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흑돌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흑돌도 사람과 같이 숨을 쉽니다. 사람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 흑돌에게는 활로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자, 이 흑돌의 활로는요. 바로 이곳, 그리고 이곳, 또 여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총 4개의 활로가 있는데요. 이 활로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흑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흑돌이 잡히면 이렇게 바둑판 위에서 돌을 드러내시면 되고요. 이 돌은 사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활로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만 활로인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여기를 두고요. 이쪽을 이렇게 막아두고 나서 잡았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기는 활로가 아닙니다. 이 대각선은 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흑돌은 활로가 하나도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굉장히 잘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이 활로를 막아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1강에서는 바둑의 소개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 잡는 법과 바둑의 승자와 패자 가리는 법 그리고 연결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지나간 일을 후회할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래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던 지독히 말 안 듣는 어린 청개구리와 그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던 엄마는 어느 날 그만 병을 얻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죠. 평소대로라면 자신의 유언을 어린 청개구리가 반대로 실행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는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린 청개구리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엄마의 말을 듣기로 결심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유언대로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강가는 결코 좋은 묘자리가 아닙니다. 비가 와서 홍수라도 나면 쓸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항상 구슬프게 울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자신의 무덤이 결국 강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지막 유언만

이라도 제대로 할 걸,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동화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이야기에 담긴 수많은 후회의 감정들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후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 걸, 정말 어리석었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거의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후회라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후회라는 감정도 차곡차곡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단한 번도 후회도 없었을까요? 후회라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자기계발서도 있지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감정일까요? 저는 후회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후회라는 감정은 과거의 결정이나 행동을 다시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제가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만약 과거로 돌아가 얼마든지 바꿀 수만 있다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며 내뱉는 후회 가득한 그러한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는 시간이 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시간이 뭔지 아시나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시간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시작과 끝점이 있으니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우주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과 연관이 없는 어떤 독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하는 별개로 시간이 흐른다고 한다면, 나는 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시간을 앞서갈 수 없을까요? 우리가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시간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시간 안에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다시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란 개념은 이 우주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이 생겨났고, 이 우주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서 변화를 측정하는 일종의 수와 같다라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코 후진하지 않는 자동차처럼 일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고 여기에 잉크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작은 덩어리였던 잉크는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컵 아래 담긴 물 안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몇 분이 지나자 잉크는 유리컵 전체에 완전히 고르게 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잉크가 고르게 퍼진 유리컵의 물이 다시 물과 잉크로 분리되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죠. 이번에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섞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섞인 그 물을 만져보면 뜨거움과 차가움의 중간 정도 되는 미지근함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고르게 잘 섞이면서 온도가 균일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왜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모든 변화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균일한 것은 균일해지고 질서 있는 것은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섞이지 않는 물과 잉크,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불균일함,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고르게 섞인 물과 잉크, 그리고 미지근한 물은 균일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불균일과 질서는 무언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리고 균일과 무질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진 상태를 나타내죠. 작은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성은 우리 우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밝게 빛나는 별, 그리고 그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 그리고 별과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은하들로 가득 찬이 우주는 처음에는 질서 있게 탄생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말이죠.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공허한 빈 공간, 그리고 그것을 채운 에너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불균일에서 균일로 변화할 운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도 빛나던 별들은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고, 우주 공간은 점점 팽창하며 우주를 구성하던 물질과 에너지들은 점차 넓게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왜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하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없는 것은 우주에서 일어난 변화의 방향성이 일정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변화와 무관하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없애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 그러한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흐른다면 과거로 거슬러 가는 여행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볼때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를 수도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나 블랙홀처럼 중력이 엄청나게 강한 공간을 지나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최첨단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난 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리고 블랙홀 근처를 지나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면 훨씬 더먼 미래의 지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다룬 책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4년작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쿠퍼는 황폐해진 지구를 대신한 식민지 행성을 찾는 임무를 띠고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 끝에 지구로 귀환하는데 성공하죠. 어렵게 도착한 쿠퍼는 우주에 떠 있는 거대 식민지에서 다시 자신의 딸과 재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날 때 10대였던 딸은 어느새 임종을 앞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단몇 년의 여행이었지만 그 사이 지구의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블랙홀을 지나쳐 온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여행은 반드시 편도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다시 원래 시간대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타임머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 상상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과학계에서는 제법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몇 가지 가능한 방식들이 제안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 자문을 맡았고 2017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캘리포니아 공대의 킵성 교수는 우주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가상의 지름길인 웜홀을 이용한 방법을 주장합니다. 웜홀이란 공간에 생긴 일종의 구멍으로서 이 구멍을 이동하면 원곳까지 아주 빠르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킵선이 고안한 것은 이 웜홀의 한쪽 입구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리 보낸 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방식인데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물리학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식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단지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론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설령 그러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과거를 바꿀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백투 더 퓨처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주인공은 자신의 젊은 시절 부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연애를 방해하게 돼버립니다. 주인공 매우 당황하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떠나온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던 사건인 부모의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부모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다행히도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의 부모는 연인이 되었고 주인공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 가운데 하나는 이와 관련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과거로 간 사건이 주인공 부모의 결혼을 방해했다면 주인공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공이 과거로 가는 사건이 애초에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위 인과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율은 모든 일들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다는 뜻이죠. 영화에서 만약 부모의 결혼이 방해를 받았다면 주인공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인데, 존재하지 않을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부모의 결혼을 방해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은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꼴입니다. 과거를 시간 여행이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과학자들은 시간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과거를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설령 먼 미래에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미 결정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인과율 때문이죠. 만약 과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불러올 혼란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에는 존재하는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심지어 이 우주도 감정이 있다면 그 또한 후회를 느끼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을 때 시간이 왜 빨리 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깨우는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찬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총 8강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며 안전에 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혹여나 잘못 알고 계신 안전지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소방 직원이 비번 날 퇴근을 하다가 터널에서 발견한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화재를 직접 겪거나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화재를 보신 적 없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재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 위험성을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파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인데요. 화재 현장에 고립된 요구조자가 있다고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간을 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현장으로 먼저 진입해서 구조를 하는 영상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복사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실제로 뭐 3m 이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로 인해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확산된 화재는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뭐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방화복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열기를 버틸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화재 현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녹는 듯한 열기가 느껴질 겁니다. 이 열기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매우 뜨겁습니다. 뭐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뇌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그러나 뇌가 손상이 된다면 화재 현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요. 복사열은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모서리를 따라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차폐물이 있다면 복사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요. 이 화재 영상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오는 복사열의 방향을 막고 요구 조절을 대피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팁들도 강의 중간중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요. 당장 올해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설치된 소화기를 막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없다면 아주 당황스럽겠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화기 소화 전 사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화재 종류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화기 종류에 따른 화재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시게 되면 뭐 A, B, C, D, E, K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금속 화재도 있고 가스 화재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금 제외했습니다. 일반 화재라고 함은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에 불이 붙어서 타고 난후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볼수 있고 대부분의 화재에서 많이 관찰되는 종류입니다. 유류 화재는 휘발유, 알코올,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입니다. 다음, 전기 화재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입니다. 최근 추가된 주방 화재는 주방에서 식용유로 발생한 화재이고요. 화재 유형에 따라 소화기를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잘 진압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시중에 많이 설치된 분말 소화기의 경우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활로겐 화합물 소화기도 동일하게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질식과 냉각 작용으로 소화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에는 일반 화재를 제외한 유리 화재와 전기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K급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화재에 매우 유용하며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불의 3요소인 가연물, 점화원, 산소 중한 가지라도 제거하면 화재는 진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를 화재 난 위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하게 합니다. 바람을 등진 채 빗자루를 쓸듯이 발사하면 끝입니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이어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를 꽉 누른 채로 안전핀을 뽑으면 압력 때문에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잡아당겨 뽑으면 잘 뽑힙니다. 소화기를 화재 현장으로 들고 이동하며 뽑을 경우 소화기 아래편을 잡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제거하면 좀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면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발사합니다. 발사할 때는 빗자루로 쓸듯이 노즐을 움직여주며 발사하면 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문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되고요. 실외의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셨으니 소화기 관리 요령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소화기를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 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압력이 노란색 쪽에 있다면 압력이 모자란 상태로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발사

할수 없습니다. 빨간색에 있는 경우 과압력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 흔들어 줍니다. 분말이 굳은 정도는 소리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거꾸로 들어주었을 때 둔탁하게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소화분말이 굳었으니 즉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화기 약재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유지관리와는 별도로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내구 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의 기한이 지났다면 별도의 성능 검사를 받아 3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비치 장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는 주방에, 분말 소화기는 현관 앞처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셔서 항상 위치를 숙지하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소화기와 소화전은 매우 유용합니다. 가까운 곳에 소화전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로 소화전 전용 펌프가 있고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발신기 누름 버튼, 위치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개폐 밸브, 소방 호스, 노즐 관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며 숙지가 된다면 강력한 화재 진압의 수단이 됩니다. 수압이 강함으로 혼자 조작하는 것보다는 2인 1조로 구성해 진압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 소화전 함을 열고 내부에 있는 관창을 함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수관과 소화전 배관, 관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연결 시에는 돌려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한 명은 관창과 수관을 화재 지점까지 엉키지 않게끔 주의해서 끌고 가되 다른 한 명은 소화전 앞에서 대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어떠한 경우에도 관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물을 발사할 때 관창을 놓치게 되면은 관창이 스프링처럼 튀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즐을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틀어달라는 방수 신호가 오면 밸브를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열어줍니다. 화재점을 향해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관창 끝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방사형 물줄기로 바뀌어 좀더 넓게 화재 진압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점이 멀다면 방사형이 아닌 직분사형으로 유지해 물을 발사합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경우 너무 가까이에서 강한 직사로 쏘면 연소면에 닿아 가열된 물이 다시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수압에 의해 튀어나온 재나 이물질 등이 눈이나 얼굴에 맞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면 살아있는 불씨가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노즐을 잠그고 옥내 소화전 밸브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잠그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별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안전에 한발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나와 내 가족, 이웃, 국민 모두를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수 있다고 인식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
2: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1: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3: 여기 방이 또 있어요?
0: 방이,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3: 아버지! 오빠지 속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2: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4: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2: 맞아요. 해결해줘.
5: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3: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4: 내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5: 봐도 갈것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6: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7: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으로 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6: 공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

단연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보통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 달 동안의 생활이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생활했다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렸을 것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면 체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 역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만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수면 중 무호흡증, 호흡 저하 증후군,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흡 저하 증후군은 조금 특별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횡경막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에 힘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계속 약해지고 호흡 증후군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또는 자신감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체력과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면 날씬한 몸과 자신감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조성은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 남자는 대략 45%, 여자는 36%로 대략 9% 차이가 있고요. 필수 지방은 남자 3%, 여자 12% 정도로 역시 대략 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략 남녀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육과 필수 지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또는 여성에게는 생리 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의 필수 지방은 3%인데요. 이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여성들에게는 12%의 필수 지방이 필요한데요. 이1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리 불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져야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코어 하면 복부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코어는 다리를 빼고 양팔을 뺀 우리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팔다리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코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어와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코어가 약하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늘어진 상태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면 적은 음식 섭취에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서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운동은 대근육군의 안정근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성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욕 호르몬 반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한다면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배우실 텐데요. 좋은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앉아서 외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가운데에 앉아주시고요. 양 발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누르면서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외 복사근인 측면의 대각선으로 있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우리의 근육은 길었을 때, 짧았을 때보다 최적의 길이로 있을 때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면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부드러운 허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는 코어 운동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번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의자의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차렷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완전하게 세우게 되면 코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적게 올라온다면 완전하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코어는 운동되지 않고 오히려 코어가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실패하는 요인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는 게 1에서 2kg 사이인데요. 갑자기 여름이 된다고 한 달에 5kg, 6kg씩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엔 수면 부족인데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선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문제인데요.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잘못된 정보들, 식사 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가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펴보면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음식을 과하게 제한합니다.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먹으면서 사람은 죄책감에 들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무리하게 영양을 제한하는 것 또는 무리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실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거나 평생 하지 않는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마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이 기초대사량은 쉬는 상황에서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활동을 적게 하거나 영양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20대의 3분의 1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물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라고 하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기초대사량의 가장 중요한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준비들은요.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서 근육의 활동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변화가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행했을 때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코어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생각하는데요.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내외 복사근을 강화시켜주면 갈비뼈의 위치가 닫혀지게 되면서 코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의자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회전에 팔 동작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외복사근 운동을 할 건데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몸이 아마 꽈배기처럼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등허리 후.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많이 못 갈 거예요. 스트레칭한다 생각하시고 가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끔 곧게 수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몸통 모두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후. 시선, 어깨, 허리 세 부분이 동시에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가 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의 범위도 조금 조금씩 향상시키면 허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요. 손은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은 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가장 멀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회전, 회전해서 쭉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가슴 근육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팔과 코어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왔다가요. 지금 팔이 바깥으로 오면서 호흡이 뱉어지면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이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입니다. 다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 뱉고 네, 정점에 올라오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저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에서 반복해서 15회까지 하게 되면 팔과 코어까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체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즘 유행인 저속노화의 트렌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속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 수면, 식단, 인지 이 네 가지를 잘 병행했을 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살펴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는 게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에서 8시간을 잘 잤는데도 낮에 혹시 피곤하고 졸립다면 숙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주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8배, 치매가 5배, 당뇨가 5배, 우울증이 3배, 스트레스가 3.6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인데요. 그 ACSM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0분이면 50분씩 잘라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하고요. 거리로 하면 7에서 8km 정도를 하루에 뛰어야 하고 이걸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력 트레이닝은 2번 정도를 해야 아주 잘 잡힌 균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급의 관리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분의 러닝도 좋고요. 5분의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의 시작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빈도를 자주 해서 천천히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유연성, 코어 안정성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익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과 맞지 않는 운동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 몇 퍼센트 비율로 드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이 30%, 그리고 단백질이 15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대사질환 또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율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30에서 50%, 지방이 30에서 40%, 단백질이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의 수치는 낮춰주고 지방과 단백질의 수치를 조금 높여주어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순당으로 변화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런 실천 방법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조절 능력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 인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과 발이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 이 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교감이 깨지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뇌에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는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청력을 보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내 머리에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취약인데요. 이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메모리하는 시간인데요. 메모리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확보하고 그리고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뇌의 용적은 근육의 용적과 비례한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뇌의 용적도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뿜어주어서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은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 안정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힐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의 메모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내 양손의 힘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어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른손을 쭉 편 상태에서 왼손은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못 가게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코어가 운동이 되거든요. 위치는 왼쪽 엉덩이 옆까지 오게 되고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다시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왼손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왼손이 밀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이 버텨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이상의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힘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왼손이 막아주고요. 올라갈 때는 왼손의 힘을 오른손이 막아주면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코어에 강력한 자극을 갖게 되고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양손이 밀어내는 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운동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아마 홈트레이닝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몸은 곧게 펴주시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면서 바로

불을 쭉 펴주세요. 네.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허벅지가 아니고 코어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내뱉을수록 코어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대로 10개만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완전하게 당긴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쭉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쭉 뻗어서 만약에 10번이 힘들다면 발을 땅에 살짝 대도 괜찮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5회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신다면 아마도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했을 때 약이 되고요. 나에게 과도한 운동들은 주로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에서 배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호흡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오늘 배울 코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팔다리에 연결을 시키는 동작들이죠. 네 번째로는 가동성이라고 해서 유연성 움직임의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 근육들은 뻣뻣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을 잡는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앞과 뒤가 좌우가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좌우 앞뒤가 완벽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의 편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발만 하고 왼쪽 발만 해서 좌우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이죠. 또는 오른쪽 손만 운동을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왼쪽을 하면서 좌우의 힘의 차이를 느껴보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의 패턴인데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올바른 동작으로 걷고 있는지 또는 물건을 집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부하 운동인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있거나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kg의 무게를 들었다면 다음 달에는 4kg의 덤벨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면서 나의 건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활용인데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찍어놓고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았다면 다음 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중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0: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적절히 하면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시다가 혹시 잘 되면 서서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우선 의자의 대략 중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은 90도로 구부려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요. 반대발도 들어서 네, 뒤꿈치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왕복 10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강이를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긴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면 몸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 허그대듯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몸통이 구부러진다면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셔도 좋고요. 왕복 10번에서 시작하셔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아마도 코어와 다리 쪽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차렷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좌우로 벌릴 때는 내 양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천천히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 올립니다. 더 위로 올라올 땐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손끝이 위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팔을 벌릴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펴진 채로 올리시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어깨의 불편함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더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코어는 팔이 움직일 때도 움직여야 하고요. 다리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팔이 움직일 때 코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코어에 있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펼치면서 갈비뼈가 쪼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최대한 멀리,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네, 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이입니다. 높이, 가장 높이. 그렇죠. 네,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좌우의 팔이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주변과 코어가 동시에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 오늘 배운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할머니 봐요. 강! 강!
2: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1: 이렇게 됐어.
3: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1: 아, 또 그거.
3: 그렇지.
4: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

0: 점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대처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0: 얜 집업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가는 인형.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안녕.
3: 어서 와.
2: 안녕.
4: 여기.
3: 고마워.
4: 그런데 인형은 왜?
3: 보여줄 게 있어서. 짠! 새 발명품이야.
5: 그게 뭐야?
3: 이건 녹음기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안녕, 난 에디야. 안녕, 난 에디야.
4: 우와, 신기하다.
3: 그렇지.
4: 그럼 인형은?
3: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넣고. 에디가 최고지.
4: 뭐? 뭐 하는 거야?
3: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4: 우와, 대단하다. 나도 해봐도 돼?
3: 그럼. 자.
4: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2: 당연히 루피지.
4: 어머, 정말? 고마워.
6: 나도 해볼래.
4: 그래.

0: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1: 크롱!
0: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1: 크롱, 크롱!
0: 싫은데?
1: 크롱, 크롱!
0: 최고의 오줌 싸개는 누구야?
1: 크롱!
0: 맞아, 맞아!
1: 크롱, 크롱!
2: 얘들아,
3: 내 인형.
4: 에휴, 저럴 줄 알았어.
3: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1: 크랑 크랑.
0: 어디 보자. 자, 이거면 되겠지? 크롱, 뭐해?
1: 크랑크랑.
0: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1: 크랑크랑.
0: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1: 크랑.
0: 내가 고칠 거야.
1: 크랑크랑.
0: 크롱, 이것 좀 봐.
1: 크롱. 크롱.
0: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1: 크롱, 크롱.
0: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롱, 크롱.
5: 아침이 됐어요.
1: 뭐야야?
0: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1: 크롱.
0: 일찍 일어났네.
1: 크롱, 크롱.
0: 아무것도 아니야. 난 크롱.
1: 크롱. 크롱.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롱.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롱. 크롱, 크롱.
0: 고마워.
5: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6: 크롱.
7: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3: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정말 맛있다.
1: 크랑,
0: 응?
1: 크랑, 크랑.
3: 이거? 응?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3: 어?
0: 뽀로로, 요즘 싼 거야?
3: 그게...
4: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개라고 하던데.
3: 그러게.
0: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1: 크롱, 크롱.
0: 나 갈래.
1: 크롱. 크롱. 크롱. 크랑, 크랑,
0: 흥,
1: 크랑.
0: 놀이터나 가야겠다.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우리 뭐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1: 크랑크랑
7: 좋아.
0: 아홉 열 잡는다. 어?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무도 없네.
1: 크랑
4: 아 배고파.
2: 들어가서 간식 먹자. 쿠키를 구워놨어.
0: 우와.
1: 빠야야
0: 크랑크랑.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1: 크랑.
2: 오 알았어.
0: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3: 벌써 가려고?
0: 응, 난 다 먹었어.
1: 크랑
0: 안녕.
1: 크랑크랑 크랑
4: 아,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7: 좋아.
4: 크랑크랑 자 이제 시작하자. 크랑크랑
6: 이건 여기.
0: 뽀로로다. 얘들아 뽀로로가 오고 있어.
4: 빨리 나가자.
0: 그럼 힘내.

0: 내가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1: 보여요.
0: 그럼 거기 있었어?
1: 보여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1: 그래, 그래.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고맙습니다.

0: 섬세해 보이는데?
1: 얘들아, 오징어! 기다려봐! 도망가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곰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줘볼까?
2: 혹시 제 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얘가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겨냥했지? 얘한테 잘 대해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래.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주웠단 말이야. 나도 오늘 내 소중한 로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갑시다. 행운을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여기 마샤와 곰이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곰아,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준비 완료. 시작해볼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

지금 당장 손 씻고 와.

입었으면 14, 14.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 세.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넌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워터블럭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 기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기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2: 유후!
3: 옥토블록 점!
2: 점수는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7!
2: 준비 출발!
4: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밌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0: 아마 유? 오! 오! 역시 맞았어.
1: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3: 4대 2!
0: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1: 바로 5!

철수방대 바이오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자,

0: 지하가로 사! 응급이야! 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조금만 참으세요!
1: 괜찮으세요? 상태가 어때?
0: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
2: 너무 어지러워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
0: 소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2: 아기 소리 같은.
0: 아기 소리?
3: 거미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2: 어지러워.
4: 그 꼬마 거미 꼬미님, 이 애벌레는 꼬미님 애벌레인가요?
2: 처음 보는 애벌레예요.
0: 응? 예? 아니 그럼 누구 애벌레지? 그 친구 거미 애벌레인가?
4: 대부분의 거미는 애벌레 과정 없이 아기 거미에서 어른 거미가 되니까 저 애벌레는 거미 애벌레는 아닐 거야.
2: 이 애벌레 때문인지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0: 저런. 아이,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적게 나가.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0: 자꾸 이상한 아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1: 응? 그 언제부터 아기 소리가 났나요?
0: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2: 그리고 목이며 다리랑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 애벌레가 만든 상처겠죠?
0: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뭔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빨아먹는 소리였을 줄이야.
1: 힘드시겠지만 애벌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혹시 수상한 일은 없었나요?
0: 수상한 일이요?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1: 수상한 일 하나?
2: 하나?
0: 얼마 전에 거미줄에 벌이 하나 걸렸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 엄청 버둥대며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3: 와! 요란한 놈이 걸렸군.
0: 어머! 어떻게 거미줄이 걸렸네! 어떻게 걸렸네! 걸렸어! 이걸 어쩌나!
4: 너무 무서워하지 마. 거미줄로 돌돌 말아주지.
0: 거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금방 끝날 거야.
5: 내가 진짜 걸린 줄 알았냐? 예!
0: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은 나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벌침에 맞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살아있다! 살아있어! 벌은 도망간 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았어! 거미줄에 붙어서 엄청 버둥거렸는데 갑자기 절 공격한 것도 이상하고 끈끈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2: 그렇다면 그 벌이 낳고 간 알이 자란 거겠네.
1: 아무래도 그렇지.
0: 벌 애벌레인지 나비 애벌레인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6: 안 됩니다. 꼬미 씨, 꼬미 환자 괜찮으세요? 응? 어디 봐요.
1: 누구?
6: 아, 저는 맵시병원의 꼬미 씨 담당 의사입니다.
2: 네?
1: 맵시병원?
6: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요한 환자인데 병원에서 나갔다가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0: 네? 제가요? 맵시병원?
6: 아마 기절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2: 근데 그 꼬미 씨 등에 붙어 있는 그건?
6: 아, 이건 애벌레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애벌레 때문에 꼬미 씨가 큰 병이 난 거죠.
1: 그럼 빨리 제거해야겠네요. 댕댕,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고.
6: 안 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함부로 건드렸다간 꼬미 씨에게 더 위험합니다.
1: 네?
6: 이런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맵시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도록 하죠. 가시죠.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꼬미 씨, 조심히
2: 하세요.
1: 수술 받으세요.
2: 안전하게 네. 뜨세요.
1: 맵시 병원?
0: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
2: 저기 저희 꼬미 환자분 잘 좀 부탁드릴게요.
6: 예, 그럼.
1: 조심히 가세요.
2: 힘내세요, 꼬미님. 화이팅.
1: 맵시 병원이다.
7: 딩딩, 동물병원 협회에 전화해봤는데 맵시 병원이랑 병원은 없대.
2: 와!

0: 됐겠지. 뭐야?
1: 없는 터널에!
0: 어떻게 어떡해! 빨리 따라가자!
1: 빨리!
0: 거기서 멸치병 왔죠!
1: 저기요! 꼬맸네!
0: 어디 있어?
1: 꼬미님!
2: 용케도 알고 왔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0: 댕댕, 어서 산소 호흡기.
1: 산소 호흡기. 자, 숨 쉬세요.
0: 어떡해, 어떡해. 이 당신 정체가 뭐야?
2: 나? 난 이 꼬미 등에 붙어 있는 애벌레의 엄마. 얼루 꼬마거미 맵시 벌이다.
0: 맵시 벌?
2: 우린 다른 벌들에 비해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가 좋아. 맵시 벌이지. 난 꼬미를 속이기 위해.
3: 일부러 거미줄에 걸린 척 연기를 했지.
2: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0: 수마거미가 알아채고 빨리 오도록 혼신의 연기를 하며 거미줄을 흔들었지.
1: 에? 거미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2: 흥! 끈끈한 거미줄에 안 붙나?
1: 대주세요! 대주세요!
0: 우린 발끝에 가시 같은 미세한 털이 있어서 거미줄에 붙지 않지. 그렇게 연기하다 꼬마 거미가 다가오자 걸려들었어. 난 배에 난 침으로 꼬마 거미를 찔러서 잠시 마비시켰다.

0: 마취가 아주 잘 됐군.
1: 그리고 난 기절한 꼬마거미에게 알을 낳았는데.
0: 나의 소중한 알. 꼬마거미야, 내 알을 잘 부탁한다. 지금은 잠깐 마취된 것뿐이라 곧 깨어날 거야. 미안해. 여기서 문제. 우리는 꼬마 거미의 어디에 알을 낳을까? 1번 거미의 아래쪽, 2번 거미의 등쪽.
2: 아까 애벌레가 등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이겠지.
0: 맞아.
2: 와,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대요. 등에 붙어 있는 거 맞았대. 내가 등에.
3: 거미님.
1: 맵시벌은 거미의 등 쪽에 알을 낳지. 등 쪽은 거미가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닿지 않아 알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로 아래쪽에 낳는 맵시벌도 있어. 그러면 거미가 마취해서 깨어나 다리로 알을 떼어내버리지. 등 쪽에 낳아야 안전하지. 얼마 후 알에서 깨어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가 눈치 못 채게 등에 숨어서 몰래몰래 거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지. 천천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불쌍한 꼬마 거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0: 아,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뭐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0: 무슨... 하, 언제 상처가 났지? 하,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어지러워.
1: 그렇게 쪽쪽 바라보고서 꼬미님이 이렇게 뼈만 남은 거였어.
2: 꼬마 꼬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3: 거미 등이 붙어있으면 쉽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거미줄이 적을 막아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1: 아무리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지만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3: 기생 몰라? 응? 원래 남한테 붙어서 피해 주는 게 기생이야. 우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2: 거미에게 너무 가혹한.
3: 우리야말로 지금 피해받고 있잖아. 어? 우리 소중한 이 애벌레가 이제 코치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소중한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와 천만다행이었지.
4: 거미줄에 온 애벌레는 거미를 계속 빨아먹으며 커졌어. 그리고 거미를 깨물어서 거미를 조종하기 시작했지.
1: 조종한다고?
4: 그래. 거미는 시키는 대로 거미줄의 가운데로 가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수 있게 더 튼튼하게 거미줄을 쳤지. 그리고 나서 애벌레는 거미의 남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미를 몸에서 떼어버렸어.
1: 숨숨. 그래서 꼬미님이 더 안 좋아진 거야.
2: 꼬미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네 애벌레는 태양이 고치를 만든 거야?
5: 맞아.
1: 숨 쉬세요.
4: 우린 애벌레에서 어른 맵시벌로 변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야 하지. 여기서 문제.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일까? 1번 똥이 나가는 구멍, 2번 바람이 나가는 구멍.
2: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문제는 무슨 문제?
1: 그러니까!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2: 나도 조금.
1: 그러니까 얼음 벌로 변할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라고 바람 구멍을 뚫어놓은 건 아닐까? 정답은 2번 바람 구멍!
3: 그럴듯하지만 땡! 이 구멍은 똥이 나가는 구멍이지.
4: 그동안 거미 등에서 들킬까봐 딱하게도 똥을 못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똥 한꺼번에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된 거야.
3: 이제 좀 있으면 이 고치에서 나를 잃 멋진 맵시벌이 나올 것이다.
1: 진짜 당신 아니만 소중해?
2: 꼬미 씨는 어떡해?
3: 아쉽지만 내 알바 아니군. 아니 그리고 우리도 목숨 걸고 꼬마 거미에게 다가가는 거야.
4: 우리 언니는 꼬마 거미에게 알라으러 다가갔다가 거미에게 당했다고. 언니
3: 꼬마 거미들도 진화해서 이제 만만치 않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게 대자연의 법칙.
2: 난 운 좋게 승리했지.
3: 대자연의 법칙.
1: 진짜. 꼬미씨 정신 차리세요.
2: 꼬미씨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치에서 어른 맵시벌이 나왔다. 살기 위해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는 냉정한 세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동물의 세계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 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2: 빙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주장 두 개 찍어주세요.
1: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3: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3: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2: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3: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1: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4: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5: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2: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5: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2: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5: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2: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5: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2: 난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6: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7: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8: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7: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6: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7: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신뢰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대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5: 냥.
1: 와, 됐다.
6: 조그마 왕님.
7: 조그마.
6: 저입니다.
7: 알지?
8: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9: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6: 얼음! 얼음!
0: 사랑이 언니 빠르다!
1: 경계쌤 잡히겠어!
8: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10: 이게 바로 얼음 노사랑이다!

0: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1: 좋아요. 에이, 한번계 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2: 우와, 맞아요.
3: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4: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0: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5: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또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4: 어떡해!

0: 저기 땅!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뽀삐뽀삐냐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3: 과거에 이게?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도와줘.
4: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5: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4: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5: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6: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6: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5: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3: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4: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5: 잘 먹겠습니다.
4: 많이 먹어.
6: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5: 얘나 그럼
6: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4: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눕는 거 보여? 안 보여?
6: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5: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지?
6: 흥!
4: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 됐으니까.
6: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야!
4: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6: 뭐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5: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6: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4: 사랑해.

0: 아이구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2: 사랑인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3: 사랑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3: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1: 설마 암호보석 얘기?
4: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3: 지구하늘이 안녕.
4: 한문교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3: 키위? 오 아닌데.
4: 키위를 먹어요. 키위로 컸는데.
3: 오?
4: 이 얘들아 같이 가.
3: 사랑.
4: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누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키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0: 하나다 키위.
1: 우와, 이거 어디 사놨어?
0: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0: 고마워.
3: 먹어 먹어.
2: 오, 맛있겠다.
3: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3: 있기는.
1: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3: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1: 나도 너 너무 좋아.
0: 나도
3: 사랑해.
4: 사랑해.
3: 사랑해.
1: 사랑해.
2: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5: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6: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7: 굶어? 내가 왜 굶어? 아,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6: 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7: 아니.
8: 머리 만지지 마!
9: 니들은 AI도 모르냐?
7: AI요?
9: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나도.
10: 뭘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1: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2: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1: 가짜요?
12: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0: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0: 왜? 배탈났어? 냄새.
1: 괜히 치위만 들어 줬나.
2: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 네? 무슨 얘기요?
2: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 아, 몰라!
2: 어,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2: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2: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2: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3: 나 어떡해.
2: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 쉬어요!
2: 너!
1: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2: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2: 사랑아, 그만해!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주워.
1: 범근의 것도 아니면서!
2: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2: 암흑보석! 사랑아,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2: 사랑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2: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야! 으악!

0: 머리? 무슨 그만해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암흑 에너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0: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1: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나도
0: 사랑해.
3: 사랑해.
0: 사랑해 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1: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0: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권기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1: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4: 아유, 막 가려워 이제.
0: 마법 풀리면 아무 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1: 그래, 기다릴게.
0: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5: 하마터면 너 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0: 뭐야?
5: 이제 아무 보석만 빼앗으면 너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6: 두고 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7: 에이,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8: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9: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자,

0: 수지와 휴가를 보내요.
1: 팔팔은 반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비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0: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2: 맞아, 나도.
3: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0: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3: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0: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4: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5: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0: 벌써부터 기대되네.
1: 공원은 언제 가요, 아빠?
2: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1: 네? 하루 종일이요?
2: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0: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1: 네.
0: 오, 이름도 잘 지었네.
1: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2: 안 돼. 위에 와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1: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왜 안 마렵지? 나도.
3: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울퉁불퉁한 길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4: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3: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4: 어떡해, 내 짐.
1: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2: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1: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진짜?
3: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1: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4: 신호가 안 잡혀.
3: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빅트리 자연공원입니다.
1: 이비, 여기가 요정들이 사는 곳이래.
2: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1: 세상에 요정이 정말로 있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3: 오두막은 10분쯤 걸어가면 나와요. 일주일 뒤에 봐요.
5: 안녕히 가세요.
2: 자, 페파랑 수지, 여기 온 소감이 어때?
6: 저 시마려워요.
1: 저도요. 이야.
7: 페파는 단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1: 요정의 신호 찾기.
7: 페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페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1: 여긴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8: 우리 휴가 왔잖아. 기억 안 나?
1: 맞다.
8: 맞아. 우와, 나무 진짜 크다.
1: 나비도 있어.
8: 진짜 멋지다.
0: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탁 트인 야외에서.
2: 네. 이것 봐, 카페도 있어.
1: 야, 우리 휴가 왔다.
0: 안녕.
1: 안녕.
8: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9: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죠.
10: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9: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2: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1: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8: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9: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1: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9: 그래, 맞아. 나 알아.
1: 야호!
11: 그럴 줄 알았어.
9: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1: 알았어. 말 안 할게.
12: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9: 네, 아빠.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10: 수지, 페파.

0: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1: 네!
0: 모두 출발!
2: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3: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2: 그냥 계속 찾아봐.
3: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2: 오! 수지!
0: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3: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2: 수지, 말하면 어떡해?
3: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2: 오!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3: 하기 싫음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4: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5: 와,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0: 신호다!
5: 드디어 잡혔네.
0: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2: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0: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6: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2: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3: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3: 알았어.
4: 팔팔한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0: 아우,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6: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3: 아, 봐봐.
2: 오, 진짜.
0: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6: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0: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2: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0: 방금 뭐라고 했니?
3: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4: 팔팔한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큐브 본부 침투 작전.
2: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무슨?

0: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이런 내 스타코어! 안 돼!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좋아! 안 돼! 우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0: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2: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1: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2: 큰일 났어!
1: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3: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2: 뭐?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3: 응!
2: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4: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5: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1: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4: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2: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4: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2: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3: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2: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6: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4: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6: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2: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5: 출동!

0: 얘들아, 다들 준비됐지? 이번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보니만 믿어! 나와라! 보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0: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0: 조심해, 도니.
2: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도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4: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4: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5: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4: 응?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5: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0: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4: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0: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 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6: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0: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6: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7: 난 준비 완료야!
8: 셋, 둘, 하나! 슈퍼 미스볼!

0: 졸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2: 모두의 힘을 모아라!
3: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우와!
4: 우와!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3: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윙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5: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3: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4: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2: 이게 무슨 일이지?
0: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2: 저건 골든보이잖아.
3: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
2: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0: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2: 좋아, 가자 슈퍼윙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골든 로봇 변신!

0: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 부위! 잘했어, 얘들아!
1: 으아! 모기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2: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3: 월드 우주 로봇 변신!

좋고.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모드! 지금 이 기회야. 골든 로봇 태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예,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4: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1: 섀도우 스피드!
0: 으아, 정말 귀찮게 구네.
1: 이봐, 골든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형 루프!
3: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어? 뭐야? 벌써? 어떡해?
1: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늙은 보이 스타코어에서 손째.
1: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2: 싫어. 스타코어는 뗄 거야.

0: 하늘이 누나, 우주영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어? 저게 뭐지?
3: 어?
0: 우와! 안 돼!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이...

0: 포기하면 안 돼!
1: 어쨌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윙!
2: 우와! 슈퍼윙스 홍보대사들이야!

0: 우주공항 고마워!
1: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2: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3: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4: 좋았어!
5: 어서 하자!
3: 모두 출동 준비!
0: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11: 죽여, 무서운 걸
12: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13: 뇌를 바꿀
14: 도대체 예술이 뭔데.
3: 선택해라.
15: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6: 놀이터에서 놀아요.
7: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6: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0: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램비온들은 원래 게임 속 세상에 존재하던 몬스터야. 각 나라를 상징하지. 하지만 갑자기 램비온들이 현실에 나타났어. 그 탓에 여러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너희들 덕분에 에이토로를 캡처할 수 있었어. 소맥이 네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말하자면 선택받은 용사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소맥이 너가 랭기온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좋았어.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영국. 이곳은 영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시계탑 빅벤. 정확히는 시계탑 속 종의 이름을 의미해. 영국의 랜디오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긴장을 늦추면 안 돼.

0: 용맹한 자들이여, 모든 걸 걸고 최고의 결투를 보여다오. 뭐냐 이 집만두는.
1: 핸드래곤 싸움을 멈춰.
0: 나를 막으려면 이 결투에서 이겨야 할걸. 승부하자고.
1: 현재 RPG 게임에서는 공격 선택지를 누르지 않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0: 전이 시작되지. 화염 칼!
1: 맞아! RPG 게임에서는 스킬의 설명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역시 게임은 소액이야! 괜찮아! 소매가 스킬이 없어도 너에겐 일반 공격이 있다!

0: 도망가기 버튼이 생겼어. 일단 도망치자.
1: 나약한 녀석. 뭐야, 벌써 티타임 시간이잖아.

0: 어라? 왜 그래? 괜찮아?
1: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0: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신경 쓰인다고? 그래도 전에는 엘토로에게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잖아. 나는 봤어. 소맥이 네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너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어. 자, 영국을 구하러 가자.

시간에 합을 맞춘 것 치곤 좋은 연계다. 하지만 엑스칼리버! 나의 승리다.

0: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반도체 인재 양성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석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6일이죠. 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이 되면서 이 선안권 거점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 네,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은 용인, 평택, 이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AI 시대에 특히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HBM, 서버 D램, 데이터 센터의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으로는 생산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미 전력 용수 부지, 주민성 수요성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와 기업이죠. 광주 선안권을 제2의 생산 거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정책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 개발의 정책은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장기적인 국가 반도체의 전략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용인을 먼저 끝내고 광주를 나중에 하는 방식은 사실을 늦습니다. 그래서 용인 팹을 조기에 구축하고 광주 선안권 팹을 선제 구축을 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만이 실제로 AI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설을 채울 인력이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1: 아직 충분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팹한 기를 구축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과 SK 팹이라고 하면 직접 운용 인력만 2에서 3천 명 정도, 2, 3천 명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 가스케미칼, 뭐 초순수, 환경 인력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또

0: 한 3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펩한 기에 일반적으로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용인에 펩 10기가 새롭게 구축되고 광주 펩 4기가 구축되면 총 14개 펩이 구축되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8만 5천 명 이상의 그것도 숙련된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반도체 전공자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반도체 펩에서 반도체 장비를 다루고 공정 문제를 이해하고 수율 문제를 풀수 있는 이 현장 중심의 숙련된 인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단순한 10만 명을 육성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기업의 수요와 실습 교육이 함께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정말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국가 R&D 과제가 없으면 인재를 제대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인재 양성이 좀 정체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전문 인력은 강의만으로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반도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반도체 장비도 다루고 실험을 하고 기업 문제를 풀면서 성장하겠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 국가의 R&D 과제가 부족하면 반도체 전공 교수님도 학생을 안정적으로 뽑기가 어렵고, 그러면 학생들도 연구비와 반도체 공정 장비가 없게 되니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반도체에는 책으로 비우는 이론적인 분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론과 클린룸 공정 장비 분석, 소재의 실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핵심은 단순하게 반도체 정원의 확대가 아니고 교수님들에게 R&D 연구 과제를 많이 주시고 그래야만이 학생들에게 연구비와 실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업이 사실상 보장돼 있는 이 계약학과조차도 지금 의대에 붙으면 등록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0: 네, 실제
1: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에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반도체공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이제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 지방의대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받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 특히 AI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많은 인센티브, 이것이 의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 취업 보장만 된다 하는 걸로 해서 의대 쏠림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장학금은 기업에서 잘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병력 특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육도 잘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길러야만이 지금처럼 의대 쏠림에서 반도체 인력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조금 더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수도권과 서남권 거점이 같이 가야 된다. 마치 이 수도권 R&D 거점은 마더펩, 호남 생산시설은 도터펩, 부모 자식처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마더펩과 도트펩은 쉽게 말해서 수도권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시생산을 해보고 검증을 하고요. 광주 서남권 펩은 이제 검증된 메모리 공정을 받아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성과 SK는 실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삼성의 낸드 프래시 메모리는 하성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로 중국 시안에서 생산을 하고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의 D램의 경우에는 이철에서 개발해서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수도권은 마드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남권 펩은 아무래도 도트펩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아마 패러다임이 시프트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조만간 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될까요?
0: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프라에 대한 패스트 트랙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서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그리고 산업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망이라든지 변전소, 용수관로, 치수정수시설, 도로 폐수처리시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보상, 설계, 환경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처리기간을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시하는 법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될 법이 인재 양성에 대한 특례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 협약 정원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신속 트랙제, 그다음에 계약학과, 실습형 교육센터가 법안에 들어가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광주 순환권의 폐업을 지어도 전문 인력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좋은 정주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 주민들과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것도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대규모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업과 학교, 정부가 함께 인재 양성에 정말 치열하게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이 9등급 내신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시 모집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 체제로 대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올해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은데요. 반드시 살펴봐야 할 변수는 무엇일지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9등급제 마지막 해라서 수험생들 부담이 참 클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 작년도 황금돼지 학생들보다 올해 고3 재학생 숫자가 줄어든 부분들은 이미 진행된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원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인원수로만 보자면 전년 대비 합격선이 소폭이라도 낮아지는 현상들이 예상돼서 올해 고3 재학생의 부담은 원래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9등급제 마지막 해의 수시 지원으로 올해 4월 말에 발표된 대학들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수시에서 9등급제와 5등급제가 같이 경쟁할 때 9등급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내신 성적이 적용되거나 아예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형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3 재학생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내년에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수시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고3 재학생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수나 반수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고려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올해 2027학년도 고3 재학생이 수시에서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28학년대는 방금 말한 그 대학에다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숙명여대, 아주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되게 많은 대학들이 내년도에 아예 9등급제 졸업생들을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방금 언급한 그런 대학들을 내년에 올해 고3 재학생들이 재도전을 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교학점제 친구들은 학생들의 어떤 그 듣는 과목 수가 올해 고3 재학생에서 한 1.4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적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평균적으로 그냥 학교 생활부 자체가 두 장이나 세 장도 더 많게 출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는 것도 결코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예 수시 모집에서는 N수생에 대해서 벽을 세워놓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입시니까요. 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올해 좀 몰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특히 지난해에는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수험생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오게 되면 또 합격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죠.
1: 작년에 황금돼지 학생들은 스스로가 학생 수가 많다는 부담감에 전반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원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하락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학생 수가 작으니 합격 수가

0: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수를 선택하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예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대부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는 상위권 대학들을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동일 대학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만나게 되면 고3 재학생 입장에서 교과 성적 차원에서는 불리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예상하는 반수생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굳이 마지막 마감일까지 원서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첫째 날에 둘째 날에 그냥 대거 지원을 하게 되면 예년 대비 높은 초반대 경쟁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 역시 올해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네, 부담을 주는 요소가 또 하나 늘었네요.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절대평가 영어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0: 올해 3월 말에 올해 이제 수능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도 영어 난이도를 고려해서 올해는 영어 난이도를 최대한 좀 쉽게 해서 좀 1등급의 비율을 늘리겠다. 이러한 어떤 경향성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실시된 6월 대수능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의 1등급 비율은 4.13%로 나왔습니다. 국어나 영어보다도 오히려 더 1등급의 비율이 적게 나왔습니다. 상대평가보다도 더 1등급이 어렵게 나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때문에 9월 대수능 모의평가나 실제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더 쉽게 출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가 쉽게 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영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격선도 따라 올라갈 경우가 상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정이나 적정으로 올해 고3 학생들이 원서를 썼는데 합격선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소신 지원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마냥 쉽게 출제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고3 재학생들한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영어 6모가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9모를 좀 쉽게 내는데 작년 6월 대수능 모의평가가 영어 1등급 비율이 19%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대수능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쉽게 나와버리면 올해 안정이나 적정을 써야 되는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니까 오히려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내년부터는 수능시험이 통합형으로 바뀌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이 선택 과목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통론, 뭐 사탐난 이런 것 같이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한 편인데 이것도 합격선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이미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나 6월 대수능 모의평가의 결과를 보면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이 예년에 비해 확실히 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쉽다고 판단되기에 조금 좀 수월하게 수능 공부를 하겠다는 수험생들이 늘어났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원점수를 받았을 때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더 높은 표준점수와 100분 점수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화작과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를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조금을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른바 화황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도 과학을 공부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과학을 응시하지 않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론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탐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능에게 오히려 사탐론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실시된 모의고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탐 응시자는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과학탐구를 응시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하는 학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과탐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과탐 응시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떨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합격선도 소폭이라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입시 변화라는 큰 파도 앞에 서 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 수험생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그런 학생들이겠죠. 오늘 살펴본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14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징그러운 자연이 가득한 곳 금산에서 인생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 차원이 틀려요. 명품의 공기.
7: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5: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기회를 만나고 미래를 꿈꾸게 된 그들.
8: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5: 내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남다른 각오로 금산행을 택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2막 무대가 된 특별한 고장 여기는 금산입니다.
9: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7: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5: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과 북사봉에 있는 고장 군북면. 듬직하게 버틴 산봉우리와 그 밑을 감아도는 아름다운 물줄기. 그 덕에 군북면 일대는 금산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요즘 이 일대에 좀 특이한 작물 재배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10: 이게 제일 잘 익은 거예요. 어머, 색깔이.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11: 그쵸.
10: 이게 잘 익은 거예요. 네.
11: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7월 달쯤에 수확할 거.
12: 따먹고 싶네.
10: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기농을 계획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작목을 정해서요. 앞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러 다니는 것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지역 탐색 교육입니다.
5: 키우기 까다로운 애플 망고에 대해 배우는 현장. 모인 이들은 금산에 정착하기 위해 귀농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입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재배 방법도 꼼꼼히 익히는데요.
10: 이제는 보면 알겠네요. 어느 게 익었는지 이제 덜 익었는지.
13: 이거 팁 배웠어요.
14: 이게 뭔데요?
13: 이게 식물집게인데요. 오이나 넝쿨 같은 거 막 이렇게 쳐지니까 지지대에다가 얘를 꽂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사용할 줄 알았지 이거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배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11: 이 3천만 원 한번 투자하면 요 동은 20년 동안 비닐 교체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어요.
10: 딸기 농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촌에 온 사람들이 빨리 수익을 얻는 것은 딸기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망고 농사가 훨씬 쉬울 수 있겠네요.
12: 근데 망고 많은 거죠. 왜 금산으로 오셨어요?
14: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이게 기온차도 심하고 그래서 기온차이 심한 농작물도 있을 수도 있고.
12: 금산이 일단은 대전에 가깝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귀농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금산은 자체적인 병원도 있지만 가까운데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5: 귀농 교육생들이 머무는 마을입니다. 월세는 20만 원 남짓이고 33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세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라네요.
15: 이제 정적으로는 이제 귀농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난 편이거든요. 60% 정도 정착률을 보고 있어요. 저희 집 중에서는 좀 행복을 좀 느끼고 있어요.
12: 행복마을에서.
5: 금산의 귀농 교육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특별한 수업 덕분입니다.
16: 어디서 오셨어요?
17: 햇빛마을.
5: 여기선 농사 외에도 금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8: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9: 네.
8: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8: 색깔이 있는 게 이제 외지, 바깥 표지고요. 하얀색 종이가 내지 안쪽에 있는 종입니다.
5: 오늘 방문한 곳은 금산에서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특별한 서점.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배웠는데요. 이런 수업과 농사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입니다.
19: 매일매일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교육일지도 쓰고 즐거웠던 일도 쓰고 속상했던 일도 좀 쓰고 뒤에다
20: 블루베리 성장일지를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요.
21: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0: 1년 후에는 대농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희망상
5: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란 말이 있죠. 대농이 되는 그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 남일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여기는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스마트팜 단지인데요.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을 보내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업은 이제 기술이다. 농업 경영을 외치는 금산의 젊은 귀농

0: 농부들. 오늘은 정임찬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품앗이를 하러 모였습니다.
1: 깨끗이 따주세요.
2: 네.
1: 왜냐면 상추값이 비싸. 지금 한 박스에 25,000원.
2: 와.
1: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늘 따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사이즈가 오바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따줘야 돼. 우선순위로.
0: 힘찬 씨 농장에서 주력으로 키우는 작물은 바로 상추. 그 중에서도 고급 품종에 속하는 유럽식 로메인 청상추인데요. 장마가 오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청상추. 노지 상추보다 두께가 도톰해서 씹는 맛도 일품이라죠.
3: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4: 건강한 느낌? 내가 원래 집에는 잘 안 먹는데 일하면서 목마르니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야, 오돌오돌 엠보싱이 있어야 이게 알맞은 온도에서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한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3: 네. 아, 근데 이게 기술이네.
1: 네.
0: 올해로 8년차 농부인 힘찬 씨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출신. 그가 선택한 농법은 좀 특별합니다.
1: 흙이 있으면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병과 충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더 쳐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원래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그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재배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벌레가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약을 많이 안 치고 키울 수 있고.
0: 일종의 수경 재배법인 에어로포닉스 스마트팜 농법. 물 사용량은 크게 절감하면서도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1: 저는 이제 고향은 익산인데 충남이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 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을 오게 된 거예요.
0: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드디어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상추와 찰떡궁합인 통삼겹구이입니다.
5: 오늘 좀 유독 잘 됐는데? 햄이다 햄. 그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다.
0: 한때 홍콩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힘찬 씨.
6: 그 월남쌈처럼 라이스페이퍼에 상추를 말아가지고 참치를 넣어서 놀로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건강식이더라고요.
0: 물심양면 도와준 친구들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청상추의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채소 마리부터 젊은 농부들 입맛 저격한 메뉴가 한상 가득, 맛의 영양까지 듬뿍 담긴 푸릇푸릇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7: 두 개 식사해야지. 고생하셨습니다.
0: 한 입 크게 싸서 먹으면 아무렴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4: 상추가 들어간 것 같아요.
8: 기깔납니다.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요. 이건.
0: 특히 힘찬 씨가 야심차게 만든 채소 말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말 좀 해보시죠.
8: 겁을 납니다. 겁을 나요.
1: 뭐 비빔밥에 넣으셔도 되고 쌈 싸먹어도 되고 빵집, 동네 빵집에서 샌드위치 사셔가지고 상추 많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섭취하기가. 저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예측도 안 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긴장감도 좋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재밌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0: 서로 의지하며 금산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그들의 꽉 찬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명의 귀농 농부를 만나러 온 곳. 금산이 너무 좋아 매일 콧노래가 절로 난다는 낭만적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2: 금산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지금 이 날씨도 그렇고 아침 저녁은 또 선선하고 그냥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명품의 공기. 아우,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0: 옥선 씨는 이곳 추부면의 대표 작물인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추부 깻잎은 지난 2010년 인삼을 제치고 금산의 생산액 1위 작물이 된 대표 농산물입니다.
2: 추부 깻잎이 그래서 알아서요. 여기가 산 지대가 또 제일 높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다른 데하고 한 4도 차이 나거든요. 아침, 저녁. 이게 향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깻잎이.
0: 추부 깻잎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 추부 깻잎 특구도 있을 정도로 금산은 깻잎의 진심인 고장입니다. 옥순 씨가 이곳으로 귀농하게 된 건 6년 전인데요.
2: 우리 아버님이 저를 꼬셨어요. 여기 시골에 와서 나중에 뭐라도 해서 뭐 하면 노후에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자꾸 저를 이렇게
3: 꼬셨어요.
2: 네, 돌아가시기 전에.
0: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며 화장품 회사에 다녔던 옥순 씨. 정작 남편은 그녀의 귀농을 반대했지만 옥순 씨는 시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깻잎 밭에서 새 꿈을 찾았답니다.
2: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깻잎에 미쳐있어요, 지금. 자나 깨나. 깻잎 이렇게 따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좀 많이 하면 맛있을까. 그리고 또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먹느니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일을.
0: 사실 그녀의 깻잎밭은 농부치고는 텃밭 수준. 옥순 씨의 본업은 따로 있는데요. 옥순 씨는 다양한 깻잎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깻잎으로 떡을 만들었다고요.
2: 현미, 깻잎, 인절미. 요 이제 깻잎을 삶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해달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누가 깻잎떡을 하냐고. 어려우니까 수분감이 높고 이게 떡하기가 조금 저도 한 1년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0: 금산을 찾아오게 만들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도전. 숱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고 드디어 깻잎떡을 완성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요즘은 매주 600kg씩 떡을 뽑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데요.
2: 예, 이렇게 인절미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다 현미를 또 제가 넣었거든요. 건강식을 많이 드시니까.
0: 낯선 깻잎 인절미, 과연 그 맛은?
9: 깻잎 향이 너무 좋은데요?
2: 깻잎 향이 살아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리고 삼켰을 때 그 이질감이 없어요.
0: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는 다 금산군에서 재배한 것들. 콩과 검은깨 깻잎은 옥순 씨가 직접 농사지었답니다. 옥순 씨가 개발한 특별한 요리 또 한 가지.
2: 두께가 들어가서 끓이면 끓일수록 갈비에 간도 되고 걸쭉해져요.
0: 들깨에 버섯, 깻잎을 넣고 푹 끓여내는 깻잎 떡국입니다.
2: 이게 깻잎 떡국떡. 떡국을 끓이려고 떡국떡, 가래떡 우리 보통 뽑아서 일반 쌀하고 깻잎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여기에 큼직한 갈비까지 척 얹어주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는데요. 이름하여 들깨 왕갈비 깻잎 떡국. 금산의 들판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입니다.
10: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아니세요. 어서 오세요.
3: 아니, 누구세요?

0: 친한 친구들이에요.
1: 친구들?
0: 네. 옥천, 대전 뭐 이렇게.
1: 아, 전국?
0: 네. 우리 집에 이렇게 떡국 먹으러 자주 와요. 밥하고 들깨지 나눠 먹어요.
2: 그게 뭐예요?
3: 뭘 포식하냐, 포식하냐. 아니야, 아니야.
4: 이거를 개발을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 쪘다니까 그때는 얼마나 맛있는 뜨는데.
5: 하하하하, 오늘 모인 사람들은 옥순 씨의 초등학교 동창들. 옥순 씨 요리 솜씨는 친구들 사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4: 이거는 뭐, 어린 아들부터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호불호가 없을 그런 맛.
6: 나이 드신 분들. 비워놓고 좀 깔아주고 만들 때 이거 뭐 진짜 힘이
5: 큰
6: 것 같아요.
1: 맞죠.
5: 갓 뽑은 인절미 맛까지 맛보는 친구들. 입안에 감도는 깻잎 향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네요.
7: 엄마의 손맛 같은 그런 떡에서 그 깻잎 향이 입안에 싹.
4: 엄마의 맛이 아니라 할머니의 맛이에요, 이거.
8: 요새 한국 뜨잖아요, 그죠? 그래,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요. 여기에서 더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설 미친 것 같아.
5: 깻잎과 사랑에 빠진 그녀 옥순 씨. 그녀의 큰 꿈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0: 초보 묘는 자타공인 깻잎의 고장인 만큼 눈 돌리는 곳마다 깻잎 와 간판만 봐도 뭔가 향긋합니다 그려. 이 고장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네팔에서 온 그녀 나오시죠.
1: 이모 바나나 얼마예요?
2: 찍으면 나도 나와요?
3: 아니요 우리 마야 씨만 찍어줄 거예요. 바나나랑 마야 씨만 찍을 거예요.
2: 써야 되겠다.
1: 감사합니다. 이거 좀 사기해 줄 수 있어요?
4: 5,000원인데 4,000원 해줄게요.
1: 네, 예뻤어. 감사합니다.
0: 한국 생활 달인인 마야 씨가 금상과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8년 차. 금산 어디 가면 뭘 먹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척척이랍니다. 오늘 마야 씨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깻잎 김밥. 마야 씨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 중 하나라고요.
1: 이거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맛보면 와. 머릿속에서 잔증 나는 거. 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0: 8년 전 금산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마야 씨는 여기서 만난 네팔인 남편과 3년 전 결혼했고 이젠 동생과 시누이까지 금산에서 함께 살게 됐다는데요. 마야 씨는 지금 금산과 찐사랑 중입니다.
1: 첫 번째, 네팔하고 비슷하고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이어가 얼마나 시원하고 뭐 깨끗하고 서울 쪽으로 가면 뭐 차도 많고 복잡하고 막 소리도 막 너무 많이 나고 여기는 얼마나 조용하고 와우 쿨 필 쿨 이런 거 있잖아요.
0: 마야 씨가 금산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된 곳은 금산의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자 소통 창구라네요.
1: 금산군에서 도움받는 게 뭐 많거든요. 비자 같은 거, 컨설팅 하는 거, 상담 받는 거.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24시간 상담도 해주고. 네.
0: 현재 마야 씨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다예요, 다. 애들 이제 처음에 오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2: 아니.
1: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 됐어요.
1: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꽉차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이제 만으로 28살.
8: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0: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
11: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8: 아니. 그때 아니.
10: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2: 여기에 방이 있어요?
8: 이 안에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2: 아버지 오펀지스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1: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3: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0: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11: 맞아요. 해결해줘.

이비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흥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헤엄쳐도 소용없고 뛰어도 소용없죠. 오직 높은 곳으로 피해서 그 벽이 닿지 않기만을 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자 살길이죠.

0: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브 슈라이버입니다. 쓰나미는 자연이 가진 치명적인 힘 중 하나죠. 대부분 바다 밑이나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기상현상과는 달리 지진과 쓰나미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죠. 특별한 시기도 없고 정해진 계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한 쓰나미가 시작될 수 있죠. 만약 아무것도 모른 채 해변에 있다면 대피할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안 되죠.
1: 저기 좀 봐.
2: 쓰나미는 엄청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1: 아! 어서 피해! 빨리!
3: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변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그 힘이 바다를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2: 엄청난 힘과 끔찍한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예요.
3: 쓰나미를 직접 겪어보면 자연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0: 데이비드와 전 방아에 있었어요. 해변이 눈앞에 있고 바다는 마치 유리처럼 잔잔했죠. 엽서 속 풍경 같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물이 얕아서 다행이었죠. 전 수영을 못하거든요.
1: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는데 닐라와 라세랑 놀고 있었죠. 2004년 저희 가족은 아이 둘을 데리고 태국 여행을 갔어요. 닐라는 3살, 라세는 1살이었죠. 카오락 해변가에 바로 붙어있는 방갈로 리조트에서 지냈는데 그곳 해변은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웠죠.
0: 쓰나미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해저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땅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바다로 쏟아질 수도 있죠. 화산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쓰나미를 일으키는 건 바로 지진이죠.
2: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지진이 느껴졌죠. 한 2, 30초 정도 이어졌을 거예요.
0: 뭐야, 지진인가? 하고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1: 저희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어떤 동물 한 마리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아침 8시 반 좋다. 가족 모두 해변에 함께 있었어요. 전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과 아내는 바닷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죠. 바닷물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고개를 들어보니 물이 싹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뭐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 저기 봐! 배들이 물 밖으로 나와 있어!
1: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3: 그러게!
4: 바닷물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경고신호라고 할 수 있죠.
5: 몇 분 정도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체해서는 안 되죠.
6: 루비나를 막 만났던 때였어요. 해변에서 요가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있던 곳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죠. 카페나 가게들이 있는 곳 근처 모래사장 위였어요.
1: 뭐야,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섬에서 자랐고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왔는데도 그런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맙소사.
3: 저게 뭐야?
1: 뭔가 이상한데?
3: 파도가 되게 큰 것 같아.
1: 아, 세상에. 저기 좀 봐.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저 배들도 큰일 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 우린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거리가 꽤 됐었거든요. 여보, 저기 좀 봐. 확 들어오고 있어.
0: 수평선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 물결이 보였어요. 데이비드와 전 세상에 저건 대체 뭐지? 하고 있었죠.
1: 파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 전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저기 배가 뒤집혔어. 저쪽 어선이 뒤집혔다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아.
0: 그때 뛰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파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리는 더 커졌죠. 제트기의 엔진 소리 같았어요. 리조트 주인이 태국어로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감에서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신없이

0: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파도가 크게 덮쳤죠. 제 방을 내리더니 큰 소리가 쾅 하고 났죠. 그 파도는 3미터가 아니었어요. 10미터쯤 됐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난 끝이구나. 저는 데이비드 뒤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건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죠. 멀리 트럭이 보여서 있는 힘껏 그쪽으로 달렸어요.
1: 로비나한테 빨리 도망쳐라고 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깊이는 얕았죠. 30cm 정도였을까? 하지만 엄청나게 강했죠.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5, 6층 정도 되는 건물벽이 보였어요. 곧장 저를 향해 오고 있었죠. 그리고는 저를 쳤어요. 전 그대로 휩쓸려갔고요.
2: 짐을 다 싸던 참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여보, 빨리 저기 좀 봐" 하고 말했죠. 뭐야 세상에, 저기 파도 좀 봐! 여러분 피해요! 빨리 피하세요! 아무도 안 다쳐야 할 텐데. 세상에, 조심해. 아이,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빨리, 빨리! 그게 쓰나미라는 걸 알았어요. 확실했죠.
0: 빨리, 빨리, 빨리!
2: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1층이 완전히 잠겼는데 그때 아직도 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3: 배가 완전히 뒤집혔을 땐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4: 빨리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 쓰나미야. 쓰나미, 쓰나미라고.
3: 괴상한 소리였어요. 우린 목숨을 걸고 도망쳤죠.
5: 아빠, 아빠, 집에 가고 싶어.
4: 조금만 참아. 할 수 있어. 여보, 힘내. 할 수 있다고.
1: 쓰나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건 거대한 물벽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양의 잔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0: 쓰나미는 엄청난 양의 퇴적물을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갈목 정도의 쓰나미 물살을 휘말리기만 해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죠.
1: 이건 단순한 파도가 아니에요. 바다 전체가 앞으로 밀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물벽이 들이닥치는 거죠.
0: 지진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엎드리고 몸을 보호하는 거죠.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20까지 세기 시작해야 해요.
2: 오, 세상에.
0: 그리고 그때까지도 흔들린다면 대피해야 합니다. 20초면 대략 진도 7에 해당하거든요. 그때는 바로 고지대로 뛰어가야만 하죠. 빨리요.
3: 인도양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의 강도는 무려 진도 9.1을 기록했는데 이는 1900년 이후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0: 지진이 일어난 단층선이 무려 960km나 됐는데 단층 파열이 아주 길었죠.
3: 인도네시아 아체주가 인도양 쓰나미가 처음 덮친 지역이었는데 지진 발생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났죠. 그리고 60분에서 90분이 지나자 태국 푸켓의 해안을 강타했고요.
1: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스리랑카와 아프리카까지 도달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파도가 인도양을 건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3: 총 18개국에 도달했어요. 문제는 아무도 이것이 온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1: 당시 이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0: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1: 맙소사, 저게 대체 뭐야?
0: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호텔로 뛰어들어오는 걸 봤어요. 우리는 위로 달렸죠. 잠시 후 계단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죠. 바로 그때 1층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인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이 호텔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라한테 우리가 묵는 3층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곤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갔을 땐 물이 잔잔해졌고요.
2: 그때 일어난 현상은 바닷물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더 거대한 파도로 세력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쓰나미의 경우 첫 번째 파도보다 그 뒤에 오는 파도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0: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으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 든 부부를 보았는데 제가 그들을 돕기 위해 몇 미터 앞까지 갔을 때 갑자기 어디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1: 저기 다시 온다! 뭐 다시 온다고?
3: 그래, 또 오고 있어!
0: 바로 두 번째 파도였죠.

0: 밀려오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노부부는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난간이 붙어있던 부분 자체가 그냥 미끄러져 없어져 버렸죠. 그냥 휩쓸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호텔 구석 쪽에 갇혔는데 여기저기 가구들이 저를 향해 밀려왔죠. 물은 거의 제 머리까지 차올랐고요. 그때 이게 제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1: 트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몇 명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파도가 덮쳐왔죠. 순식간에 트럭에 물에 휩쓸렸고 마치 급류의 나뭇잎처럼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대한 굴착기와 부딪혔는데 다행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저 눈앞에서 모든 게 떠내려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멀리서 데이비드가 뛰어들었던 건물은 지붕 끝부분 조금만 보였고 나머지는 전부 물이었어요. 그게 다였죠. 네. 그를 따라가지 않아서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2: 잔해물 더미에 꽉 갇혀 물속으로 잠겼을 때 정말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또 다른 파도가 와서 저를 그 죽음의 덫에서 날려버렸죠. 저는 계속 뒤집혀 구르고 있었어요. 온갖 것들이 제 머리와 다리를 때렸죠. 잠시 후 물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물은 다시 잠잠해져 있었어요. 저 멀리 동그란 빛 하나가 보였고요. 살기 위해서는 그 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전 온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헤엄쳐갔고요.

0: 쓰나미는 어떤 해안이든 덮칠 수 있지만 특히 더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섭입대 근처의 해안까지요. 이런 곳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섭입대는 지구상 가장 긴 균열선으로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강력한 힘이 발생하죠.
0: 진도 8이나 진도 9.
2: 바다 밑에 무거운 지각판이 육지를 이루는 가벼운 지각판 밑으로 계속 파고들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서로 밀치는 것처럼요. 이렇게 밀고 밀리는 힘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이 수십 년, 수백 년, 때론 천년이나 계속된다는 거죠.
3: 이름이 붙여진 섭입대는 20개 정도 되는데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죠.
2: 마치 목걸이처럼 태평양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수많은 화산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섭입대가 거의 없어서 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죠.

0: 꼼짝도 못한 채 갇혀서 이제 죽겠구나 싶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로 기어올라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엄청난 힘에 밀려 유리벽을 뚫고 날아갔죠. 몇 분 후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국인 두 명이 눈에 들어왔는데 물에 떠있는 의식 없는 남자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분을 함께 끌어올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조금 전 난간에 매달려 있던 그분이었죠. 당시엔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었고요.
1: 프레드릭이 저한테 그분을 안정시키면서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영국에서 온 말콤이라고 하셨죠.
0: 시트를 찢어서 붕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분이 살아나실 거란 희망은 없어 보였죠.
2: 여기! 이쪽이에요!
3: 사람들이 하나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찾느라요. 다행히 물이 빠져서 저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섬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데이비드가 어디선가 달려오더니 정말 다행히도 무사했어요.
4: 샌디를 보고 물었죠. 대체 뭐야? 어디 있었어? 저는 샌디가 저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층짜리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죠. 제 생각은 이게 가장 가깝고 튼튼한 건물이니까 올라가자였어요. 그런데 계단을 찾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 달렸죠.
1: 겨우 수면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떠다니는 문짝을 발견해서 간신히 몸을 끌어올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앞쪽으로 호텔이 보였는데 마침내 그 호텔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옥상에 올라가 보니 섬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문득 세상에 루비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어 신원이 확인된 건 그 참사가 벌어지고 몇 주나 지난 후였어요.
5: 아빠! 아빠 집에 가고 싶어!
4: 길을 건너서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처참한 광경이었죠.
0: 저와 사라는 말콤이란 그분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너무나 알고 싶었거든요.

0: 모두 환영합니다. 집으로 가시죠. 수많은 분들이 그날의 참사에서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건 비극이죠.
1: 모두 충격에 빠졌고 쓰나미라는 단어를 전 세계 공통어로 만들었죠.
2: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재난 현장과 그 순간의 경험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3: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4: 인도양 쓰나미가 그토록 치명적이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 쓰나미 초기 경보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4: 이를 계기로 전 세계의 쓰나미 감지 장비가 혁신적으로 발전했고 각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도 긴밀하게 연계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토록 많은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을 테죠.
5: 인류가 처음으로 기록한 쓰나미는 시리아 해안에서 발생한 기원전 2000년의 사례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발생한 규모 9.0 이상의 강진은 총 5차례인데 이 모든 지진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쓰나미를 동반했죠.
4: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아주 빠른데 제트기와 맞먹는 시속 800km의 속도로 질주합니다. 하지만 얕은 바다에 이르면 시속 30에서 50km로 크게 줄어들죠.
2: 쓰나미는 엄청 긴 파도인데 먼 바다에서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죠.
6: 쓰나미는 해안가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물이 높이 쌓이면서 치명적인 폭풍 해일로 변하게 됩니다.
2: 쓰나미라는 단어는 일본어인데 쓰는 항구나 항만을 뜻하고 나미는 파도를 뜻하지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4: 일본은 수천 년에 걸쳐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쓰나미의 시련을 겪어왔죠. 이런 뼈아픈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정적인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불의고리에 자리 잡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자연재해는 일본인의 삶에 늘 존재해왔죠. 쓰나미라는 개념은 이제 일본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6: 일본은 과학기술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해 거대한 방파제를 쌓고 조기 경보망도 구축했죠.
1: 동북부 해안을 초토화시킨 끔찍한 재앙입니다.
2: 당시 저는 도쿄에서 CNN 인터내셔널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있었죠. 처음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죠. 지진 발생 시 지하에 있으면 지상과 달리 건물이 흔들리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때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죠. 1초 단위까지도 완벽한 정확성으로 운행되는 일본의 지하철이 멈춰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바로 휴대폰을 꺼내 CNN에 연결했습니다.
1: 일본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나경 특파원 연결해 보시죠.
2: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경보 시스템은 정말 최첨단인데요. 재난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휴대폰에 전송되죠.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초기 뉴스는
1: 방금 들어온 정보로는 진도 7을
2: 7.5 내지 8
6: 전례 없는 수준의 강진입니다.
2: 그리고 나서 등급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죠.
1: 당초 진도 7.9로 알려졌던 이번 지진의 규모가 믿기 힘들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2: 진도가 9.0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0: 땐 충격에 말을 잃었죠. 이번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500개와 맞먹는 규모였죠.
1: 일부 지역은 단층이 몇십 미터나 이동했습니다.
2: 미식 축구장 3분의 2만큼 큰 규모죠.
1: 지진 관측 이래 이토록 큰 규모의 지각 변동은 처음이었습니다.
0: 일본은 실제로 지진 발생 전보다 북아메리카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1: 아주 오래 지속됐어요. 당시 저는 CNN과 통화하며 방금 겪은 엄청난 지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0: 처음 지진이 닥쳤을 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쓰나미가 옵니다.
1: 쓰나미는 불과 15분 만에 일본 해안에 도달합니다.

0: 일부 지역에선 파고가 30m를 넘었고 최대 36m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1: 아무도 아무것도 이 거대한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쓰나미는 가는 길목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죠. 집이며 자동차며 모든 것이 뒤섞인 시커먼 물벽이 밀려오는 아주 참혹한 현장이죠.
2: 모두 빨리 도망쳐! 어서 빨리 피해!
3: 저기 혼자 혼자! 빨리!
2: 빨리 올라가!
1: 당시 여관에서 근무하던 사토시 이토 씨는 급히 언덕 위로 피신했죠. 그는 여관 사장이 필사적으로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가 그녀를 덮쳤죠. 아는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걸 목격하는 건 정말 끔찍하죠. 그는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확신했죠.
4: 강한 물살에 휘말렸죠. 버스며 집이며 다 떠다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계속 헤엄쳤죠. 무조건 살아야 하니까요.
5: 이번 지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센다이 씨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6: 아, 무서워.
1: 16살의 마오 다카하시 군은 발코니에 서서 당시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그도 그날 많은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 눈앞에 보이는 믿기 힘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고 하네요.
6: 저기 좀 봐! 저기 좀 보라고!
1: 거센 물살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6: 꽉 붙잡고 계세요! 살려줘! 뭐 줄 같은 거 없나? 붙잡아! 버티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을 구하려고?
1: 그렇게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에 빠진 낯선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4: 차량을 이용한 대피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는 오히려 아주 위험한데 실제로 많은 희생자들이 차 안에서 목숨을 잃죠. 보시다시피 쓰나미가 순식간에 뒤쪽으로 밀려오면 저 사람을 보세요. 차 문을 닫으러 돌아갔다가 불과 몇 초 만에 양쪽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에 갇히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와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7: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이 역사상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5: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6: 아이고.
5: 세상이 모든.
7: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5: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7: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전 유인 것 같습니다.

0: 빠르기야.
1: 우리 정말 잘 봤습니다.
2: 할머니 나요. 쾅! 쾅!
3: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2: 이렇게 했어.
3: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2: 아, 또
3: 그렇지.
4: 우와! 여기가 어디야?
5: 어, 흙냄새!
6: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7: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8: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모은 걸 하는 것 같은데.
3: 아이! 아이!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0: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만.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4: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도 못해요.
3: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발 디자이너.
5: 네,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6: 아, 진짜?
3: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5: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얘면 연결이 안 되니까.
3: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7: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리에 서는.
3: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8: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9: 여름이 최고 싫어요.
3: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10: 사람들이 그러지. 물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3: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11: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12: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3: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11: 끝났습니다.
3: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원일까요?
5: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15: 안녕하세요.
13: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 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3: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13: 이건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3: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0: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1: 잇몸 세척하는 거예요.
2: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예요.
1: 예, 예, 머리 감기고.
0: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잇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잇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잇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1: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0: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1: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0: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1: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김희경이.
3: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네.
1: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4: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0: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4: 갱년기 후서부터 줄줄 조금씩 줄줄줄줄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2: 집에서요?
4: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2: 이 정도면 스트레스도
4: 진짜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2: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1: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0: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2: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1: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드는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린 잠시만 잡아주세요. 바라보셔서 조금만 잡아주세요.
0: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1: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0: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줍니다.
1: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 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4: 아이고 시원하네.
0: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1: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4: 했죠.
1: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4: 그루프도 말고 네. 다 이렇게 씹어놨어요.
1: 그리고 이제 그루프 만 것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볼게요. 예. 네.
0: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2: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4: 우아하니 숱도 많고.
1: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0: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4: 숱도 많고. 네,
1: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네, 안 되니까.
4: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1: 네.
4: 숱만 많다고. 그러면 머리 심었네. 깜짝 놀래겠어요. 그렇죠.
1: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4: 네,
1: 그리고 좀 뭐 내 머리 그냥 그루프 마른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한 번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4: 네,
1: 나오는
4: 좀 강하게.
1: 아,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4: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0: 머리 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1: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모자보다 가벼울 거예요.
4: 많이 가벼워요.
1: 모자가 82.
0: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1: 우리는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4: 예, 예.
1: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예, 친구 만나시고, 예, 들어가세요.
4: 맛있는 거 먹고, 네, 들어가야겠어요. 네.
1: 자, 가발 거치들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예, 올려놓으시고요.
0: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5: 감사했습니다.
1: 네, 들어가세요. 네. 네.
0: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훤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1: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0: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보는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정으로 보내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1: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공장에서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1: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 쪽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0: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2: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1: 저도 가발이에요.
2: 가발이라고요?
1: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0: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1: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2: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1: 너무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오늘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2: 손님, 이 가발 얼마나 쓰신 거예요?
6: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 2년이요?
6: 네네.
0: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6: EBS 나온다고?
1: 응, EBS.
6: 그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마스크.
1: 마스크?
2: 이미 다 찍었는데.
6: 대표세요, 그냥 뭐.
0: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1: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요.
0: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2: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6: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2: 되게 일찍.
6: 예, 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2: 아,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졌어요.
6: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2: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1: 아,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0: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1: 이제 쓰고 다시 커트.
0: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2: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6: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네요.
1: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0: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6: 이뻐졌네요.
0: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1: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5: 흰머리가 있어?
1: 아, 흰머리 심어야 돼.
5: 아, 진짜?
0: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7: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좀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0: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올한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7: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 하루요?
7: 네.
2: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7: 네, 그렇죠.
2: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7: 네,
2: 흰머리 심고 있는 거예요.
8: 원장님 커트해 주세요.
0: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1: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0: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2: 뒤돌아 보시면 안 돼요.
1: 네.
2: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색이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2: 머리 색깔은요?
1: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2: 박님은요?
1: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2: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1: 님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머리.
2: 김님이요.
1: 김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색 머리.
2: 갈색인데요?
1: 예,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0: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네요.
1: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9: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0: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1: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9: 힘이 없어.
1: 요거를 오늘 찾을 거.
0: 택배 대신 방문에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9: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0: 분들이 한 10%.
1: 색깔이 옛날에는
2: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0: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감아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에 헂쳐가고서 미날로 하면서 막 자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저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돌아. 난 솜씨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 봐.
2: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은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3: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0: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2: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0: 돈을 벌려고 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겼죠.
2: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4: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계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부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팅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세차장이 하나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른 새벽부터 출장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가져가는 장비만 60가지나 된다는데요. 그중 사다리는 필수입니다.
4: 아무래도 큰 장비를 저 세차하니까는 대형 사다리, 뭐 조그만 사다리, 중간 사다리 다 싣고 가야지 혹시나 모르니까.
2: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업복입니다.
5: 오늘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묻고 그래서
3: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한 거예요?
5: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3: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5: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4: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가져나가야 되고.
2: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4: 운 좋으면 1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3시간 걸리.
2: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4: 네, 이렇게 분대만 이렇게 그냥 아예 펴주시면 돼요. 네.
2: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8: 깨끗해 보이는데요?
6: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8: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6: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2: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4: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요, 오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죠, 이게 스팀으로.
2: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6: 포대 먼저 깔아야 돼요. 포대 먼저 깔아야 돼요.
2: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9: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7: 흡수하는 용이에요?
9: 네, 네. 그래서 폐기물.

0: 처리.
1: 이분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0: 집에서 뭐 쓰던 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런 것들 얻어오는 것들.
2: 세차장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니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임시 세차장이 완성됐으니 장비를 세팅, 본격적인 세차에 나섰는데요.
3: 홀수가 너무 많아서 핑계 하나 더 피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쏠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려요, 사람이.
2: 불찰기 곳곳에 찐득하게 붙어있는 윤활유를 떼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스팀기는 필수. 이걸로 불찰기의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4: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을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을 닦아야 되거든요.
3: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줄 때까지.
2: 불찰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0: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든 팔과 이런 데서 막 지고 막
3: 엄청 덥습니다.
2: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3: 볼트까지 싹 깨끗해서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차하시.
2: 불찾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 범벅인데요.
3: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2: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1: 원래 땀이 많으세요?
4: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 스팀을 쏟아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0: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최고 싫어요.
2: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1: 물 맛이 어때요?
0: 꿀맛이에요, 꿀맛.
2: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0: 닦아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뭐 이거 구리수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2: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1: 힘들진 않으세요?
4: 많이 힘듭니다.
1: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3: 욕 먹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욕 먹을 때.
1: 언제 욕하세요?
3: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2: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1: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3: 빨려도 2시간.
1: 이 조그만 데가요?
3: 네. 타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2: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3: 또 보니까 닦고 쓰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2: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냈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3: 팀장님.
0: 네.
3: 이 실내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버렸는데.
0: 네.
2: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0: 실내 세정제 하고요. 코팅제 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2: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2: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은 큰 솔을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0: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2: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0: 이제 밥 먹고 해야죠.
2: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1: 새벽에 나오신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4: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1: 배가 엄청 고파요.

0: 시겠네요.
1: 네, 엄청 높습니다.
2: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3: 해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 걔들 눈치 보여요.
4: 찬밥만 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2: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4: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2: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4: 원래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5: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4: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성은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야. 단가도 너무 다르고.
2: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5: 정말로 몸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3: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도 못 들어와요.
4: 사람들이 그러대요. 뭘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죠. 돈을 내 파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요.
2: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면 바닥 정리 완료.
4: 네, 걸레를 해서 오늘 마무리 쳐줘. 걸레를 싹 뒀다가.
2: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4: 지금 이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덮으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5: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돌아와요?
4: 그거가 더 돌아오죠.
2: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장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3: 이제 포크레인 한 게 끝난 거예요.
2: 기름과 먼지, 쇳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요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6: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더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 차가.
7: 고생하셨습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2: 과연 굴착기 한 대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 이거 금액이 잘못 찍힌 건 아니죠?
5: 포크레인 한 대인데 200만 원인가요?
4: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5: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4: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도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은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2: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5: 사장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8: 네.
5: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8: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5: 차가요?
8: 예.
5: 사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8: 저는 56년생.
5: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8: 예, 제가 모시고 댕겨요. 벌모 가는데 쓰는 차죠.
2: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8: 이런 차는 세차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2: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3: 지금 처음 봐가지고

0: 뉴스나 그런 데 좀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거는 봤죠.
1: 실제로 처음 보신 거예요? 이렇게?
0: 실제로 처음 보죠.
2: 와.
0: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3: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0: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1: 외부는요?
0: 외부는 그냥 물만 그냥 살짝 싸드릴 겁니다.
3: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4: 세장비들이 있잖아요.
5: 네네.
4: 있는데 스팀이 싸도 괜찮은 거예요?
5: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0: 깔끔한 싸야 되고 예민한 차야. 근데 수리비 더 나오면 큰일 나 이거. 조심히 싸야 돼.
3: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용하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1: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0: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3: 차량 외부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 사람한테 말씀을 돼요.
5: 여기다가 여기다가.
0: 여기 가서 누가 붙이면 안 돼요.
1: 엄청 센데요, 이거?
3: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0: 일반 차량은 못 쓸 거예요. 장비들이나 그런 걸 쓰는 거예요.
3: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6: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1: 사장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7: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0: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사장님. 아무 차 없나, 차. 오, 걸리네.
1: 안심하셨어요?
0: 아무 차 없네. 잘 걸어가네.
3: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6: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1: 벌써요?
6: 네. 저희 새벽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1: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6: 네.
3: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1: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8: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뒷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정리만 2시간 걸려요.
3: 오늘 마지막 의뢰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의 내부 세차.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0: 예약을 우선 해놓으신 분들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아니면 또 밀려버리고 하니까는 약속을 웬만하면 지킬까 오늘 어쩔 분들은 좀 밤을 새더라도 할 수 없겠냐 그런 분입니다.
3: 세차 시장의 틈새를 찾아 시작한 중장비 출장 세차. 차량이 크니 일도 고되고 매일 전국을 누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0: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3: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일을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락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국세서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0: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수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3: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2: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하는 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4: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2: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4: 분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이거.
2: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0: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받아가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렌트카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이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2: 기록해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5: 그 웬 양말이에요?
3: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이제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쓰고 있습니다.
0: 시작합시다.
6: 파이팅!
0: 파이팅!
2: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7: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조금 수월해요.
2: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 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7: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2: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8: 혹시 본인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7: 죄송합니다.
2: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셋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6: 창문만 끝나면 다른 게 금방이에요.
0: 창문이 제일 오래 걸려요?
2: 작업자들이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9: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0: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2: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7: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0: 네?
7: 빵 안 뜯어져.
2: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0: 팀장님. 네.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1: 네.
0: 우리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거 지금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일단 맞아.
2: 어? 어? 야, 이거 화장실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아,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둘은.
3: 어떻게 또 드셨대요?
1: 힘으로요.
3: 힘으로요.
0: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4: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 화장실은 진짜 좀 물청소로 하는 거예요?
1: 네. 물청소를 해야 해요.
4: 싱크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5: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2: 무슨 그런 거 같고요.
0: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선생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다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4: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5: 이제 끝이에요.
1: 네, 끝났습니다.
4: 묵은 때를 벗고 새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입혀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0: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이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고 뭐.
2: 오히려 공부하는 거 못 나셨대요.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뇌 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5: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6: 찾았다 돼지비
5: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7: 진짜 맛있네
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5: 배지밀 고단백 두유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1: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타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타이밍 프로틴 밸런스.
1: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2: 아이고.
1: 세상이 모든.
3: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
1: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3: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때문에 이는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 흑해를 품은 항구 도시 바투미.
3: 여기는 흑해의 새벽을 품는 시작, 바투미 수산시장입니다.
2: 평범한 건 사절입니다.
4: 몸도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2: 푸른 자연으로 떠납니다.
4: 아니,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별장 같아요.
2: 오. 조지아에선 와인이 필수죠.
4: 아이고.
2: 넉넉한 정을 나누어 마시고 높은 산, 깊은 숲속 전사의 춤을 마주합니다.
4: 아, 어디로?
2: 여름 설산으로 이어집니다.
3: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일몰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4: 와, 지금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2: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여행. 자, 떠나볼까요? 다양한 문명이 교차하는 코카서스의 보석, 조지아로 갑니다. 동쪽엔 웅장한 고산지대가, 서쪽엔 바다가 자리에 있는 매혹적인 나라죠. 오늘은 바다의 향기 가득한 서쪽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끝이자 아시아의 시작점, 푸른 흑해를 품은 도시 바툼입니다. 고층 빌딩이 실비해 흑해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터키 국경에서 불과 20km,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 반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바투미. 흑해의 바람은 청춘의 심장도 요동치게 합니다.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유라시아 대륙을 달렸습니다.
4: 모로코가 약간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해.

0: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낯선 땅에서 온기를 나누는 여행. 아, 어느덧 10년이 흘렀네요. 조지아는 제게 특별한 나라이자 자주 찾는 단골 여행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이 곳곳에 숨어있죠. 녀석이 절 반겨주네요.
1: 아이가.
0: 마음껏 예뻐해도 됩니다.
1: 여기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는 이유는 이 강아지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줘요. 그걸 예방접종했다는 딱 표시. 안전하게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2: 안녕.
1: 이거 안전해요? 어우. 가자.
0: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일단 처마 밑으로 피하고 봅니다. 사실 바투미는 코카서스 지역 중 비가 가장 많이 자주 내리는 도시입니다. 변덕쟁이 같다고 할까요?
1: 이게 바투미입니다.
0: 아열대 기후인데 사계절 내내 비가 내리고 폭우에 우박까지 떨어지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이거 마치 그냥 제 인생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나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라이트 앤 조이
6: 오뚜기 코알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0: 잠시 후 비가 멈췄습니다. 자, 얼른 길을 나서볼까요?
7: 아, 아이고, 놀래라.
1: 아, 오랜만에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7: 여기 조지아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싸거든요. 이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조지아 전국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를 6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0: 조지아에서 버스 타는 법은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버스 요금에 차이가 좀 있죠.
1: 오, 0.7날이구나.
0: 분명 예전엔 180원 정도였는데 어이구, 두 배 이상 올랐네요.
7: 까발 좀 봐.
0: 버스는 올드타운을 지나 항구로 가는 중입니다.
7: 제가 지금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곳은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좀 볼 생각이에요. 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0: 바투미는 거대한 무역항이 자리한 항구 도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였죠.
7: 아,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0: 항구 도시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바투미 수산시장입니다. 흑해 연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산시장이라고 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이 가득한데요. 몸집이 아주 큰 생선부터, 이야, 날렵해 보이는 녀석까지 처음 보는 게 진짜 많았어요. 이건 아주 친숙한 꽃게 발견.
7: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7: 포토.
8: I love you.
7: Me too.
8: Thank you.
0: 제 눈길을 사로잡는 생선이 있었는데요.
1: 이거는 뭐예요?

0: 감발라.
1: 감발라.
2: 감발라? 한국어로 치면 약간 가자미 느낌인가요?
0: 콜라제 보이지나 콜라제 피르벨리 테우시야. 제 감발라 모니스 메레 아세트리나. 콜라제 주비리안이 테우시. 콜라제 게브리엘.
2: 오오오오 몸좀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0: 아야 할레비 아마 셰프디 오늘게 할레비 모디스 햄버거 할레비 모디스.
3: 흑해 연안은 철갑상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 산란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라서 양식장에서 길러지고 있죠. 이곳에선 생선 손질까지 가능한데요. 어이구, 철갑상어를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2: 와, 한국에서 철갑상어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바툼에서 철갑상어를 먹어본다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How much is it?
3: 여기 이 시장에선 꽤 높은 몸값입니다.
2: 제가 좀 둘러보니까 딱 적당한 생선을 찾았습니다.
3: 바투미에 머물면서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요.
2: 알마키라는 생선이구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 생선으로 요리를 할 건데요. 제가 요리할 생선에 딱 맞는 칼마히. 칼마히.
3: 까먹지 않을게요. 칼마히. 그 유명한 캐비어도 있는데요. 특별하거나 수입된 어종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돌기로 덮여 있는 깜발라죠.
2: 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툼이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던 적이 있었나?
3: 수산시장 바로 옆 식당들이 있는데요.
2: 와, 이런 식당이 있구나. 와, 여기서 요리를 해주나 봅니다.
3: 조리비만 받고 요리를 해주죠.
4: 바베큐.
2: 바베큐.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3: 흑해 바다가 보이는 식당 안. 선뜻 자리를 내줍니다. 와, 한국 비자까지 미리 준비했네요.
4: Visa when in Korea?
2: If you come to Korea, call me, okay?
4: Okay. Which city you living?
2: Actually, I'm living in Jeonju.
4: Jeonju?
2: Yes.
5: 가리스키 스파시바
2: 카.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
5: 감?
2: Yeah,
5: 감사합니다.
2: Oh, yes, exactly. Yeah.
4: Everybody.
5: 사랑해요.
3: 제가 산 철갑상어 요리가 한창인데요. 팍팍 뿌려주는 건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붉은색으로 식욕을 올려주고 기름진 살에 감칠맛을 더해주죠. 은은한 훈연향까지 배어든 철갑상어 구이. 친구들과 신나게 얘기하는 동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와,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2: 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다 못 먹겠는데? 이 비늘이 엄청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살이 굉장히 튼실해 보입니다. 제가 철갑상어는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3: 자, 흑해의 명물 철갑상어의 맛은요?
2: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린내가 나긴 합니다. 네, 이게 있네. 와, 여기 레몬이 있었네. 레몬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철갑상어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1: 확실히 밀맛이 덜해요. 아, 밀맛으로 철갑상어를 먹는구나. 굳이 비교해보자면 약간 삼치맛? 그런 맛이 좀 나요.
0: 레몬즙의 산미가 기름진 맛을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1: 철갑상어 맛이구나.
0: 조지아의 바다가 선물한 색다른 경험. 소소한 즐거움이 있네요.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투미는 한 달 살기의 성지로 소문난 곳인데요. 그만큼 숙박시설도 많고 가격도 다양합니다.
2: 가멀져봐. Do you have a room?
3: Yes. Yes,
2: How much the one night?
3: 50 lari.
2: One day, 50 lari.
3: 50 lari, okay. It is a 50 lari, one week is 100 lari.
1: 정원이 있는데요?
0: 건물 사이에 근사한 중정이 자리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낭만을 더하는 숙소. 과연 제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3: 제 발콘.
1: 아, 발콘?
3: 맞아, 고정.
1: 발콘도 있구나. 아니, 발콘이 무슨 방만 합니다.
0: 방에서 이어진 베란다가 꽤 넓습니다.
1: 저는 일단은 이런 발코니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발코니가 있으면은 약간 숨이 튼다고 해야 되나?
0: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아무도 말 안 해도 같이 외로.
4: 어, 네? 지금 사장님께서 우리 데려가신다.
5: 짜짜.
4: 아, 짜짜.
5: 짜짜.
4: 짜짜,
5: 대박.
4: 우와. 짜짜 만드는 기기인가 봐요.
5: 이거 뭐야? 아무도 모르고.
4: 살짝 좀 조용히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0: 호텔 지하에 자리한 와이너리. 와. 와인 시음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3만 원 호텔 수준이 이거 대박 아닌가요?
6: 와. 콜렉시아 스와다스와 이로메니오레 타스람데 디오시 스와다스와 텔레비전에 비하했으니.
0: 다양한 품종과 방식으로 직접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1: 매우 판타스틱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6: 더 트랭키데 아크다는 티아나자라시 과프스키데 코테제비 사우자호 사스토브로 더 이케파테제비 메셰 오린 디나리시 사 아르제 과프시카 더 자리안 사인테레소 페이자지야 아바
1: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간에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안 가볼 수가 없네요.
0: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침.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잤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숙박비에 포함된 무료 조식입니다.
2: 가멀져봐. 아, 가멀져봐. 아, 지금 아침 드시고 계시네요.
7: 잘 잤어요?
2: 너무 잘 잤어요.
0: 여행을 할 땐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어야 하니까요. 물론 혼자서 여행할 땐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죠. 오늘은 간만에 호사를 누려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겁니다.

0: 생선은 어제 샀고 채소와 양념이 필요합니다.
1: 제가 지금 사야 될 게 양파 그리고 마늘, 피망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마니는 필요하지 않고 하면 돼.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어? 쪽파가 있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찾던 쪽파. 나물 줘봐. 아유, 나물 줘봐.
2: 먹으라, 가.
1: 제가 하려고 한 요리에 쪽파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3: 많이 먹어낼래요.
1: 어, 어디서 재배하시는 거예요?
4: 사도. 아, 가.
1: 아, 여기다.
0: 쪽파 한 묶음에 2,200원. 재래시장은 발품을 파는 즐거움이 있죠.
1: 아니. 머리 아프고 너무 이상. 야, 이거 손이 없어가지고요.
4: 아하, 잠깐만. 아하.
1: 비디 마들러바. 여기 조지아 시장에서 제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고춧가루.
0: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1: 냄새만 맡아도. 아, 먹어도 된다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0: 조지아 고추. 청양 고추만큼 맵습니다. 와, 친숙하면서도 화끈한 매운맛.
1: 아, 이거. 이디 마들어봐. 와, 그리고 여러분, 조지아에서 고춧가루 사실 때는 안 매운 고춧가루로 사셔야 됩니다.
0: 고춧가루를 작게 포장해서 파는데요.
1: 이 고춧가루 50페트리 한국 돈으로 약 300원. 이리 마들러 봐.
0: 아, 어제 사장님과 약속한 게 있죠. 으아, 벌써 나와 기다리시네요.
1: 정말 좋아.
5: 정말 좋아.
1: 아이고 아이고.
5: 미디 말고. 야, 나 진짜 미디.
0: 운전도 직접 해 주신대요.
1: 디디 마들러바.
5: 나이사레가.
1: 아이고.
0: 해안가라 그런지 바투미는 오늘도 비.
6: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즐겨야 됩니다. 이 순간들을.
0: 바투미 시내를 벗어나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강이 흐르는 산악지역이 시작되는데요. 숙소로 가기 전 들를 곳이 있답니다.
1: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저도 여기 왜 오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0: 계곡 가까이에 양식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1: 우와, 양식장인가 봐요.
0: 이 물고기들 제가 산 생선과 닮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이름, 칼마입니다.
1: 아, 머리.
0: 칼마이는 차가운 계곡물에 사는 송어였습니다.
1: 지금 생선들이 수만 마리가 있을 정도로 와, 대체 가져왔어요.
0: 아니, 양식장도 처음인데, 진짜 이렇게 많은 물고기는 제 30평생 처음 봅니다.
1: 아,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서 생선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검정 봉투에 담으면 포장 끝. 간단하네요.
1: 이 생선을 왜 사신 거예요?
7: 약라마춘 셰프트라우트.
0: 칼마히는 조지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물고기랍니다. 바투미에서 차로 1시간 반, 해발 420m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1: 시카벨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의 고향인가 봐요.
7: 아,
1: 저기구나.
7: 게스트하우스 속으로 빌라우르.
1: 이

0: 산 중턱에 자리해 있는 게스트하우스.
1: Es aris Chiruchis Khali, es aris Aketes Acharis Khali. Da kuertteba es ori mdinare da ai ese midis uertteba Shavzguas.
0: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슈아헤비는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선선한 고지대 마을입니다. 평지처럼 포도밭을 일구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 가파른 경사면에 독창적인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했죠.
2: 와이네.
1: 라츠 프롬 제 우쿠로 수프로 메탓 카레스키아니 위노 가모디스 트위톤 미차
2: 해피
1: 아세롬 타고리아니아 라츠 프롬 타고리아니아 미투프로 와지 아르갓 카로스타 우프로 카르기 카레스키아니 위노 가모디스
2: 이 밭은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1: 마그람 메레로차 오스말레비 셰모비데나카 베나히 가체헤스 다 აკრძალული იყო ღვინის დაყენება. ეხლა როცა ჩვენ გამთავისუფლდით,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ელი ქვეყანა გავხდით, უკვე 100 წელზე მეტია, აჭარა განთავისუფლდა, ახლა ჩვენ უკვე ავაღდგინეთ ეს ჯიშები და უკვე თავიდან დავიწყეთ ზემოთ აი გადაღმა აქ სოფლებში უკვე ყველა უკვე აშენებს ვაზს.
0: ფოდოა ვაინ은 조지아인들의 자부심이죠. 역사의 고난을 딛고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이제 사장님의 숙소를 구경해 볼까요?
2: 우와, 아니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별장 같아요.
1: 아바, 에사리스, 코테지 아칼리아, 코테지, 악, 암셰노바시 주변 위나카우딧, 시민스, 모사왈스. 다 에클라이스 가와케텟 샬레.
0: 창고를 어떻게 개조했을까요?
2: 와, 완전 옛날 건물이네요. 와, 아, 지금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으셨구나. 와. 이 나무 냄새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0: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 뭐 일반 호텔과 다를 게 없는데요.
1: 다이스웨네, 다 모마바시 게로데비로 메오글레스타네타 참모슈리 가비다 타프로비스트 가게 다레비로 사카.
2: 미래 와이프랑 제가 생긴다면 꼭 오겠습니다.
1: 아이사리 아이원.
2: 이야, 여기서 바베큐를 해 먹나 봐요.
0: 야외 주방인데요. 조지아에선 벽난로에서 요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인도 빠질 수 없죠.
2: 와인에
0: 가는 곳마다 아주 근사한 와이너리가 있어요.
1: 아쿠아타렉션 위니스 데구스타치에스.
2: 어, 에스. 와, 이거 뭐예요?
1: 어, 아이 에사리 칸치 다 로차 코르칠리아 마신 춘 아마시 네페 파타르즈리 사드기절로스 왕골트.
2: 아, 이거 마시진 않죠?
3: 쉐두 수암타고?
1: 그거로 수암타고 그거로 수암타고 아무튼 쉐두 코르칠 사카르톨리시 가다이흐티 메가즐리 피로바스롬 아미트 쉔 사드기절로스 다울림 쉔다 쉔이 파타르즈리 사드기절로스
0: 휴. 다행히 작은 뿔잔도 있는데요. 세워둘 수가 없어서 원샷이 아주 기본입니다. 이젠 좀 출출해지는 시간. 제가 준비한 게 있죠.
2: 오늘의 요리는 바로 한국식 매운탕.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여기서 매운탕 요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자, 한번 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한식이 생각날 때가 많죠.
2: 세 번 넣겠습니다. 이거는
0: 마늘과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뭐 얼추 이 한국의 맛이 나던데요. 매운탕에 도전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0: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이게 물에 생선을 넣어보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1: 조금 버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 어디? 에? 아, 뭐?
1: 아, 아, 아, 아.
2: 뜨거운 텐데. 됐습니다.
1: 아. 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네.
0: 이제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장님은 양식장에서 산 생선으로 구이를 하시는데요. 와, 정말 보기만 해도 풍미가 가득 느껴져요.
1: 마지막 재료 넣겠습니다. 와, 아,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차.
0: 초보 요리사에겐 난이도가 꽤 높은 주방입니다.
1: 야!
2: 물차, 물차, 물차.
1: 물차, 물차. 좀만 기다리라고. 아이고.
0: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하고 긴장되는 순간.
1: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2: 오.
1: 나쁘지 않은데요?
2: 아로마.
0: 오, 그럼 뭐 모양은 그럴듯한데 맛은 어떨까요?
1: 맛이 좋아야 될 텐데.
0: 친절한 사장님께 한국식 매운탕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1: 아, 그렇게 그렇게. 어, 진짜. 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조금 매울 수 있습니다.
0: 두 분의 반응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 됐는데요.
1: 맛있네. 아, 진짜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2: 위너.
1: 위너. 어디 가시지?
0: 사장님이 준비한 건 뿔잔. 아, 잠깐만요. 저 진짜 술 약하거든요. 아, 저 어떡해요. 아.
2: 라드간 가모마르투아 아우치바 둔다 달리우스.
1: 제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뭐?
1: 러브샷을.
2: 어, 아바가구이면
0: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2: 미디, 미디 버럼데, 버럼데, 버럼데, 버럼데, 미디, 미디.
0: 조지아는요, 술을 잘 마시면 여행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아인들에게 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2: 위노 오프로 메티야. 최탄 오프로에서 리투알 우리 프로세스야. 위노. 최근 위노스 미비르트면 들어서 카르트벨리까지 마르도 위노스 알아스톤 사르스왕스. 아마스 코벨트위스 메고브랩탄 에르탓 사드겐졸로사츠 왕보브트 자수레비 사드겐졸로스 인드로 최근 자리안 배우리 금이레비 쿠하우다. 아무튼 위노 오프로 마인 최근트위스 사크랄 우리야.
0: 와인을 함께 마시며 손님을 대접하는 조지아의 문화. 사장님을 통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조지아의 서쪽 마차헬라 협곡으로 향합니다.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19세기 마차헬라라는 이름의 수제총을 제작해 유명해진 곳이죠. 계속 오르막길이라 경사가 심했는데요.
3: 나 오시면 떨릴 것 같아요. 아!
1: 아, 생각보다 길이 엄청 가버리네요. 우와!
0: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지나 마차헬라 협곡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크베다 추우투네티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1: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0: 여기는 산골 마을에 자리한 식당인데요.
1: 아이고,
0: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와, 사람들 진짜 많고.
0: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인데요. 아주 격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조지아는 어디에 가나 술이 빠지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건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호룸이라 부르는 전통 춤인데요. 아자라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무용이죠.
3: 지금 보시는 것이 아자리아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인한 전사 느낌이 들어요.
0: 남성들은 초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허리엔 단검을, 가슴엔 총알을 넣을 수 있죠. 남녀의 장난스러운 구애를 표현하는 경쾌한 춤도 선보입니다. 흥이 점점 무르익고 저도 분위기를 맞춰봅니다. 식당 뒤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북과 백파이프의 연주가 시작되고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야외 무대로 나옵니다.
3: 아까 전에 식사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을 배워서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십니다.
0: 잠깐 배운 솜씨가 아닌데요. 우아하고 멋집니다.
3: 제가 이 조지아 춤을 처음 봤는데 이게 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뭐디
5: 남편분이가
6: 자카르타는 코벨트위스 이세티 쿠트케시미카 오토 웰라 쿠트키단 담 프로블럼이 커다다 에스 암켈롬네비 춘 가다와치네 춘이 사쿠타리
4: 삼칠카르케다
6: 쿠트케스 시구아로리
0: 춤에 사용되는 소품들 역시 전투에 관한 것들이죠.
3: 이거 진짜 종이에요?
7: 남도일 전투요.
8: 알아. 아크 주엘드러스 위에 있고 아임 사리라기 없이.
3: 아 총알 이렇게 빼서. 아
6: 어디 있어?
3: 아 제가 춤을 좀 배워도 될까요?
6: 나 이가.
0: 네, 뭐 처음엔 좀 따라할만 했습니다. 근데 뭐 바로 꼬이기 시작했죠. 결국은 제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네요. 아, 이런 멍치가 또 있을까요? 아이, 부끄럽다. 그래도 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와, 드디어 들어와.
9: 알미, 알미. 열심히.
3: 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손엔 칼, 왼손엔 방패. 아,
6: 스톱. 어디? 원, 투, 쓰리, 스톱.
3: 오케이.
6: 원, 투, 쓰리, 스톱.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스톱. 아! 와! 원, 투, 쓰리, 스톱. 아! 아 어지러워. 아 이거 어지러워요. 아 어지럽네 이거.
1: 후. 남대희 씨는 나이 대박.
5: 어릴 때.
7: 마우쇼비. 두
1: 살 때. 와.
3: 휴먼스대 휴먼스대.
1: 남대희
7: 씨 살 때. 대출.
1: 16.
3: 어 16. 와 경력이 지금 14년이네요. 와.
6: 플랫폼 내에서 게네틱 하신 거 카르톤에서 그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쿨토라가 같이 일하다 트렌드 이게 지금 코리아 리밋 베르비스 베르스 베르다 베르스 비파리 가 아날로그가 트렌드 카르톤 트렌드가 하게 됐어 게네틱 하죠.
0: 조지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누군가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춤에도 전쟁이 스며들었죠. 조지아의 전통춤에는 싸움의 역사가 아닌 지켜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몸짓에 담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0: 이제 저는 바투미 인근 조지아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로 손꼽히는 고미스무타로 향합니다. 바투미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구리아의 주도 오주르게티. 고미스무타로 가는 관문입니다.
1: 야발자바. 아이고. 이제 이분이 그 저희 고미스무타까지 안내해 주실 이라클리 아저씨예요.
2: 비디오 만들어. 와, 아이고.
1: 가말자바.
3: 가말자바.
4: 어우, 가말자바.
1: 아이고.
0: 고미스무타는 겨울엔 도로가 완전히 닫힙니다.
1: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고미스무타 마을을 갈 수 있을까요?
3: 토울리 아리스 클라이크다 샤사즈라벨레로 드레산시 토오식.
1: 와. 아니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6월이에요. 근데 6월에 이렇게 눈이 왔다고 합니다. 해발이 많이 높나요?
5: 우리 아까
6: 2,400m래요.
5: 와, 좋아요, 기다.
4: 아민 디스트로스, 와, 좋아요.
6: 바다도 보인대요.
1: 오, 흑해가 보이는구나.
0: 예년보다 눈이 덜 녹았다는데요. 무사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7: 가마르조바.
1: 아, 가마르조바, 가마르조바. 아.
0: 오주르게티에서 약 33km. 여기는 이렇게 화창한데 눈이 온다네요.
8: When does it usually open in this year?
9: At the moment it's closed, but we start in May.
8: May.
9: Yeah, May until October.
8: October.
9: November first part.
8: Uh huh. And the finish.
9: This mount is part of Gomisa Mount.
8: Ah.
9: Where is snow?
0: 아, 저기 멀리 설산이 보입니다. 거리는 짧지만 이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정상에 다가갈수록 눈이 보입니다. 겨울엔 3m까지 쌓인대요. 이제 막 눈이 녹아 길이 열리고 있는 고미스무타. 서늘한 산공기와 습한 바다 공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1: 지금 고미스무타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0: 조지아에선 고미스무타를 구름 위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능선 아래 펼쳐진 운해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와. 근데 마지막 오르막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 아무래도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1: 와,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차가 박힌 수준이에요.
0: 인근에서 장비를 가져와 물구덩이를 채워봅니다. 눈이 녹아내려 차가 아주 그냥 푹 잠긴 상태. 아니, 이거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우, 간신히 탈출 성공!

0: 차 범퍼도 영광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야 해발 2,400m, 고미스무 타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 하얀 모자를 쓴 높은 봉우리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 Now it's no people, right?
2: At the moment it's empty because
1: of snow.
2: Snow is yes, winter is. Maybe 10 days later.
1: 10 days later. They're coming.
2: Yes.
0: 아직은 한적한 고산 마을. 서늘한 안개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겨운에 비어있던 집들이 새단장을 시작하는 시기.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요. 식사는 어떻게 하죠?
1: 야자뽀리.
0: 역시 먹을 거를 준비해 오셨네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쫄쫄 굶을 뻔했습니다.
1: 디디 마들로 봐.
3: 다마다.
1: 아, 미.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하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지아 여행을 위해서. 가마르죠.
3: 마들로 봐.
1: 디디 마들로 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일몰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0: 발 아래 낮게 깔린 구름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그 위로 솟은 봉우리들이 섬처럼 떠있는 풍경. 사람들은 그 찰나를 보기 위해 고미스무타를 찾습니다. 얘기만 듣고 있어도 설레는 여행자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또 비가 내립니다.
1: 와, 지금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박이에요, 우박.
0: 기대했던 구름 대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무척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1: 모든 일에도 그렇듯이 매번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의 자연은 조금 수줍은 느낌입니다.
0: 언젠가 다시 찾았을 땐 활짝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1: 지금 이 공원이 61년 됐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는데?
4: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1: 이 집이 하나 기울어져 있어요.
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6: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7: 아니.
6: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7: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6: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7: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8: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9: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0: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1: 빡세까지 살아야지.
10: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2: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3: 이제 만으로 28살.
12: 28살.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0: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0: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아니 아니. 그때 아이고. 그때 아니.
1: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2: 여기에 방이 또 있어요?
0: 아니, 아니.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2: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3: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해결해줘.
4: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5: 안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6: 봐도 갈것이 좋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7: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8: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7: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인 울릉도엔 지형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찾아 나선 울릉도의 맛.
3: 화장실 가세요? 네.
2: 절벽 위에서 만난 풍경 맛집부터 깨끗한 울릉 바다에서 건져 올린

0: 맛을 찾아 떠나보시죠. 포항에서 217km 떨어진 동해 울단섬 울릉도.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파랗고 웅장한 곳이 있어요. 울릉도. 제 생에 처음 와봤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즉에 와볼 걸.
0: 그곳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따개비 따고 있어요.
2: 따개비요?
3: 네.
2: 근데 어떻게 갯벌이 아니고 바지툼을 뒤지고 계셔요?
3: 많아요, 이 안에.
2: 정말 많아요?
3: 네.
2: 실은 네. 제가 한국비행 촬영하는데
3: 저 뵀어요, 테레비에서.
2: 어디서요?
3: 아틀란트 세계 겸흥목 중국 촬영하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봤어요. 괜히 교수님 맞으시죠?
2: 맞아요.
3: 이거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이고.
3: 교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 이 아름다운 울릉도.
2: 아, 울릉도 하면 또 따개비. 야,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교수님.
2: 근데 신발도 안 신으시고.
3: 이렇게 따야 돼요?
2: 그렇게 따야 돼요?
3: 네.
2: 혹시
3: 네. 너무 좋아.
2: 저도 한번 따볼 수 있어요?
3: 그럼요, 따시면 되지. 이거 옆구리다 차시고 이게 두 손으로 미끄러지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2: 예. 이렇게 해서.
3: 아, 교수님을 막 안고 이래서.
2: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불안해서.
3: 여기.
2: 우선
3: 그래.
2: 안전 최고.
0: 거침없이 바다에 몸을 던진 김진곤 씨.
2: 물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3: 그렇죠. 예. 교수님, 요게 요거 봐봐요.
2: 예.
3: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 따개비야. 여기 요거 보여요? 얘가 따개비야. 요쪽에 봐봐요. 여기 이쪽. 여기 지금 봐봐요.
2: 아, 여기 여기. 어.
3: 선생님, 요렇게 칼을 손 조심하시고.
2: 예.
3: 요런 식으로 따셔야 돼. 요렇게요. 요렇게.
2: 요렇게.
3: 오케이.
2: 오케이.
3: 마음에 들었어요.
2: 마음에 들었어요?
0: 본격적으로 따개비 찾기에 나섰는데요.
2: 와, 이제 진짜 조금씩 이제 울릉도의 진 면목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기 따개비예요. 큼지막하게 다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0: 바닷가 바위에부터 자라는 애기 삿갓조개. 별미 중에 별미라는 이 녀석을 울릉도에서는 따개비라 부른답니다.
2: 진짜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따서 먹는 거라고 해서 따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3: 교수님 재미있으시지요?
2: 네, 너무 재밌어요.
3: 네, 너무 저희도 여기 바다에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2: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야.
3: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붙으시고.
2: 아, 드디어 잡혔어요.
0: 손에 잡힌 따개비는 쫄깃한 맛이 일품.
2: 어르신들하고 따개비 따러 오신 적 있어요?
3: 예전? 아니 많이 와요. 동네 언니들, 언니인데 제가 언니라 하는데.
2: 예.
3: 그 언니들이 지금 80, 아이고. 78. 그분들하고 따개비 따고 김 따고 미역 따고 하는데.
2: 예.
3: 지금은 그 언니들이 무릎이 아파. 저도 무릎이 아픈데.
2: 세월 그래도, 때문에.
3: 어, 예. 이게 다 따개비 따죠, 동네 분들.
2: 바로 여기서요.
3: 여기도 하고. 저 안에도 가고.
2: 저 안에까지.
3: 그럼 헤엄, 근데 젊으니까 막 헤엄치 저기도 가고.
2: 그러니까.
3: 그래.
2: 해녀시네.
3: 해녀예요? 어머, 미역 봤을 때.
0: 따개비를 따다 눈을 돌리면 바위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3: 교수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2: 그거 한번 해볼까요?
3: 아, 그냥 드셔도 돼요.
2: 아, 이거.
3: 이거 청정이에요, 여기서. 나는 미역이라서. 예. 그냥, 교수님.
2: 아, 이렇게.
3: 아니, 뒤로. 아, 이렇게 먹어요. 안 드시고. 그냥 물이 깨끗하잖아. 맛있죠?
2: 진짜 그러네.
3: 여기도 한 명이 많아요.
2: 예.
3: 이거 따개비에 넣어도 진짜 맛있어. 따개비 그 칼국수에 넣어도.
0: 손길 닿는 곳마다 온통 먹거리 천지. 그야말로 장터가 따로 없죠.
2: 이렇게 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닷물도 차갑지도 않고. 우리 해녀 누님 보시고 와가지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따는 기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울릉도 어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 또 땄어요. 예.
0: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울릉

0: 제주도에서 바다는 가장 고마운 밭입니다. 함께 땄으니 따개비 칼국수 한 그릇 끓여주시겠다네요.
1: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2: 네,
1: 교수님. 누님께서는 불을 보십시오.
0: 따개비에 내장을 터뜨려 육수를 낸 후 쫄깃한 칼국수 면발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울릉도표 따개비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기름에 살짝 튀긴 후 통깨 솔솔 뿌려서 바삭한 미역 부각을 만듭니다. 울릉도의 바다가 담긴 소박한 한상.
3: 이렇게 따개비가 이렇게 올라온 칼국수.
2: 울릉도.
3: 저 인생 처음입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직접 따고 넓혀서 직접 만드는 거 제가 거들고 먹으니까 천하일미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2: 너무 맛있어.
3: 네.
2: 깔끔하고
3: 바삭바삭바삭바삭. 쫄깃쫄깃쫄깃.
2: 예.
3: 울릉도에 와서 따개비 칼국수 완전 정복.
2: 감사합니다.
3: 아, 최고였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0: 청정 자연이 내어준 식재료 덕분에 맛있는 울릉도의 여름을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깎아지른 절경과 파란 바다가 공존하는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풍경 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4: 아, 이거 이제 봄에 나물 떴고.
3: 예.
4: 그래가 이제 방치 좀 해놨더만은.
3: 예.
4: 또 뭐 나물 떴고는 잘 내려갈 일이 없거든. 이 모내리를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3: 아.
4: 이것 때문에 지금 울릉도 농사 짓기가 상당히 편했다. 안 가면 전부 다 지고 올라오고.
3: 옛날에 지게 지고 올라왔는데.
4: 예, 이제는 운 없이 가네.
0: 마침 밭으로 가신다네요.
4: 예.
0: 농사를 위해 설치했다는 모노레일을 얻어 타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는데요.
3: 오늘 수다질 것 같아요. 차량 감독님한테 물이 쏠릴까봐. 버텨보자.
0: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아찔하네요.
3: 이건 완전히 무릉도원이 아니라 울릉도원이네요, 여기가.
0: 이곳에서 울릉도 명이나물 농사를 짓는다는 이덕진 씨.
4: 산에 중간하는 이런 게 있지.
3: 어이구야. 이렇게
4: 예.
3: 이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하셨어요?
4: 그러니까 이게 또 산에 또
3: 예.
4: 명이 뜯으면은
3: 예.
4: 1년에 그 또 사람들이 그 절경인데 뜯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3: 아이고야.
1: 예.
0: 아, 위험 천만한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랍니다.
4: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이어서
3: 예.
4: 수확해가지고 이 일로
3: 지게찜으로 올라가고
4: 지게찜을 예.
0: 높은 곳까지 따라왔으니까 집구경 한번 하고 가라네요. 보이세요? 나무가 지붕을 뚫었어요.
3: 아, 백나무. 근데 원래 이게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있었나 봐요?
4: 예, 이거 희실이지.
3: 이걸 그대로 살려서.
4: 안 다치게 하려고. 그 지붕도 요래 저 구멍떨보가
3: 예.
4: 나가도록 그래.
3: 아, 진짜.
4: 뭐 집은 어설프도 뭐 다 이쁘다 하니.
3: 이거
4: 살리면 이거 비야 되니까.
3: 야.
4: 그래서 살리고 그것도 이거 가지까지 다 살렸잖아요.
3: 예.
0: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자연 친화적인 집. 풍경을 온전히 품어하는 이덕진 씨의 낙원입니다.
4: 화장실은 그
3: 어디예요?
4: 여 바깥에 이거.
3: 아니 화장실이 또 바깥에요?
4: 여기.
3: 와! 와! 여기 보시죠. 죽도, 그 뒤에 독도. 와! 여기 화장실 맞아요?
4: 예. 그 이 화장실은 또 변비 걸린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면은
3: 예.

0: 안 보이는 덕도가 확 땡겨온다.
1: 울릉도의 풍경 맛집 바로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속에는 남모를 사연도 있답니다.
0: 이거는 이제 98년도 예. 이 네 분이 그 발해 건국 1300주년 해상로 이제 학술 이제 때문에 예. 탐사하시다가 예. 이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선장 이정희 저희 형입니다.
1: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탐사 활동을 떠났던 형님. 하지만 거친 바다는 끝내 형님을 보내주지 않았죠.
0: 그래 형 돌아가시고 예. 내가 98년도 울릉도 여기 왔어요.
2: 그럼 원래 태어나시기는 예, 예. 여기 울릉도 예, 태어나시고 예.
0: 직장생활 육지에서 하다가 예. 그래 이제 형 돌아가시는 바람에
2: 이게 예. 계기가 돼서 다시 예.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
1: 못다 이룬 형님의 꿈과 뜨거운 청춘은 이곳에서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풍경을 빚어냅니다. 이번엔 나리분지로 향합니다.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유일한 평지마을인데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 더운데 뭐하고 계세요?
4: 엉겅퀴 아무 때도요.
3: 엉겅퀴요? 아, 이게 엉겅퀴예요?
4: 예, 예. 이야.
1: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엉겅퀴는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네요.
3: 그러면 엉겅퀴는 이렇게 입을 뜯어서 먹는 건가요?
4: 예, 입을 뜯어서 국 끓이고 뭐 나물 무치고 찌개 하고 전하고 뭐
3: 예, 전도 하고요.
4: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1: 엉겅퀴만큼 특별한 꽃도 있다네요.
3: 이게 바로 꽃 이름이
4: 나리.
3: 나리.
4: 산에도 전신의 나리는 나리라. 또 나리분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3: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나리라는 이름에서 나리분지가 나온 거라고만요.
4: 네. 아. 많다고.
1: 나리분지라는 이름을 얻게 한 섬말 나리.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인 섬말 나리는 독특하게도 잎이 아닌 뿌리를 캐서 먹는답니다.
4: 밥에도 안 쳐 먹고.
3: 밥에도 안 쳐 먹고.
4: 범벅도 하고 뭐
3: 그런. 범벅도.
4: 구황식물이라.
3: 이게 구황. 어. 이게 보릿고개를 이것으로 건든 거네요.
4: 아, 그럼 맞아요. 아이고, 설명도 잘하시네.
1: 나리분지에서 울릉도 토속의 것을 키우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토박이 한귀숙 씨. 그녀가 애지중지 키워낸 섬말 나리는 척박한 섬이 내어준 귀한 보물입니다. 이 섬말 나리 알 뿌리는 손질해 범벅으로 쪄서 먹는다는데요.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잊힌 음식을 되살려낸 것도 바로 한귀숙 씨였답니다. 울릉도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 나리 범벅.
3: 이 나리, 이게 나리분지 아니면 못 먹잖아요.
4: 예, 여기 참 신기한 맛이 나요. 옛날에. 예. 선재 스님하고 같이 아,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맛이냐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3: 그러게요.
4: 그래가 그 통역하는 분. 예. 섬말나리 맛이라고.
3: 아, 예.
4: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상한 맛이라고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는 거거든요.
3: 이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지. 그
4: 신기한 맛이다. 예.
1: 난생 처음 맛보는 섬말나리. 어떤 맛인가요?
3: 전 처음에 생긴 건 보고 이거 마늘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뿌리 아니에요.
4: 네, 뿌리.
3: 근데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만난 감자 같아요.
4: 만난 감자?
3: 예.
4: 만난 감자보다는
3: 당연히
4: 품격이 다르지.
3: 다르죠. 품격이 다르죠. 근데 제가 감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늘처럼 퍼석퍼석하거나 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4: 이상한 맛이 아니다 이 말이네.
3: 그렇죠. 반 찰떡.
4: 난철떡.
3: 예, 쫄깃쫄깃.
4: 예.
3: 몇 년 지나신 거예요?
4: 지금 50년 반세기 살았어요. 반세기.
3: 여기서만요? 네. 겨울이 안 추워요?
4: 겨울은 눈이 오니까 좋고.
3: 예, 눈이 왔어요.
4: 감사해요.
3: 감사하고.
4: 예, 여기에서 산다는 예. 게 아.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불편한 거를 이야기하면 한정이었겠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곳이 평안하고.
1: 어쩌면 이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울릉의 맛 아닐까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4: 이런 공간이 있었어?
5: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6: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7: 아이! 아이!
5: 누가 똥 좀 싸줘요.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다. 코디너.
1: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코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5: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7: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5: 숨바꼭시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6: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7: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은 이 마당에 살 거다.
7: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6: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7: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려.
8: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7: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8: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7: 세월 따라 집이 날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9: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7: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9: 아, 이 집이네. 아,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7: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10: 계세요.
11: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7: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10: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장님.
10: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11: 반갑습니다.
10: 아이고,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0: 아이고, 아이고, 예.
12: 반갑습니다.
10: 아이고,
12: 네. 네.
10: 네.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12: 목소리 만들었습니다. 네.
7: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10: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0: 확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1: 이게 지금 네. 31년 전에 네.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0: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1: 95년도에 지었죠.
2: 와, 95년도.
1: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3: 그럼 그때 한 30대?
1: 예, 30대 아마.
4: 37, 33. 어렸다.
0: 그때 몇 살이셨어요?
4: 저는 그때 5살.
5: 4살.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6: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1: 그 당시에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6: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 저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1: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로등도 없어요.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6: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7: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지 젊디 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6: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0: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에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1: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네.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네.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2: 섞어찌개로.
7: 그냥 대충 섞어찌개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올렸고요. 스페니시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0: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6: 네,
0: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예, 예.
0: 우와. 야, 이 진짜 크다.
7: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0: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1: 그렇죠.
0: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9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네.
4: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막 30명 이렇게 앉아있었던 그 풍경? 네.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네.
0: 이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6: 네, 네 이건 새로, 네, 새로 했어요.
0: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6: 아니요.
4: 고르기만 다른, 제가 골랐어요.
6: 네, 다른 고르고 아. 네. 네,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7: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세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0: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요거.
7: 와, 이건 거의 유물구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3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채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6: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 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2: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5: 둘째 여빈입니다.
8: 막내 이욱입니다.
2: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9: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지긋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8: 제가 진짜 많이
9: 뛰어다니고 싱싱이 타고 다니고
8: 나무 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7: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맞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1: 맛있다. 30년 넘어 낸 거다.
2: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10: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m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7: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아,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0: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 때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6: 네, 여기가 네.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7: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9: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7: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세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9: 원래는 이 포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의 흔적이니까
0: 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기는 또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고
6: 네.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7: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구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1: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0: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 와, 이 감성, 이 삐걱거림. 와.

0: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1: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억 많으시죠?
2: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3: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공간이죠. 네.
2: 비 오는 날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4: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1: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0: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헌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4: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2: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 철만 고생하면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죠. 저 창이.
0: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려.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건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복도 가장 끝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돼 있네요.
0: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1: 애들이 여기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같이 책 읽고.
0: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그 그대로.
1: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뒀어요.
0: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3: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있네요.
1: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0: 달라고.
1: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3: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에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제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4: 다섯 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5: 좋았습니다.
6: 아, 왔어요.
4: 올 가을에 정식으로 이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3: 혜성이가 와.
7: 꽃사촌 하나 달래.
5: 아니.
3: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읽어주고 같이 오일 스텐 다 바르고.
7: 이거 뭐다 발랐어?
8: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 해봤대? 처음 해봤죠?
8: 밭을 만들고.
9: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작이 좀 빡시다.
10: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9: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7: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10: 보다. 같이 했었는데.
4: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0: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요만큼, 이 동네에선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4: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8: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4: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툇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11: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12: 야,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4: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미술을 하는 분의 집인가?
13: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수 있고,

0: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플레이 유어 비전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타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17 타슴.
3: 이 집이 맞네.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4: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3: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나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6: 네, 사실은 제가 설계했어요.
3: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6: 네, 그래, 건축사입니다.
3: 아, 이거 우리. 네.
6: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예, 예. 어떤 형태로 지울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기 만들잖아요.
3: 육하게 하죠.
6: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예. 보통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예.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예. 부분을 한번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네, 용. 네,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저기 용의 그 뭐야?
3: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6: 있습니다. 네, 네, 네.
4: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7: 네, 한금옥입니다.
8: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에는 어디 살고 계셨어요?
7: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8: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7: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라꾼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라꾼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9: 아니?
7: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3: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네.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6: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륵 하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3: 네.
6: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4: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3: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네.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7: 네.
4: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거려.
3: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0: 그렇구만.
1: 아니 이거 네.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맞아요. 좋아했겠어요.
2: 맞아요.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3: 숨바꼭질 할 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4: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0: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4: 그렇죠. 한 통.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두 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 제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네.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 번 바꿨죠. 네.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댔어요.
0: 그거 아니지.
3: 두 번째 계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봐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0: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 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4: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그렇죠. 다 채워놨었어요. 네.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네. 공간으로 만들어요.
2: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0: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4: 낙서한 것도 다 있고 네, 다 있네요. 네,
0: 그래서
4: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2: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4: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0: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4: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3: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전 얘 들어온 지 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네. 내 마음속에 얘한테
0: 사랑을 뺏겼다는
3: 마음.
4: 아, 얘한테 줬다.
3: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네, 그거 있잖아요. 네. 붙이는 거. 네.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 커튼을 촥 치죠.
4: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3: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2: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0: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1: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0: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1: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3: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4: 하,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4: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0: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 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네. 이불만 그렇지, 펴놓고 그렇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네. 부엌에 있는 네.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게 이 여기가 추억이 많죠.
5: 네, 네. 요 공간이 네.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고 그러니까.
0: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뭐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아,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하기 딱 좋아요.
1: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2: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1: 창문 넘어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 한 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3: 와, 여기가 사실 이 집 하이라이트잖아요.
2: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녀요.
4: 벗을까요?
2: 벗어.
1: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3: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2: 여기 우리 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히 하얗게 덮어요.
1: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2: 아주 작은 나무, 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기의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3: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1: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2: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네.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네.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1: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2: 풍수의 제1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순정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1: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5: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3: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0: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분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탄탄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2: 10년 뒤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3: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4: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4: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6: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7: 송다모니 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성도멀루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0: 올해 우리 고추 대박 나라고 방송사에서 나오셨어.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죽을래 살래?
0: 왜?
1: 아니 시아들 야를 갖고 가야지. 그냥 목만 덜렁덜렁 가.
0: 그만 가 그만 가 진짜. 내일 진짜 비 한 방울만 묻으면은 어 막 올라오니까.
2: 어 밤이 바쁘지 말고
0: 쉬자.
1: 왔어. 물 한 잔 먹고.
0: 겨울 내내 놀다가 요거 조금 뛰니 숨이 안 차.
3: 맞아.
0: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여기저기 뻑적지근하잖아. 근데 농악 한판 땀 흘리게 딱 하고 나면 몸 풀린다니까. 그러고 자야 돼. 저 부안영감은 모내기 하다가 농악 치러 갈 시간 되잖아. 한가운데 이한길 놓고 떠나버린대.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또 갔구만.
1: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게 그것이니까.
0: 삽질할 때도 농악 가락을 입으로 외면서 삽질을 했었어요. 탁쿵탁쿵탁. 아니면 걸어갈 때 힘들잖아. 밭에서 걸어갈 때 탁탁쿵탁쿵탁쿵탁.
1: 난 아궁이 불땜자
0: 부지깽이 가지고.
4: 참깨가 아니고 들깨라고 그랬지?
5: 예, 들깨, 들깨.
4: 들깨는
5: 상토 안 섞어도 돼?
4: 안 섞어도 된다니까. 안 그냥 뿌려. 하늘이는 고향이 서울이지?
5: 예, 서울이에요.
4: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5: 여기?
4: 못 보고 왔어?
5: 예, 말하자면 긴디. 아이, 그
4: 농악?
5: 그렇죠, 농악 보고 왔지.
4: 아이고, 여기야 농악도 농악. 농악이 좋아서 왔다기 좋기는 좋은데.
5: 예.
4: 이거 요 혼자 농사 이름 지려면 장계를 가, 장계를. 그래도 아니, 말이 있어. 옛날 어른들이 논두개에서 서서 고기만 끄덕끄덕 해줘도 각시가 농사 짓기 편하다고.
5: 각시한테 농사 뭐 시키지?
4: 아니, 뭐 시킨디. 옆에서 같이 응원만 해줘도 훨씬 낫다니까. 좋은 게 만났을 거 아니오.
5: 그런죠.
4: 그나저나 우리 고창 농악 사랑해줘서 감사하네. 장가를 가야 잘했다 그지.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장가 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인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걸 몰라. 빨리 가는 것이.
5: 장가 다들 안 갔어.
4: 내 아들도 안 가고 있으니 내가 욕하는 거지.
6: 좋아 좋아. 야, 너 청소 언제 하냐.
7: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면 인간미 없어.
6: 하.
7: 너희 둘은 고창 사람도 아닌데 고창 농악 왜?
6: 그러네.
8: 나 그때 그냥 여기 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농악부 딱 들어와서 전수원 갔을 때 그때 딱 고쳤어.
7: 아
8: 사람들이 치는 게 너무 멋있어.
7: 얼마나 멋있어.
6: 재밌어 보여서.
8: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도 약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악기 치면서.
6: 악기네?
8: 김진은?
6: 에헤이. 아, 던지지 좀 마봐.
8: 야 김진 고창이 싸우지 마.
6: 원진이 뭐라는 거야?
8: 원진. 너네 다 여기 처음 와서 한 거야?
6: 응.
7: 나도 여기 와서 처음
6: 나도
7: 왔어.
6: 나도 여기 와서 처음.
8: 아, 야 가자 농악부들.
7: 우야.
6: 급조가.
8: 빨리 와.
9: 옛날에 당숙만 해도 다 그런 거 했어.
1: 뭐?
9: 농악.
1: 응, 다 했지. 그때 그냥 몇 동네 그냥 합의 갖고 그냥
9: 굳히고,
1: 굳히고
9: 농악하고.
1: 응, 그때 같이 재미는 없어.
9: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고 그랬때는 모든 스트레스가 확확 풀려버려. 그럼. 잡색놀이라고 있어. 잡색이 노래는 그냥 자기 내 마음대로 막 흔들으면서 노는 게 그게 원래 농악의 꽃이야. 잡색이가
10: 이따가 다 모여서 전수관에 가서 잡색이 놀이 한번 해보게. 다 와이. 보고 있잖아. 빨리 와. 빨리 와.
8: 빨리 오셔요.
10: 어서 와.
1: 어서 와.
10: 생체 하는 거야?
1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2: 이게 진짜 만들면서 느꼈는데 그냥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다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
13: 지금 인생 같아. 옷 바꾼 게.
14: 아유, 손 조심해요.
15: 아유, 언니 그것도 성형 가능해. 칠하면은 그거 다 괜찮아요.
13: 어떻게 해도 형수님 오같이 나온 게. 결론은 형수님 오같이 나와.
16: 내가 마음속으로 너를 부르면서 한번 이쁘게 될 거야.
17: 선생님 탈도 그래요.

0: 나 닮았어?
1: 네. 네. 진짜 닮았다.
2: 아, 닮았다니까.
3: 닮았어.
1: 입이 닮았어. 아, 입이 닮았다, 입이.
4: 그런 새끼 또 좋아해.
1: 입이 닮았어.
4: 입이?
5: 자, 내가 입이. 아, 왜 더 틀렸어? 아니, 그,
2: 몰라.
6: 입술이 잘 만들었네.
5: 이상하지 않아요?
6: 응, 아, 잘 만들었다.
0: 할 줄 알게 있어.
7: 할 테죠.
8: 제가 이번에 막 진행하느라 탈을 못 만들었잖아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아, 내가 만든 탈은 어떤 탈이 나왔을까? 나랑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어떤 탈일까?

0: 예전에는 다 탈을 쓰고 잡색을 연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탈 그대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탈로 만드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역할들을 할 건데, 먼저 양반이 한 저는 세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반 두 명은 좀 약하고. 양반, 탈 만드신 분.
2: 양반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1: 창고.
4: 창고.
1: 양반 얼른 오시오.
3: 아니, 얼른 안 가려.
1: 이리세, 이리세. 아이, 시고, 저.

0: 아이고.
1: 엎어져요. 엎어져요.
0: 아이고.
2: 저희가 그 도둑제비 굿에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잘라서 지금 잡생놀이에 넣었거든요. 오늘 그 막대기가 똥꼬를 안 찔러서 좀 리얼하게 잘 못했는데 원래 저 잘 듭니다.
0: 마지막 이제 엉덩이를 완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그렇지, 딱 살아라. 안구가 완전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그리고 좀 저렇게 신명나게 잘할까. 근데 그거는 어른들의 그 오래된 몸짓을 보고 따라하고 그게 어우러져서 더 신명이 나지 않는가. 책임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변하더니 내가 우리 면에 가서 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면 동학단들이 변하고 있더라.

0: 함께 합이 잘 맞아서 달아 올려져서 그게 잘 맺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즐거운 지점입니다. 내 마음도 네 마음과 같겠지, 네 마음도 내 마음과 같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 신발 어디 갔냐?
2: 신발 아래쪽 찾아봐.
3: 오늘 새로 만들었어.

0: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1: 끈이 이쪽으로 가야 돼. 어깨가.
0: 이렇게?
1: 어.
0: 이렇게?
1: 이렇게 가야지. 어.
0: 그래서 여기, 여기 아래다가? 빨리 알려줘봐.
1: 너 왜 이렇게 못하냐?
2: 한번 해봅시다.
0: 뭐라 했냐? 어. 뭐라 했냐?
1: 왜 이렇게 못하냐? 작년에 안 했냐?
0: 너가 못 알려줬잖아.
1: 작년에 내가 몰랐으니까 못 알려줬지.
2: 하나, 둘, 셋, 넷. 높게, 높게, 높게. 더, 그렇지. 셋, 넷. 더, 더 뻗어. 위로, 위로. 더 올라와야지. 다단, 다다다, 시작! 한번 다시 해볼 건데, 뭘 할 거냐 하면, 취임새 해주는 거야, 취임새. 취임새라 그러잖아? 그럼 옛날 거 생각하면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내지를 수 있는 소리면 돼요. 야,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3: 없어.
2: 없어? 야, 저, 어? 야르? 야르가 누구냐, 근데? 야르가 누구야? 자, 가자, 가봐. 자, 자, 자, 자.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야. 어? 자, 너희도 봐.
4: 퍼프! 하나, 그렇지. 고! 자, 잘한다. 저, 발소! 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오! 우후!

0: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앞뒤. 자, 숙사들 앞뒤 집어넣고요. 천천히 정리 된 다음에 간식 가져갑시다. 자, 앞뒤 천천히 가져갑시다.
3: 그게 마지막 순간에 막 다 이렇게 너무 신명 상태를 겪고 나서 몸은 다 지쳤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이 이렇게 어떤 농악적인 것들로 풀어질 때 그런 희열들은 있었죠. 예, 네, 그런 기억들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4: 의사 내 거. 의사 내 거.
1: 시내리는 호남선.
5: 나와.
4: 양신호.
6: 에어컨비 네가 내냐. 유명한 에어컨비 네가 내냐.
7: 나와, 나 3학년이야.
4: 잠깐만.
1: 내 결제 잊어버린 청춘들 노래. 으쌰라쌰.
6: 안 된다, 안 돼.
8: 진짜
9: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자, 학교 명하고 이름하고 한번 써볼래요? 어머. 아프지?
5: 조금.
9: 아, 참아야 돼. 이리 와. 너무 아프면 어떡해?
5: 참아야 돼.
9: 옳지. 머리 묶어줄까?
5: 아, 저 공부 있어요.
9: 자, 이번에 할 거는 오금 연습 엄청 많게 할 거야. 자, 그대로 해서 거울 보세요. 거울 봐. 다 자기 얼굴 보여, 안 보여?
5: 보여요.
9: 어, 여기 어디냐면, 자, 아름다운 내 다리 좀 봐. 오른, 왼발, 왼쪽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거야. 한,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한번 해보자. 시작. 아. 어, 내려. 내려. 옳지. 뭐 기어 다닐 거야. 그 정도는 아니고. 자, 내려. 어, 내려봐. 자. 농악은 악도 있지만 일단은 춤이거든요. 춤과 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서 악만 살리면 그냥 걸어가요. 음악만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춤도 있기 때문에 춤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이제 오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거기. 우리 지민이 형.

0: 동학 인생이 7년인데. 어, 잘 1년, 돌아야지.
1: 1년, 1년.
2: 어, 깽가리는 참 때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 3살부터인가? 깽가리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깽가리 할 때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확 풀려요.
4: 근데 여러 명이서 합을 맞추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기분이 편해요.
5: 고창의 아이들이 전수관을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0: 따라오세요.
1: 나는 5학년이면 최고 귀염이.
2: 나는 3학년이면 최고 깜찍이.
3: 깜찍이 아니고.
0: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치고 그 다음 우리 깽가리 3명 돌아가면서 상세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알았지? 할 수 있지?
4: 아니요.
0: 선생님보다 빨라지면 돼? 안 돼?
4: 안 돼요.
0: 선생님 보고 빨라져야 돼. 알았지?
4: 네.

갱갱갱갱 요거랑 넘어갔을 때 너무 빨리 급해지지 말, 빨라지지 말고 조금 천천히. 알지?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둘째 마당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좀 쉬어.

0: 거.
1: 야, 그거 봤어? 어. 예능 나온 거?
0: 그, 나는 근데 그 첫 번째로 신여자, 두 번째로는 경민이 좋아해. 아, 근데 나 새로운 거 배우고 싶은데, 근데. 레알로.
1: 근데 엄마가 농악 공연 보면서 왠지 너도 장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장구가 예쁘다고 했거든.
0: 그래?
1: 응. 겨울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응,
0: 게을렀지.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 나.
1: 응, 맞아.
0: 농악을 1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 중간에 장단 중에 흥겨운 부분이 있어서 살짝 기분이 좋아서 그거에 집중하게 된다.

0: 하는 금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 안 그래도 차라리 기존에 있으시던 게 부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70만원, 70만원, 70만원은 가입이 들어가지만은 200만원, 200만원짜리 하나도 안 되죠.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3: 한 주먹씩 나눠 먹으라고. 아니, 직원들 한 주먹씩 갖고 가서 저녁에 쌈 싸먹으라고.
2: 아, 좋지요. 어.
3: 맛있어.
2: 네,
3: 오늘 반찬 한 주먹씩 갖고 가세요.
2: 오늘 반찬 해결했네.
4: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어서오세요.
2: 어서오세요. 아니, 어제 청보리밭에서 구단판 크게 하셨다던데. 농학대에서 몇 분 가셨대요? 네 분.
4: 그래서 저는 꼬리에서 소고 갖고 열심히 잘 흔들었어.
2: 소고 하셨어요?
4: 소고 갖고 흔들었지.
2: 예, 소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꼬리.
4: 몰라, 열심히 나한테 대고 아무튼 카메라가 많이 폈는데 얼마나 나왔는가 몰라.
2: 아이고, 잘하셨어요.
3: 그렇게 너무 밝히면 안 찍어줘.
4: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언니 말마로 끝판에는 맨날 카메라가 나한테만 왔어.
3: 안 나올 거야, 아마.
4: 어저께 했던 거?
2: 예.
4: 개뿔 하나도 안 맞아.
3: 나 수박 주러 가야 돼.

0: 나도 바빠.
1: 오늘 시간 좋았어요.
0: 나도 바빠.
1: 네,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2: 저는 하우스 문 닫으러 가야 했었어요. 4시 됐으니까. 4시 되면 하우스 문 닫아야 돼요.
1: 나도 가야 돼요.
3: 이따가 농악 수업에서 만나요.

0: 다들 장국금 묶으시게요. 저 아드님은 엄마 묶는 거 좀 도와주시게요.
1: 어떻게 묶어야 돼?
2: 그대로 묶어버려요. 이거 채 잡아봐요.

0: 딸을 빌렸다.
1: 네, 좋습니다.
0: 사랑하는구나, 딸이.
1: 풍류가 맛이 안 나. 어떡하지? 어떡해요? 또 수줍게 웃으시는 또.
2: 선생님, 저는 그거.
3: 보는 게 아직 안
2: 연풍대가 안 돼가지고, 진짜.
1: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팽팽 돌아버리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2: 아이도 조금 도는 법이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장구 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왜?
3: 동동.
2: 갔어?
3: 떡동.
2: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진짜.
4: 진짜 이 머리가 이 양반을 계속 보면서 돌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3: 나봐. 보고 돌아봐.
2: 하나.
3: 동동.
4: 땅을 보면 어지러워서 안 돼.
2: 어지러워.
4: 예. 네.
2: 하나.
3: 아, 이제 그쪽으로 돌 땐 저쪽 봐야지. 나보고.
4: 쉽게 말하면, 이 뒷구마리가 약간 들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2: 일곱. 오, 좀 되네?
3: 돼요, 이제?
2: 조금 진짜 오금 연습을 집에서.
3: 아, 물 먹고.
4: 물 먹고 가야 돼, 물 먹고.
2: 미치겠네.
5: 아이,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0: 마누라는 무엇이다?
1: 하늘.
0: 하늘이지.
1: 예.
0: 그렇지.
1: 옛날에는 땅이었는데.
0: 옛날 땅이었는데 그거 옛날 멍청한 사람들이 한 소리요.
1: 지금은 하늘입니다. 예.
0: 네, 잘하십니다.
1: 긴 세월 그냥 욕받죠.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가서 연습하고 일 안 끝나도 도망가고.
0: 믿을만한 게 도망가지. 앞으로도 한 10년만 더 쳤으면 쓰겠는데.
1: 이제 은퇴를 해야지.
0: 은퇴? 이거는 은퇴가 없어요. 농사도 은퇴가 없고 이것도 은퇴가 없듯이 은퇴가 없어.
1: 그냥 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0: 암만?
1: 건강이 허락해 주는 것까지는.
0: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서방님, 오늘도 나 천통학교 갔다 올게.
2: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서 얘가 오금을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더 깊게. 셋, 넷. 오금이 더 깊어야 돼. 하나, 그렇지. 응. 그러면서 얘가 부포가 살짝 옆으로 갈 때 움직이는가. 이걸 느껴야 돼. 하나, 둘, 셋, 넷. 요런, 어. 자기 봐야 돼요. 예. 푹 치고,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쳐야 되는지를 앞으로 뒤로 넘기고 앞으로 쳐야 되죠. 그 박자감을 잡아보세요. 똑같아. 발 걷는 거나 오금이나. 하나, 둘, 셋, 넷. 오금이 일정해야 돼. 둘,
3: 밥 먹고
2: 셋. 친다고 오금을 안 하면 안 되고 오금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군. 내 거울 봐. 거울 봐. 네. 거울 봐. 오금.
4: 아빠,
2: 그렇지.
4: 양팔 다리 아파보여? 네. 내일 못 오겠는데 이렇게 아프고. 네. 네.
2: 둘, 셋, 넷. 거울 보면서 셋, 넷.
5: 하나,
6: 인공관절 다 껴야 돼.
2: 오케이, 오케이. 걸시고!

0: 쉬었다 할까요?
1: 네.
0: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막 땀나네.
2: 쌤이 우리 심정을 알랑 몰라, 내 심정을.
0: 난 몰라.
2: 나도 그 자르고 자꾸 죽겠는데, 네. 안 돼. 이거 7번만 하면 다리가 통날라게 오매가지고 그래.
0: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2: 그게 나 그걸로 만족한단 게, 네. 선생님 말로.
0: 아, 쌤 말로. 이렇게 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다니까.
2: 하, 그래요?
3: 쓰는 게 안 해서.
2: 자, 맛있는 것은 아니고,
4: 와, 단장님 지금 준비해주세요.
2: 자, 여기 일회용 장갑도 있습니다. 청구치고, 깽가리 만지고 또 먹은다 아까 일회용 장갑도 갖고 왔습니다. 누나 쓰세요.
0: 식혜도 있어, 식혜, 식혜.
2: 난 똑같이 주셔야지, 어떻게. 새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 먹기 이렇게 좋을 때 따먹어요. 아. 안 익으면 안 따먹어요, 그것을 또.
5: 그 새가 내일 따야지 하고 뭐 그날 밤에 먹는다니까 새가
4: 못 살겠다.
5: 귀신이요. 산짐승들이 도가 텄어. 한 해 우리 복숭아를 심어놓고 복숭아가 너무 잘 열려. 꽃처럼 피었어. 빨갛게. 멧돼지가 말이야 밤에
4: 이미 다 먹었어.
5: 이거 막대기 하나 남겨놓고 360도로 딱 제껴가지고 복숭아 따 먹고 갔어. 이거 말뚝 하나 놔뒀어. 어, 나무를 말뚝 하나 남겨놨어.
0: 죽었다. 멧돼지가 식구대로 왔구만.
5: 그건 나는 모르지. 모르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0: 상대라다 그러니.
6: 제 가사는 그냥 먹으라는 게 없으신데.
7: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막 하면서도 부포 딱 드러매고, 견갈이 딱 들면, 언제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하는데, 그 힘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이제 내가 70인데,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은 뛰고,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구 소리가 나면, 그래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주고 해야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게.

0: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1: 잠깐만.
2: 여기 들어와.
3: 살려줬어요.
4: 다 피하세요, 도피.
2: 근데 진짜 갑자기 비가 훅 오네, 이게.
5: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6: 웃긴 게 하늘이 맑은데.
5: 맞아, 하늘 맑은데 비가 와.
7: 여우비네, 여우비.
2: 어이없어. 습하고 덥고.
5: 얘들아, 오늘 연습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고?
0: 놀러 가는 거 아니야?
1: 아, 놀러 가는 건 놀아야 돼.
5: 연습해야지.
6: 가서 판 빡세게 돌리자.
5: 그래. 야, 이번에 꽃대림 가가지고 너네 다 참여할 거지?
8: 네, 그럼요.
0: 이번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8: 진짜 작년에 해봤는데 꿀잼이.
5: 자, 돼? 체력?
8: 예?
5: 한 시간 걸을 수 있어? 너네 악기 메고?
8: 애들 이제 다 굴립시다.
5: 그치, 굴려야지 이제.
0: 여기 봐줘요.
9: 많이 찍으세요.
0: 하나, 둘, 셋. 좋았어. 굿. 버스 오는 거 아니야?
9: 네, 버스.
5: 야, 버스 온다,
1: 얘들아. 온다.
2: 야, 야, 너 좀 나와라. 버스카드
5: 버스카드?
8: 버스카드는 대표가 찍읍시다.
5: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바다 왜 가는 거예요, 여행?
1: 바다로 가야 시원하잖아. 오.
2: 좋아.
1: 너 준비물 다 챙겨왔지?
0: 아, 당연하죠.
1: 뭔데? 하늘이가 입어봐.
0: 반바지.
1: 반바지.
0: 악기.
1: 챙겼고.
0: 양심.
1: 나 가라앱으로 다 있지? 진짜, 나 진짜 던진다잉.
3: 형, 저 세 번이라고.
1: 진짜지?
3: 바지는 한 번이야, 바지는 한 번.
1: 너 세 번이야, 그럼.
3: 아, 바지는 한 번.

0: 아, 더워.
1: 징징대지 마.
2: 아, 네. 바다라 시원하다.
0: 아, 더워.
3: 아, 바람은 시원한데.
1: 야, 바람은 진짜 시원해.
4: 어, 햇빛만 어, 인정 그늘렸으면
1: 좋겠어. 에이, 그래, 야, 이 정도면은 어, 감사해야지.
4: 짜단단차.
3: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안으로 쪼여져서 막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어? 아니 그러니까 치지 말고 이렇게 꽉 붙어도 되는데
0: 이렇게?
3: 그래서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 이거 학보가 아니야?
5: 아니야.
0: 어 쳐봐.
3: 아니 악기를 못 치게 하면 어때? 아, 쪼이는데, 아니, 하늘이 막 이렇게 있잖아. 어깨로 막 치면. 아, 먹지 치지 말고.
0: 왜? 야, 똑바로 알려줘야지.
3: 이거 봐요, 딴 데.

0: 아, 더워.
1: 완벽했어.
2: 와, 하면 힘든가. 수고하셨어, 여러분들.
0: 야, 근데 이 날씨에 미투리 신고 안 힘드냐?
3: 안 힘든데요? 깔창 있어서 괜찮아요.
0: 아, 그래?
4: 사람들하고 놀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알면은 더 굳이 진심으로 와닿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5: 이번에 꽃대림 마지막에 길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못해도 4,500명 정도는 오는데 그때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멋있고 잘해서 보이는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 핸드백, 또 남자나 여자들이 위에다 입는 가죽 잠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걸 좀 필요하게 이용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텔레비나 쳐다보고 있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좀 저기 하길래 스스로 이렇고도 만들어보고 저렇고도 만들어봐가지고 사용을 해본 거죠. 옛날에 그 도리깨라고 윤주리 나무, 그가 상당히 강한 나무예요. 이 장구 고동이나 꽹과리 고동을 그거로 만들고 있어요. 색깔이 이쁘게. 동백나무 씨. 멋을 내는 거지. 아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 고창에 오면은 해주려고 밥 먹고 있습니다. 내가 땅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0: 저는 이번 여름 전수는 기본기를 많이 다지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 저희는 이제 전수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2: 아, 근데 이런 거 살짝 틀려, 언니. 됐어? 됐어?

0: 지금 몇 시야? 우리 또 12시까지만 힘내서 하고 바로 씻으러 가자.
1: 고맙습니다.
2: 좋아요.
0: 화이팅! 화이팅! 공원주 화이팅! 화이팅!
1: 연풍부터 맞추나요?
0: 네, 연풍 돌아보겠습니다.
1: 아, 좀 힘들지만 재밌다.
3: 안녕.
1: 멍이 들어서.
3: 우와, 멍이 잘 찍어주셔야 돼요.
1: 멍이 든 이유가 뭐예요?
0: 장구를 잘 먹네.
1: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4: 아, 인정.
3: 반짝이도
1: 인정합니다.
3: 오늘의 연습은 즐거움?
1: 즐거움.
5: 학생은 한 분 한 분 싹 기리면 좋은데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자가 있을 때 버리지 말고 에이스를 받으세요. 내가 있는 한은 해드릴게요.
6: 감사합니다.
1: 장구채를
5: 만들.
6: 와.
5: 두
6: 번째.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저 구채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5: 됐어요. 잘 써요. 잘 써요.
1: 얼씨구.

0: 사람들이랑 눈 마주칠 때 이렇게 웃음이 나고 또 함께 악기를 치면서 뭔가 공명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굉장히 행복하고
1: 기분이 너무 좋고 예쁜 판꽃을 만들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판꽃을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 더 뛰고 싶어요.
2: 다들 그렇게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같이 판꽃 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3: 전라도는 정구역!
4: 아,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갔어. 좀 더 있고 싶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5: 어떤 확신이요?
4: 내년에도 뭔가 전서 올 것 같은 느낌?
5: 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아진 것 같고
6: 좀 구창하게 정신을 좀 마음에 잘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음력 7월 7석쯤 되면 벚꽃이 피는데, 그러면 마을 분들이 예전에, 논에는 못 들어가고, 마을 분들이 그날쯤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또 하루를 또 즐겁게 또 이렇게, 놀았다는 게 꽃대는 굿인데, 고창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에만 있는 굿이었다고 해요.
1: 안 돼! 안 돼! 야, 비 안 와! 안 와! 안 온다!
2: 아니, 기상청에서 온다고 하는데, 뭔가.
1: 야, 지금.
3: 예보가 있어요. 이게 그 시간대에 지금.
1: 아니야.
3: 비가 와요.
1: 비 안 와.
2: 아니, 온다니까요. 기상청에서. 야,
1: 이렇게 맑은데 뭔 비가 와.
4: 비 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1: 아니, 자. 뭐, 비가 뭐 안 오겠는데, 온다고 쳐도 우리 꽃대림 굿은 해야 돼. 준비해서.
3: 렛츠고.
4: 네, 비 맞고 하는 걸로.
1: 야, 우리, 야, 비 맞고 치는 굿이 더 재밌어. 아니,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졌는데, 야, 꽃대림 굿 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해.
5: 하고 싶어 할까요? 웃네. 혼나기도 왔네.
6: 땡이야. 누나.
7: 비 온다고. 야, 비 와.
8: 이 정도 비는 괜찮아.
7: 갖고 가도 돼.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2: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2: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내용이 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0: 변이 딱딱하고 어떤 때는 돌덩이 같습니다.
1: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2: 봐도 갈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3: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4: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3: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한번 해보자고. 어, 어이,
1: 어이, 어이. 야
0: 어,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심각해.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 만으로 28살.
1: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1: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아니. 그때 아니.
3: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4: 거기에 방이 있어요?
1: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4: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5: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3: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해결해줘.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로토스 열매 먹는 사람들, 퀴클롭스, 아이올로스, 히르케 등을 만나서 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승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르케의 조언에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낯선 백기를 타고 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승의 입구에서 먼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장면은 전부 전장에서 격살당하는 전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들뿐 아니라 인생을 남김없이 겪은 이들과 젊음조차 채 다 보내지 못한 이들의 죽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 같은 피가 흐르자 목숨

목숨을 잃은 망사들의 영혼이 에레보스 위로 올라와 모여들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은 걸 견뎌낸 노인들이, 심중에 상처를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드라운 소녀들이, 청동날이 박힌 창에 얻어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스에게 살해되어 희칠가불한 무구를 걸친 사내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뜻밖에도 먼저 죽은 부하 엘페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의 익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편 저승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이는 가장 뛰어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호메로스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망자에게 일관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전작 일리아스에서 목숨을 잃은 작은 전사들에게도 짧게나마 그들의 사연을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것으로 만들어주던 시인의 손길과 시선과 결이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되죠. 히란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 남은 어려운 귀향의 과정, 구원자들에 대한 보복, 그리고 또다시 떠나야 할 미지의 여행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배운 그는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서 인간 보편의 운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따라 저승에 온 전우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말한 가장 보잘것없는 부하였던 엘페노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나누고 이제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무구 경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아스 앞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죽음의 기록인 일리아스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듯이 시인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세 명의 죄인, 즉 티티오스, 탄탈로스, 그리고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티티오스는 제우스의 아내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의 범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탄탈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 펠롭스를 요리하여 감히 신들에게 대접을 했죠. 이 사람은 악랄한 방식으로 신들을 떠보려 했습니다. 한편 시시포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죄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된 성, 금지된 음식, 그리고 금지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린 자들, 곧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있을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의 구도입니다. 구원자들의 죄상이 이들의 범죄를 종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구원자들은 티티오스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탄탈로스처럼 합당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밥상을 더럽혀버리고 시시포스가 그랬듯이 필멸의 인간 운명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의 정점에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 한계를 애써 지우려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정점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저승의 사정을 전해주고 앞길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을 얻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난 세이렌들도 키르케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은 오디세우스는 혼자 돛대에 묶인 채로
세일랜드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노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부르는 몇 마디 음성만으로도 오디세우스는 그녀들에게 가자며 막 애원을 하고 부하들은 그를 더 세게 결박하며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일랜드이 부르려던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세일랜드는 오디세우스를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전쟁에서 늘 듣던 전우들의 인사말을 난생 처음 듣는 다른 음성으로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듣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상황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막힌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폴리페모스 앞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였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밧줄을 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치 않지만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린 거죠. 시인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가려둔 채 그 노래의 결과물인 부패한 시신과 해골을 선명하게 더없이 음산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이 이제 불멸의 명성이 아닌 쇠락과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엄청난 물리적 위험을 맞게 됩니다. 히르케의 조언을 따르면 새 한 마리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플랑크타위 바위들이 있다고 해요. 황금 양털의 전설로 유명했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르고호를 제외한다면 이곳을 무사히 지난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채워가는 괴물 스퀼라가 있고 그 곁에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있어요. 히르케는 플랑크타위 바위들 쪽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 다음 스퀼라와 카립디스 쪽으로 간다면 카립디스만큼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상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키르케의 조언대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희생당한 부하들의 최후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항해 중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첫 모험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 정박할 생각이 없었어요. 히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미리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섬에 있는 태양신의 솥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지쳐버린 부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해도 졌으니 이 섬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마지못해 양보하는 대신 태양신의 가축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일행에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던 동안에는 이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한 달 내내 역풍만 보내면서 이들의 발을 묶어둡니다. 식량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에 굴복하고 태양신의 소들을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던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식을 택하긴 하지만 애초에 제수로 쓰면 안 될 것을 바쳤으니 신들도 이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자신의 가축들이 도살된 것을 알게 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죠. 지상에서 태양을 비추지 않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난바다로 이끌어내서 파선과 전멸을 안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오디세우스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의 첫머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해요. 10년의 전쟁과 귀향길의 수많은 위험을 견뎌낸 부하들은 이로써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여는 순간부터 이들의 파멸을 이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번듯한 음식이 아닐지언정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던져 잡은 새로 연명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령을 어기고 인내하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하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모습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무서운 풍랑으로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은 그는 부서진 배의 잔해에 의지해서 떠다니다가 소용돌이 카립디스로 되밀려가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겪다가 결국 칼립소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칼립소에게서 7년을 지내고 이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간 오디세우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배를 타고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작품 후반부의 핵심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대결입니다. 민담과 동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그냥 몰살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구원자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보복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에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몰살한 주인공의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구원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가차없는 처벌이 그려진 것이었을까요? 영웅에게 사륙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이 시의 시작에서 제우스는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일 구원자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은 거라면 오디세우스의 사륙은 제우스의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보복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제우스의 선언이 빈말이 되고 말죠. 무엇보다도 사륙 직전에 구원자가 에우리마코스가 제안한 타협안을 오디세우스가 일축해버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그의 타협안을 수용을 했더라면 구원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켜버려서 이들의 정치적인 도전의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타협안을 일축하고 사륙전에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 그리고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3: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젊은데, 나한테 친구.

0: 치매의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2: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0: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0: 네? 아, 완전 간단하네.
3: 희망이 막 넘치네요.
0: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2: 일단은 저는
0: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4: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그 대표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대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소위 MZ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MZ세대들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이런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연구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성과는 되게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개발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직원이. 그래서 그걸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처럼 돼버렸죠. 듣는 대리님은 기분만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좋다고 지금 혼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조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필요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테면 당신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요, 알고 있어요? 라고 인지시켜 주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하면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그 사람의 발전에 훨씬 좋습니다. 김 대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연구 성과가 좋은 거 알고 있으시죠? 다른 팀과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기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 대리라는 분은 느끼겠죠. 자기가 지금 성과를 인정받고 있구나. 회사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표가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제언을 하는데요. 여기 누가 택배 상자 뒀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제가 택배 상자 치울게요라고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수 있고요. 정말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미래형으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누가 여기 택배 상자 뒀어요? 라는 과거형을 썼잖아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 앞으로 택배 상자는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또는 이제부터는 택배 상자는 왼쪽에 쌓아놓읍시다. 또 웬만하면 저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현관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광고를 보고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본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는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지 않니? 팀장님은 지적을 하려고 말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로 광고 다 괜찮았고 글씨만 조금 더 키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팀원들이 표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다.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긴 글씨가 작지 않니? 이건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팀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혼났다. 다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앞에 말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라는 말을 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는 다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글씨를 키우는 건 어때? 작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사분이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젊은 세대든 MZ세대든 누구와도 더 따뜻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와 호감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한 글자씩 톤을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가장 높은 음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잘 들리는데요. 이처럼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어때요? 자신만만해 보이죠?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에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난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일이 바뀌어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내발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 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그대로 5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

0: 치매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0: 네네. 예.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1: 아, 완전 다릅니다.
0: 그래서 제가, 꼭 트라이 해봐야 돼.
1: 예전에 온라인으로 잘못 샀다가
0: 아이고.
1: 괜찮아 했더니 눈만,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되어있더라고요.
0: 반품행.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0: 아하. 와우.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1: 맞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죠.
0: 네.
1: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1: 네.
0: 슬기롭게 도전!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0: Yes.
2: Yeah.
0: 써봐도 될까요?
2: Sorry?
0: Try.
2: Oh, can you?
0: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0: Brand new.
2: New.
0: Yes. New. Wow.
2: Really
0: wow.
2: Fresh.
0: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2: Style.
0: My style.
2: Yeah, my style.
0: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2: White.
0: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Pair?
2: We might have a pair.
0: Have a pair.
2: We might.
0: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0: 아, okay, check. Okay. Check.
1: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0: 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그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0: 네.
1: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0: 써봐야죠.
1: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0: 네.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예. 할 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1: 예.
0: 그러면 these sunglasses예요.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1: 속지 않아요.
0: 그럼요. 제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1: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네.
1: 근데 보통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1: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해요.
1: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렇죠? 알 두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0: 네.
1: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0: Can I try?
1: Mm-hmm.
0: Try.
1: Try. Okay. Yeah.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0: try
1: 덩어리입니다.
0: On. Yes.
1: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0: 네.
1: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0: 예.
1: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 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0: 네.
1: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I'm putting on my shirt.
0: Yes.
1: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0: 네.
1: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0: 네.
1: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try on.
0: Try on.
1: Try 하는 게 뭐예요?
0: 시도하다.
1: 시도하다.
0: 네.
1: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0: 네.
1: 한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0: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1: 맞아요.
0: 거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0: 네.
1: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0: 에헤.
1: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0: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1: 네.
0: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1: 어, 맞아요. 오.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던지는 거죠. throw가.
0: 네.
1: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0: 아.
1: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0: 아.
1: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0: 예.
1: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그래서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0: 아, try it on.
1: Try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떡할까요?
0: Try on this skirt.
1: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0: 아,
1: try
0: 그래요?
1: this skirt, skirt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어,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봤어. 과거로.
0: I tried it on the scarf.
1: Scarf. I
0: yes.
1: tried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0: Yes.
1: Okay?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0: Try on the skirt.
1: Oh, I tried on the scarf.
0: I tried on the scarf.
1: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네.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0: Can I try it on?
1: Try it on?
0: Yes.
1: This면요?
0: Can I try this on?
1: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0: 네.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0: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1: 맞아요.
0: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1: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0: yes.
1: 막상 오, 맞네요. Okay.
0: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1: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0: 네.
1: 좋아요.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히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0: 네.
1: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E에 강하게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0: Certainly, certainly.
1: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0: 네.
1: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 쓸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0: 예.
1: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0: Came, come.
1: 아, come.
0: 네.
1: 그 다음에?
0: In.
1: Come in. In이 뭐예요?
0: 안으로.
1: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어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0: 그죠, 그렇죠.
1: 그죠.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0: 아.
1: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0: This model
1: just
0: come in. Just came in.
1: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0: When did you come in?
1: 어, 그거는 너는 언제 들어왔냐.
0: 아, 그러네요.
1: 그게 언제 들어왔냐.
0: When did it come in?
1: 그렇죠.
0: 아.
1: When did it come in?
0: Yes.
1: I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0: 네.
1: 오,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오.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0: This model just came in.
1: When did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

0: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0: 그
1: 영화가?
0: 영화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0: Okay,
1: out.
0: so the
1: Come
0: movie
1: out.
0: just came out. 이렇게 많이
1: Yes.
0: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0: There
1: in.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kay,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꼭
1: 아.
0: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쵸?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Okay,
1: Yes.
0: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쵸?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데 많이
1: 맞아요.
0: 쓰게 되죠. 스타일.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그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 스타일.
1: Style, style.
0: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1: Something
0: in
1: in
0: 어떤 색상. 네.
1: 아하.
0: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1: 네.
0: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요?
1: We have it.
0: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1: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1: 네.
0: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 네.
0: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1: 와우.
0: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그럼요.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쵸.
1: 네,
0: 그래서
1: 많이들
0: 실제로
1: 좋아하시죠.
0: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을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0: 맞아요.
1: 알더라고요.
0: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0: 네.
1: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0: 그럼.
1: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0: 맞아요.
1: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정말 우리가 큰일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0: 너무
1: 거예요.
0: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1: 진짜
0: 때마다 멀리서
1: 감사합니다.
0: 약간 뿅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1: 네.
0: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Okay, s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아,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2: 오.
1: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0: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1: 네.
0: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어. 우리 또 그, go and...
1: 맞아요.
0: Something.
1: 가서 뭐 하겠다.
0: 그렇죠. 오,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1: 이거 헷갈리죠.
0: 네.
1: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0: 저는 왜냐면 여기가 어.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1: 맞아요. 그걸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0: 그러니까
1: we might have one. 오, 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0: 예.
1: 그 바지도 그렇고요.
0: 예.
1: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0: 하나의
1: 하나의
0: 면으로. 바지가 면.
1: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는 면을 만들기 좀 힘들죠.
0: 하나의 물건.
1: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한.
0: 한 묶음.
1: 한,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0: 쌍. 아.
1: You know what it is.
0: 어,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1: 네.
0: 트윈.
1: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0: 아,
1: 아. Yes.
0: Pair of gloves. 알아요.
1: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0: 쌍이니까 이게.
1: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0: 오.
1: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0: 네.
1: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0: might.
1: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0: 그죠.
1: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0: 없다.
1: 확 떨어져요.
0: 네.
1: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0: 네네네.
1: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떨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0: You might in mind? In your mind.
1: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0: You might like it.
1: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0: 예, 그러네요.
1: You might like it.
0: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1: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0: She might buy a house.
1: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might 뒤에 동사 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0: 그쵸.
1: 아,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0: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1: No.
0: 아니에요?
1: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1: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0: 아, 얘 조동사니까.
1: 조동사잖아요.
0: 아, 맞네요.
1: will도 맞아 보세요. 아, she wills.
0: 아,
1: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런 역사가 없네요.
1: 그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might은 아,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0: 네.
1: So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0: 네.
1: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0: 없어요.
1: 그러면 보세요. 어,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0: 예.
1: 아,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0: 예.
1: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You might like it.
0: You might like it.
1: She might buy a house.
0: She might buy a house.
1: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0: 네.
1: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이
0: 강하게.
1: 올라가면.
0: She must like it. Yes.
1: 볼게요.
0: No.
1: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0: 우후.
1: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아,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0: Yeah.

0: 이런 것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Mm-hmm.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Mm-hmm.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3: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Very nice.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오!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선글라스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3: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5: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4: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5: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오우,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Okay.
2: Oh, great job. Wow.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2: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0: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0: 네.
2: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0: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2: Bye.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아빠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0: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아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0: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을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 간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다, 0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 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급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 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매트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 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의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더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엽 요게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조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적극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각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뇌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줄고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 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묻지 뭐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0: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꽃 땄어? 향기 너무 좋다.
1: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
2: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장미보다 더 붉은 마음.

0: 매일 바캉스 떠나듯 살아가는 부부를 찾아갑니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조류와 전복 양식이 활발해 거대한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결혼 24년 차 김현희, 조병식 씨 부부가 이른 아침 이웃의 초대를 받아 바다로 향합니다.
1: 수아빠! 청각이 좀 달려있을까요?
2: 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3: 많이 넘는데 조금은 있어요.
2: 아, 저희 바로 아랫집 사시는 부부세요. 어부시거든요.
3: 우리는 농부.
2: 네, 우리는 농부고 어부고 그래서.
3: 어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2: 너무 맨날 평상시에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3: 제가 많이 얻어먹죠.
2: 아니에요. 서로. 네.
3: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2: 우와, 이게 구명조끼예요? 엄청 간단해.
3: 제가 해군 직업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켓은 처음 봤네.
2: 신기해.
3: 이게 어민들이 네. 이런 거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해가지고 이게 개량된 거예요.
2: 이게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터진다는 터져요. 거예요? 진짜 신기해.
3: 이게 바다에서 이거 끼고 작업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막 걸리고.
2: 되게 작아 보이네.
4: 어쨌든 바다 나가면 이거 꼭 해야 돼.
2: 작아 보여.
0: 농부와 어부 부부가 사이좋게 바닷길을 가릅니다.
2: 너무 시원해!
0: 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 이제 막 질철을 맞은 여름 식재료 때문이라는데요.
2: 저기도 있다!
4: 오, 좀 크다.
2: 여기도 있다!
4: 수도!
2: 여기! 어, 많이 있어! 저기도 많이 있어!
5: 뭐가 있는데요?
2: 청각!
5: 와!
0: 청각을 유독 좋아하는 현희 씨와 병식 씨. 그걸 잘 아는 이웃이 수확철을 맞은 청각 밭으로 부부를 초대한 겁니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잘 자라는 청각. 바다향이 가득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재미가 있는 해조류입니다.
2: 네, 사슴뿔처럼 생겼죠?
3: 바로 하시는
5: 이게 요즘 나는 거예요?
2: 네, 여름이 제철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7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0: 이웃의 인심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2: 너무 많이 땄네.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봬요.
3: 이따
2: 감사합니다.
3: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네. 네.
0: 그 바다 가까이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자연에서 살고 싶었다는 두 사람. 그 오랜 꿈을 이 너른 마당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함께 걷는 길마다 꽃이 가득한 정원. 꽃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 현희 씨. 손수 기르고 갖고 온 정원은 지금 장미를 가지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2: 얘네는 겨울에 제가 파종해서 씨앗부터 키워서 핀 꽃들이거든요. 자식이 학교 들어가는 걸 보는 느낌? 꽃을 피웠을 때?
0: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만든 남편 병식 씨 역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4: 엄청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나무도 좋아하고.
5: 누가요?
4: 아내가. 주변의 땅들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제가 농사는 못 지을 것 같고 그 대신 정원을 맡는 거죠.
0: 경사 지고 쓰레기가 쌓여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땅. 버려진 것들을 치우고 흙을 다지며 꽃을 심기를 11년. 마침내 부부가 바라던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4: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0: 병식 씨에게는 아내 현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이 정원에서 늘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죠.
1: 꽃 땄어? 향기 너무 향 좋다.
4: 쫓아다녀가지고 1년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제 옆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코 찌릿찌릿 흘리는 그 초등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찾아 그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쁘더라고 이렇게.
6: 그때 반했어요.
4: 그때
0: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부는 이곳에서 그렇게 꽃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2: 오, 여보 이제 진짜 스트롱 아나벨도 활짝 피네. 어느새 하루 이틀 사이에 색깔이 완전 변한 것 같다.
4: 이 아침 저녁 틀리다니까.
2: 그러니까 진짜 이제 수국철이 벌써 왔다. 올해 좀 수국이 빠른 것 같은데.
4: 빨라.
2: 다른 철보다? 그치?
4: 보름 정도 빠른 것 같아.
0: 줄기가 단단하다는 스트롱 아나벨. 모내기나 보리배는 절기

0: 아이고.
1: 안 돼.
0: 아니야, 이거 가면 따로 와.
2: 병식 씨가 한창 애정을 쏟고 있는 아기 염소.
1: 이거 먹어, 이거.
3: 자, 누구 이거 먹으세요? 응? 일라, 이거 먹어. 이런 것이 맛있지. 봐봐. 여기. 좀 카메라 먹으면 안 돼. 비싼 거야. 오, 오. 오독오독.
0: 이 둥둥이를 한 달 되던 애를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우유를 먹였어요. 제가 이제 엄마로 알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요.
0: 아이고.
1: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혼 때부터 욕실에서 타조도 부화시켜서 키우고 그랬으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똥냄새 나고 그럴까봐. 그래서 막 저쪽에 숨어서 키우라고 막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0: 동동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4: 어이, 잘 타네요.
0: 잘 타요. 이게 다 유계훈련장이 지금. 자, 불 쌉.
2: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부부.
1: 닭튀기. 으이.
0: 닭튀기 되지?
1: 으이. 둥둥이 이겨라. 둥둥이 이겨라.
2: 현희 씨가 이 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건 그 꿈을 이루어주는 병식 씨 덕분입니다.
1: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남편에 부탁했던 트리하우스입니다.
0: 이게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고 퇴근해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하루 쉬는 날 또 그렇게 온종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정도?
2: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긴 시간 공들인 병식 씨의 애정이 트리하우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화 속 같은 트리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죠. 부부의 여름 아지트입니다.
0: 자, 이리 접고요. 시원하지?
1: 응, 너무 시원해.
2: 한여름 쉴 그늘이 되어주는 이곳에서 잠시 더위를 내려놓습니다.
1: 자, 짠! 아,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그늘에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여기 바다도 보여. 여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0: 보길도.
1: 아, 보길도. 맞아, 맞아. 보길도. 이런 게 그냥 휴식이고 휴가고 여름 바캉스고 그래서 어디를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2: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이 바캉스라는 부부의 정원.
0: 이제 숯불 만들려고. 아,
4: 네. 근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어떤 거예요?
4: 이거요.
0: 여기는 바베큐 저는 직접 바베큐 피자 백숙이잖아요.
2: 아. 한식에서 양식까지 가능한 만능 야외 부엌. 오늘 아침 수확한 싱싱한 청각으로 부부의 혀끝 바캉스를 시작합니다. 청각을 뜨거운 물에 살짝 들치면 청각이 선명하고 예쁜 초록빛으로 바뀌며 머금고 있던 바다 향을 물씬 내뿜습니다.
1: 색깔이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오, 냄새 좋아. 싱싱한 거라 확실히.
2: 남편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 여름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 매콤한 양.

0: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특유의 오독오독하고 수분 가득한 식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싱싱한 전복까지 썰어 올리면 무더위를 식혀줄 새콤매콤 전복 청각 물회.
1: 진짜
2: 진짜
3: 우리 이거 팔러 가자.
1: 아 지금 장어 싸요. 먹어요.
3: 우리 이거 팔러 가자.
1: 오늘도 싸.
3: 저거도 싸.
4: 역시 어부랑 농부는 다르시네.
3: 다르죠. 맞아요. 달라요.
5: 뭐야 이건 진짜.
1: 아 농부는 이거 못합니다.
3: 못해.
5: 이야 이거 진짜 상품이네. 예.
3: 나 오늘 농부 진짜 싸.
0: 싱싱한 장어는 소금만 뿌려 구워도 맛이 좋답니다. 숯불 위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0: 감사합니다.
1: 진짜 우리 오늘 아침에 따온 청각에 또 완도하면 전복이니까 자 드시고
2: 먹어주세요.
1: 아이고 아니야.
3: 아주 좋아.
4: 역시 청각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맛있죠.
1: 생청각에서만 느껴지는 향이 있잖아요.
5: 개운하지.
1: 시원하고.
5: 그치가. 그게 맛있네.
3: 쌤 양념 잘하셨다.
1: 너무 맛있다.
5: 여름에 이것 같이 맛있는 거 없다.
6: 아니 청각을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5: 맛있으니까요.
1: 앞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정원도 가꾸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네, 더 오랫동안 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7: 부부의 새로운 소망은 그렇게 또 이루어지겠죠.
4: 질체음 얇다고 보시면 돼요.
0: 바다의 향이 한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8: 예, 여기 우럭 쪽입니다. 와, 우럭 쪽에! 이야! 종이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우럭 쪽에는 최상의 맛이다.
9: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전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0: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미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3: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2: 야,
3: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2: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3: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2: 여기 나 벌써 나왔어. 나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3: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2: 와, 수고해!
3: 평균의 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이런 마을은 처음입니다. 오늘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티베트의 전통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아닌 협곡에서 만드는 소금. 옛 차마고도의 소금을 만들던 마을입니다. 집에서 직접 빚은 티베트 전통 보리술.
4: 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와.
3: 소금 마을의 명물인 한입 국수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2: 살려주세요.
3: 오늘도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티베트로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마주하는 풍경과 삶의 모습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 여정은 달리던 3.18 국도를 잠시 벗어납니다. 거친 산맥이 숨겨둔 또 다른 티베트를 만나러 갑니다. 길 위에 오르니 다시 설레

0: 창밖의 설경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잠시 머문 곳은 해발 고도 4,700m.
1: 해발 4,700m 해서 해발 4,800m, 1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0: 몸이 실감하는 높이, 숨이 차올라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0: 리탕과 빠탕을 구분짓는 분수령인데요. 분수령이면서 산후루이 산맥의 고갯마루입니다.
1: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발 약 4,685m, 하이즈산에서 가장 높은 고갯마루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름다운 기도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풀리고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요.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기도처가 보입니다. 경문이 쓰여진 오색 깃발을 만국기처럼 걸어둔 타르초가 모여 있습니다.
0: 5,000m가 넘는 해자설산이 있고요. 장족들의 기도가 하나가득 모여 있는 타르초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만 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1: 이번 여행을 통틀어 제가 본 가장 압도적이고 성스러운 장관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높은 곳은 신이 머물고 기도가 닿고 세상이 모이는 신성한 공간. 바람이 경문에 쓰인 축원을 세상에 퍼뜨리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고갯길 넘어 똑 닮은 두 개의 웅덩이가 있는데요.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자매호수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하이즈산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0: 금사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마루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많은 물동량이 이동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1: 이 험준한 고갯마루는 옛 참아고도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기후도 급변하는 위험한 고갯마루. 마방과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험난한 여정에 안녕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타르초는 오늘도 바람을 따라 기도를 전합니다.
0: 그림 또는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경전입니다.
1: 긴 줄에 묶어둔 롱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라면 이 작은 롱따는 험난한 고개에 도착한 순간 바람을 이용해 올리는 찰나의 기도였습니다.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어느새 달라진 풍경. 겨울을 지나니 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 길 끝에 향청이 있습니다. 향청은 해발 2,800m의 계곡에 위치한 산골 마을인데요. 오는 길에 본 티베트 지역의 집들과는 다른 순백의 전통 가옥이 특징입니다.

0: 자연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니 고원의 문홍도원이 여기인 듯 싶습니다.
1: 야,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2: 한들한들 흔들리는 보리들, 밀들.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0: 덕분에 눈호강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네. 하얀 집들이 이어지는 마을길이 정겹습니다.
3: 벽을 잘 보면 벽이 직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데 아래쪽은 흙을 두툼하게 하고 점점 흙벽이 비스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그 비스듬한 면이 보이는 거죠.
0: 이 흰색 벽은 고온의 강렬한 햇빛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는데요. 놀라운 건 페인트가 아니랍니다. 이 지역에만 있는 하얀 흙, 아거트로 색을 입혔다는군요. 하얀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는데요.
3: 자식들의 아유.
0: 우선 단순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무척 화려하고 중앙에는 하늘이 보이는 마당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3: 잘 아는 동생의 그 누나입니다, 누나.
0: 저를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셨는데요. 외양간으로 쓰던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집 구경은 지금부터입니다. 2층이 바로 주거 공간인데요. 거실 겸 주방 겸 침실 겸 손님방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3: 물은 항상 여기 끓고 있고 물은 항상 끓고 있고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솥. 티벳 같은 경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안에는 광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큰 동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안칩니다. 그 물을 옆으로 또 옮겨서 또 3일 가라앉히고 3일 후에 넘기고
0: 그렇게 해서 위쪽 맑은 물만 사용한 거죠.
3: 마시는 물,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씻거나 하는 물, 그리고 요 첫 번째 물이 빨래하거나 할 때 쓰는 물.
0: 실제로 동은 강력한 항균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시설이 없던 시절 훌륭한 천연 정화장치였죠. 전통의 편리함이 더해진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먼저 버섯과 마늘로 닭 뱃속을 채우고 통째로 넣어 푹 삶습니다. 우리 삼계탕과 비슷해 보이죠? 그 사이 감자채 입장. 볶음인가 싶었는데 감자채 전입니다. 이때 뜻밖의 도구가 등장했는데요. 연기를 막아줄 보안경입니다. 요리고수도 연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미리 만들어둔 반죽을 팬 위에 넓게 펴주는데 밀과 보리가루로 만드는 티베트식 전통빵 발렙입니다. 그리고 수유차까지 완성! 저에게 보여주시겠다며 티베트 전통 의상을 차려 입으셨는데요.
4: 저거 이프 짜오소 모믹스 저거 이프.
5: 짠자?
4: 짱자?
5: 아, 짠자.
4: 짱자? 저거 마오뉴 주워도?
5: 어.
4: 마오뉴.
5: 몰래.
4: 왜 있으면 쫄리 유, 쫄리 메이와?
5: 쫄리 유, 어떻게?
4: 저거, 아. 자, 팔을 한쪽만 하시고, 한쪽은 뒤로 해가지고 탁 걸쳐 놓으셨는데.
5: 그게 안 되죠.
4: 추우면은 이걸 풀러가지고
5: 집어넣고 저기 네.
4: 밥을 집어넣고
5: 저기 하지
0: 또 품도 넉넉합니다.
5: 12시도 않고
4: 샴푸
5: 저기 뽑아 짜마게
4: 오
5: 짜마게 돼서 이거 치시네.
0: 전통의상에 푹 빠져있는 동안 향청의 가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저를 반겨주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6: 라우더.
7: 라우더.
0: 은그릇은 남편분의 전용 그릇. 오늘의 메인 요리부터 먹어봐야죠. 예를 지켜 어르신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모습이 재미있으셨나 봐요.
8: 잘 먹겠습니다.
3: 네.
0: 푹 삶아진 닭고기 맛은 어떨까? 먹어보는데요.
8: 근육질을 낙입니다. 운동한다.
0: 티베트 전통 빵도 먹어봐야죠.
8: 터페 하우츠.
9: 아야, 자식들.
8: 자식들, 자식들.
10: 쇼마이핑.
8: 쇼마이핑. 조수 쇼마이.
9: 쇼마이.
8: 아, 뭐 이첸 칭크 츠도 수호. 什么味道도 메요. 但是 저리 상츠라이더 수호 저거 츠로 와, 전부 너무 하우츠. 쇼마이 주어도. 아, 맛있구나.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호떡 같은 떡인데 뭐 수유차에다 담궈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0: 지금은 누나와 동생 부부가 함께 사는데 5년 전부터 민박도 시작하셨다네요.
8: 이건 취고 막?
9: 취고.
8: 취고. 취고.
9: 기념도 취고. 엄마지 이 자리 처음부터.
8: 오. 취로 지츠?
9: 我 취로 4次.
8: 다
9: 취로 2次.
8: 2次.
9: 다치러이즈.
0: 음식보다 따뜻했던 것은 함께한 이들의 마음. 고원의 낙원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향청을 뒤로하고 옌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3: 여기부터는 시장 자치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반드시 퍼밋을 받아서 여행사, 라싸에서 오는 여행사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좋다.
0: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비자가 있더라도 외국인이 단독으로 여행할 수 없는 특수지역입니다. 허가받은 현지 차량으로 갈아타고 옌징으로 출발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길이 내어주는 풍경도 그중 하나죠. 길은 끊임없이 표정을 바꿉니다. 옌징으로 가는 구간은 봄날의 에메랄드빛 란창강의 풍경부터 여름을 닮은 싱그러운 숲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어느새 설경의 고갯길을 지납니다. 여긴 가을인가 싶은 협곡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옌징이 있습니다. 옌징은 해발 2,300m, 깊은 협곡 사이에 자리한 소금 마을인데요. 나무 기둥 위에 띄운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소금을 얻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1,300년, 사람이 만든 공중 염전입니다.
3: 너무 행복합니다. 318 천장남로 딱 중간이 망캉인데요. 망캉 아래 천년의 신비 옌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좋다. 에이.
0: 차마고도를 통해 마방들이 운남성의 보이차와 교역한 소금이 바로 이 염전의 소금입니다. 제가 찾은 4월 염전은 작업이 한창입니다.
3: 자시들을! 자시들을! 자시들을!

0: 오, 커이 찜치마. 아, 하마 하마 하마.
1: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0: 야, 염전을 처음 밟아봅니다. 와, 단단하네요, 되게.
2: 진짜 손목공주어야.
3: 서예, 서예.
1: 완성된 소금을 거두는 작업입니다.
0: 저거 거의 틀어?
3: 不能吃了，但是可以用来理疗的。理疗。第二道眼就是。导演。哦，第二道眼。
1: 보시는 것처럼 소금을 일정한 무늬나 줄 모양으로 모아놓는데요.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공기와 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붉은색 소금 홍염입니다. 소금의 색이 붉은 이유는 염전 바닥의 흙 때문인데요. 광물 성분이 풍부한 이 지역 특유의 붉은 황토를 가져다 씁니다. 흙의 붉은색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지금은 주로 미용 제품과 조경용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0: 세 번째가 지금 흙을 거의 뭐 그 바르다시피 해가지고 모으는데 그냥 봤을 때 흙입니다. 저거는 가축 먹이는 용도랍니다.
1: 주민들은 흙이 섞여 갈색을 띈다 해서 가렴이라 부릅니다. 염부의 손에 새로운 도구가 들렸습니다. 사정없이 두드리는데요. 바닥 다지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아, 스마. 부하우이스 워따도 부하.
3: 네,
0: 아이고, 혼났어요.
1: 도우려다 일만 더 만들었습니다. 해발 2,300m 협곡에 염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통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남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들어보니 옌징의 소금밭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또 그 딸에게로 이어지는 모계의 노동이랍니다.
3: 以前男生是去销售盐嘛。
0: 아, 마이엔.
3: 我们在负责盐制作盐路不好嘛塌方呀这住一个月两个月才能回来一次。
1: 힘들 때마다 불러온 노동요가 있다는데요. 고된 염전 일을 버텨내게 했던 소리. 노래는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고단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옌징은 협곡을 깊게 베어낸 란창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캉파 티베트족, 다른 한쪽은 나시족의 염전인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협곡은 소금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두 부족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격렬한 전쟁터였습니다. 금만큼 소중했던 소금, 고산지대의 소금은 곧 생명이자 권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줄기 바로 옆 솟아있는 구조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소금 우물입니다. 바다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소금이 만들어질까 궁금하셨죠? 저 소금 우물에서 따뜻한 소금물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수억 년 전 지각변동으로 지하 깊이 묻혔던 고대의 소금 지층을 지하수가 녹여내고 지열이 더해져서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옌징의 소금밭은 1300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저장고에 모아놓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모터가 달린 호수입니다. 14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금물을 일일이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는군요. 버튼 한 번이면 뚝딱! 이렇게 쉬운 걸. 이전에는 물찌개 노동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모터와 고무호수 덕분에 고된 노동은 줄고 작업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을 기다리면 됩니다.

0: 도화岩。你看，像是咱们水上面，就是轻轻的要捞起来，就是这样。啊，这叫是桃花岩，就是。啊，이게
1: 도화염이래요。你要轻轻的捞出来，你看。
2: 도화염은 매년 3월과 4월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에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인데요. 옌징의 최상품 소금입니다.
3: 大颗的橙很吃。오
1: 달달한 짠맛인데 오야 야 이게 쫄리자 와.
2: 혹여라도 이 귀한 소금이 망가질까 바닥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조심조심 걷어냅니다. 봄날의 복숭아꽃과 함께 찾아온 옌징의 선물 도화염입니다. 소금 우물에서 퍼올린 소금물은 소금 저수지에 모아두는데요. 염전 아래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일부 소금물이 염전판 아래로 스며들어 떨어지다 굳어진 소금 고드름입니다.
3: 结晶盐的话就是一切和现在都一样就很珍贵的以前就是咱们用肩膀挑那个盐水是吧就是当时没有那个吃的盐叫桃花盐白色的盐巴就没有的然后这个盐巴的话以前就是咱们的自己使不得吃然后就是供佛给贵族人能吃得上这个盐的这个是很珍贵的
2: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매달린 소금 고드름. 짧은 건 1, 2년 된 고드름이고요. 이 정도 되면 10년 자란 고드름이랍니다. 가격이 최상품 도화염보다 3배 더 비싸다는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람과 햇빛은 대자연이 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염전 일을 마친 짜시라무 씨와 함께 마을로 갑니다. 짜시라무 씨 집으로 가는 길. 나무 기둥이 끝없이 이어진 염전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이 보입니다.

0: 협곡의 염전이 천년 시간을 버티는 동안 자연이 허락한 자리마다 마을이 터를 잡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들은 뿌리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집들이 하나둘 풍경을 채우고 삶의 온기가 마을을 채워왔죠. 드디어 짜시라무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1: 아, 저거 여수 저양 팡 그이마?
2: 오오야.
1: 열쇠를 그냥 뭐 꼽아놓고 가도 상관없답니다. 야.
0: 흰 벽에 창문이 화려한 이 집은 새로 지었고 뒤에 옛날 집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1: 여기가 창고라는데 창고가 넓습니다. 이야.
0: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옌징의 명물이라는 염순이 있습니다.
1: 밑에서 올라온 거.
0: 소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굽기를 반복해서 생긴 소금 기둥. 야,
1: 이거 밑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야. 이야. 저거 지스니엔.
3: 차不多 20년了.这个的话大概是10年多了吧.
0: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다는데요. 소금 기둥 하나가 약 6만 8천 원.
3: 这个的话就是怎么说，1300多历史，而且这个是放在家里面，好多旅游客说辟邪，然后带来吉祥的意思。 我们画的是夏。
0: 주재료는 소갈비.
3: 盐巴.
0: 옌징에 소금 넣어주고요. 향신료인 팔각과 생마늘 추가하고 압력솥에서 푹 익혀줍니다.
1: 도화옌.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왜스모 하우도동시 즈지츠.
0: 음식은 마음을 건네는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옌징의 가정식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볶음 요리.
1: 길가에서 배가 거의 땅바닥에 끌릴 것 같은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가 티벳 돼지입니다. 장샹주로.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0: 진짜 그야말로 취향 저격.
1: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하우치스. 이거 맛있어요. 고추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는 진짜 담백해요. 이야.
0: 이번엔 탕을 먹어보는데요.
1: 쫀득. 야, 코웨이 한국어 2양.
2: 2양.
1: 저거 웨이드하우스 한국어 차 2양도 웨이드.
0: 옌징의 소금으로 만든 오늘의 밥상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고산에 날씨가 변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염전을 뜨겁게 달구던 태양도 저도 잠시 쉬어갑니다. 짜시라무 씨가 갈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 물결의 향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1: 저거 뭐?
2: 저거 小麦.
1: 小麦, 저거는?
2: 저거 青稞.
1: 不一样呢.

0: 밀과 보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육 환경이 다른 밀과 보리 농사를 함께 짓는다는 것도 특별했는데요. 고산지대에서 밀 농사는 드문 일입니다.
1: 산츠 환산츠.
2: 네, 환산츠.
0: 수확을 돕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는데요.
1: 밑에 풀이 너무 많네. 흙까지 따라 올라오네. 와.
0: 보다 못한 짜시라무 씨가 나섭니다.
1: 야, 답답한가 봅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0: 네. 낫지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1: 아, 눌러서 하네요.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모아서 내리는데, 아, 거의 밑에까지 해가지고 눌러서. 나도 한번 눌러서.
0: 본대로 다시 도전해 보는데요. 제가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1: 아, 풀로 엮는구나.
0: 한 단씩 묶어주는데, 낫질에 이어 거침이 없습니다.
1: 야, 열심히 뱉는데.
0: 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 묶기 도전. 결과는 그냥 묻지요.
1: 그이마.
0: 밀과 보리 수확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한다는데요. 손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가축들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1: 자, 네.
0: 신선한 걸 아는지 한 입 달라고 하는데요.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들에게 갓 베어온 밀을 주었는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1: 야, 돼지 눈 왔네. 야, 돼지도 밀을 먹네요. 모든 게 욕심을 부르는 건데, 큰 욕심 없이 지금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자기 걸 찾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전통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도 다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0: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전통이 잘 이어져 가길 바라봅니다.
3: 이것이 간도 칭크.
2: 장주마. 比如说就是很少喝那些白酒啊啤酒都很少喝嘛然后就会喝一些咱们自己煮的青稞酒
0: 오늘 칭커주를 담습니다. 우선 잘 씻은 보리 알곡을 솥에 넣어 푹 삶아식힙니다. 삭힌 보리도 준비하고요. 불 위에 그릇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구멍 뚫린 증류 용기에 알곡이 빠지지 않게 보리대를 깔고 삶은 보리와 삭힌 보리를 섞어 붓습니다. 맛있다는 짜시라무 씨 말에 저도 먹어봤는데요.
1: 이건 왜 우리 찌김이라고 그러나요? 술입니다, 이건. 벌써 코에, 코 속으로 착 그 알코올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0: 안에 맑은 술을 받아낼 그릇을 올리고, 맨 위에는 뭐 아래가 볼록한 그릇을 올립니다.
1: 착 끌러서 올라오다가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증류된 술이 그걸 타고 내려와서 아까 그 솥 안에 다 들어오나 봅니다.
0: 맨 위 그릇에는 차가운 물을 채우고 보리가루 반죽으로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통 사이를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4: 하여 나 그 칭커주 난리하와 썬티.
2: 只要是痛风，只有是痛风。주요是痛风。对，然后就是比如说我们坐月子的时候啊，就会喝那个青稞酒。啊，是吗？对，咱们的人体和血脉，那时候就是来血脉嘛。
0: 산후조리의 술이라니 놀라운데요. 이 지역의 산후조리주 칭커주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사이 감자가 잘 익었는데요.

0: 장난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짜시라무 씨. 옌징은 전통적인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와 사는 대릴사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커주는 집집마다 향과 맛이 다른데요.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그 집만의 레시피가 있답니다. 엄마표 칭커주가 완성됐는데요.
1: 이야, 술냄새가 끝내줍니다. 와.
2: 54도짜리
0: 값비준 칭커주입니다.
1: 이야, 좋은 술 같아요.
0: 칭커주는 고원의 보리로 만든 티베트의 전통 증류주인데요. 도수가 50도가 넘는 그야말로 독한 술이죠. 옌징에서는 최고급 향신료 샤프란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의자놀이에 푹 빠져 있답니다.
1: 아이고, 칭커주, 칭커주에 괜찮았어. 칭커주에 그 장홍화 샤프란까지 넣어주셨는데
0: 저도 샤프란을 넣어 마시는 칭커주는 처음입니다.
1: 도수가 엄청 좋습니다. 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안주로. 와, 지금 들어갔는데 되게 부드럽거든요. 엄청 부드러운데 도수가 있다 보니까 속이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칭커주는 반드시 안주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불을 붙였는데 안 붙더라고요.
3: 这个不是白酒。这不是白酒。
1: 불 붙어 있었어.
4: 오, 불 있어 지금. 와.
1: 야, 이거 지금 불이 여기 있어요 지금.
0: 어머니도 신기하신지 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1: 오, 붙지도 않는데 저거. 와, 주입바 탕 달라. 말도 안 돼 이거.
3: 야,
1: 장홍화 칭커주. 아이, 좋다.
0: 칭커주는 독하지만 자꾸 마시게 되는 술입니다. 아... 짜시라무 씨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술, 좋은 인연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옌징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빗속을 뚫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1: 야, 진짜 많이,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깃발을 여기다 다 붙이고 가셨고요. 야, 등산하시는 분, 사진 찍으시는 분.
0: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1: 우와! 이름 자체가 한입면이어서 그리고 짜장면 계속 도하고 도한다라는 면이어서 계속 먹으랍니다. 목표는 30완이었는데
0: 지금까지 이 가게 최고 기록은 147그릇. 저도 도전을 시작합니다.
1: 면은 많지가 않아요. 돌을 일단 하나를 먹겠습니다. 아, 좋다! 자신들의!
0: 국수는 작은 그릇에 한두 젓가락 분량의 면이 담기는데요. 손님이 그릇을 비우면 바로 리필이 되는 방식입니다.
1: 칭커면인데 맛은 소금간이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짭조름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0: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탁자 위에 조약돌을 하나씩 올려놓는데요. 최약돌의 개수가 계산서입니다.
1: 아 근데 빨리빨리 갖다 줘야 이거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하나 슛!
0: 끊기지 않게 새국수가 나가야 하는 식당. 국수를 담아내는 직원들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최소 스무 그릇은 먹어야 집에 갈 수 있겠는데요. 저쪽엔 부부가 와 있네요.
4: 샹지원, 서지원,
3: 吃了 14万了.
1: 14万.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0: 한 그릇 더 리필. 13그릇째입니다. 또 한 그릇째 리필. 18그릇. 드디어 20그릇 돌파입니다. 이분들은 포기 선언.
4: 느끼해 이제. 느끼해. 너무 똑같은 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0: 하지만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1: 아, 147그릇을 어떻게 먹었지? 아. 목표 완성. 목표 완성. 목표는 30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0: 가에 울리는 짜짜미엔송.
1: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4: 느끼해요. 살려주세요.
0: 나름 필사적으로 막아보는데요. 창과 방패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 이거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0: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진짜 끝입니다. 35그릇 뿌듯한 도전이었습니다.
1: 엔진 너무 좋습니다. 엔진 하우. 야.

0: 한번 온 사람은 또 오게 되는 마력의 도시 라싸입니다. 묵직하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5: 와, 이거 진짜야?
16: 에이, 설마. AI겠지?
15: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8: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Yes,

0: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1: 라니, 다니,
2: 안녕, 기티뽀.
1: 안녕, 어디 가는 중이야?
2: 쉬는 날이라서 꽃 구경하려고.
3: 민들레가 가득 피었대.
1: 우와, 예쁘겠다. 우와. 나도 같이 가자. 마침 은행도 일찍 끝났어.
4: 아, 그게.
1: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3: 꽃밭이 남산에 있는데 거긴 기찻길이 없어.
2: 띠띠뽀는 선로를 따라가야 하잖아.
1: 아, 괜찮아. 그럼 다음에 나도 갈 수 있는 대로 놀러가자.
3: 그러자.
4: 안녕, 띠띠뽀.
1: 잘 가.
2: 꽃 구경하고 나서 놀이터에도 갈래?
3: 좋아. 자, 잘 봐.
1: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
3: 우와! 피는 방울이 나비로 변했어!
5: 우와! 정말 대단해!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마술이 아니라 꼭 마법 같아!
3: 띠띠뽀! 띠띠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연에 오면 더 멋진 마술을 볼 수 있어!
6: 정말?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자!
1: 저는 못 가요.
6: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어?
3: 아,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6: 아, 맞다! 공연장 안엔 선로가 없지.
1: 그럼 전 가볼게요. 나도 남산에 가고 마술쇼도 보고 싶은데.
7: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8: 뭘 고민해. 어디든 다 가면 되지.
7: 좋아, 있어.
1: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왜 난 항상 정해진 선로만 달려야 할까?
9: 슬픈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에너지의 위치는 어디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10: 네, 닉스님!
9: 특이하게 생겼군. 레인저스들을 유인하기에 안성맞춤이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1: 나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9: 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1: 누구세요?
9: 내가 너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0: 카요와 로기가 마술쇼를 보러 가고 있어요.
7: 하트가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3: 빨리 보고 싶어. 아, 띠띠뽀도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어?
1: 띠띠뽀!
3: 어? 띠띠뽀가 우리 못 봤나 봐.
11: 저기 봐!
3: 왜?

0: 맘대로 달릴 거야! 어떡해! 꼬마 버스 타요!
1: 우리만 마술쇼를 보러 가서 어쩌지?
2: 루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3: 괜찮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0: 띠띠뽀?
1: 용사님이 설명해주세요.
0: 알았어. 변신 승장비 레이저스 완전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2: 생명의 파도를
3: 소멸의 불길을!
1: 이야! 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4: 설레서네!
1: 미안해! 멈췄지, 띠뽀!
4: 멋져!
1: 맘대로 다닐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2: 내가 나서야겠군. 물대포로 한 방에 끝내주지. 휘몰아치는 폭풍.
5: 혼자 나서지 말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해.
3: 띠띠포를 어떻게 멈추게 하지? 기차가 아니라 꼭 로켓 같아.
6: 기차라고? 아, 그래.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1: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띠띠뽀처럼 선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2: 뭐? 그럼 자유롭게 날 수도 없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해.
1: 대신 절대로 띠띠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 곳엔 띠띠뽀도 있으니까요.
5: 하요의 말에 일리가 있어.
2: 한번 해보자고. 괜찮을까?
5: 일단 출발해보자.
2: 이렇게 해선 로켓처럼 빠른 띠띠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3: 그럼 우리도 로켓이 되어야지. 얍!
7: 로켓?
5: 이제 그만 멈춰, 띠띠뽀!
1: 설놀이를 달리겠다고? 그럼 기차놀이를 시작해볼까?
5: 멈춰!
1: 자, 기차 출발합니다!
5: 이대로 가면 빌딩에 부딪히겠어!
8: 안 돼!
1: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호하면 크리스님은 물대포를 쏴서 띠띠포를 방해해주세요.
9: 알았어.
1: 포코님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맥스님은 신호에 맞춰 전속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주세요. 지금이에요! 이야!
5: 포코, 맥스!

여기가 어디야? 으아!

0: 어서 레인저스들을 추적해라.
1: 아,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0: 쓸모없는 녀석들.
2: 저 녀석들. 생각났다. 엄청나다.
3: 가자, 로키.
2: 레인저스와 함께 있던 꼬마 버스가 분명합니다.
4: 그렇다면 저 꼬마 버스를 쫓으면 레인저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이제부터 저 꼬마 버스를 철저히 감시해라.
2: 네, 미스님.
5: 악당들이 타요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타요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언제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들어볼 거야. 다 같이 불 끌어갈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소방관 모자 같지 않아? 똑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소방관이거든. 소방서에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소방관 놀이할래? 너흰 어때? 우와, 좋다고? 우리 소방대원이 돼서 불 끌어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똑똑. 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내볼까?

너희도 소방차 소리 내볼래? 삐뽀 삐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자, 그럼 소방서로 출발.

0: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딜런!
1: 두더지, 두더지, 딜런. 어? 안녕!
2: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 놀이 할 건데 너희도 같이 소방대원 할래?
0: 좋아!
3: 난 소방관이야. 예뻐.
1: 나도 소방관 할래.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있지. 훈련 정보, 훈련 정보. 사실 나야.
2: 좋아.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하니까 다 같이 훈련해보자.
1: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훈련 시작이란 뜻이야.
2: 알겠어. 소방관 모자 착용. 똑똑.
3: 헬멧이 없으면 어떡해?
2: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3: 헬멧, 헬멧.
4: 찾았다. 똑똑. 딱 좋아.
1: 헬멧.
2: 소방관 모자 썼으니까 이제 소방서 탐험하자.
1: 여긴 우리가 잠자는 곳.
4: 소방관들이 여기서 자기도 해?
2: 응.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 심지어 한밤중에도.
1: 여긴 내 침대.
2: 난 여기.

0: 얘들아 좋은 거.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가서 타자.
2: 이게 아니었네.
1: 헬멧 가자 가자 가자.
3: 우린 소방관 출동 준비 훈련해요.
1: 딜런 왔고 오지 왔고 데이지 왔고 비씨 왔고. 어떻게 비씨가 안 보여?
2: 비씨가 없다고? 어디 갔지? 비씨? 비씨 너 어디 있어?
1: 어디? 난 안 보이는데. 소방관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안전망을 쓰면 될 거야. 다들 한쪽씩 잡아봐.
1: 좋아.

다음에 경고가 울리면 짐 싸느라 늦으면 안 돼. 이제 줄 서서 물통을 옆으로 넘겨주자. 저 소화전을 쓰면 돼. 봐!

0: 여기에 담으면 되겠다. 깃, 깃, 깃, 깃. 미안해, 딜런.
1: 물이 왜 이렇게 무거워? 오, 다시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2: 훈련 시작! 훈련 시작!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타도록!
0: 우와, 내 헬멧!
1: 헬멧 썼고, 이제 미끄럼봉!
0: 으아! BC 짐이잖아!
2: 나왔어! 나 여기 있어!
0: 이제 훈련 끝난 거야.
2: 훈련 종료.
1: 다음부턴 걷자. 급하게 뛰지 말고.
2: 아침 먹기 훈련. 아침 먹기 훈련.
0: 우와, 난 그 훈련이 좋더라. 어? 같이 가. 너희 그렇게 배고팠어?
2: 난 죽 끓일게.
0: 난 주스 따를래.
1: 나도 먹기 담당할래. 난 죽이 제일 좋아. 아,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야.
2: 맛있는 냄새?
1: 연기 냄새 같지? 밥에 불이 붙었어.
0: 그럼 잘 가라, 보라. 불이 안 꺼졌네.
1: 소방관들,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실전이야.
3: 헬멧! 미끄럼봉! 야호! 소방차로! 비뽕, 비뽕, 비뽕.
1: 너희 사이렌 소린 어때? 우와, 멋지다! 계속해!
3: 비뽕, 비뽕, 비뽕, 비뽕.
1: 물 뿌리자. 하나, 둘,

준비가 돼 있었다고?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0: 먹기는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밀도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 밀다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8: 그래!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4: 아쭈!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4: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어디 가는데?
4: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5: 날씨가 너무 더워.
3: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4: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7: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4: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8: 아이고, 목이야.
9: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죠.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7: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10: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7: 다행이네요.
10: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7: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10: 그래, 너희만 믿을게.
7: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1: 알았어, 아밍.
3: 알았어.
4: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7: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3: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1: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0: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1: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1: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빈!
1: 호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0: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나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1: 그래! 방패 준비 완료!

뭐야? 앞뒤 전혀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맡겨?

0: 고마워. 아,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루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0: 비밀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1: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꼬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위험한 장난꾸러기 로기.
2: 하여와 로기가 중장비 타워에 가고 있어요.
1: 안녕하세요.
3: 어? 하여, 로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하나 누나가 내일 크리스 정기점검 날이라고 전해주래요.
4: 크리스는요? 어?
5: 저쪽에 있나? 따라와봐.
1: 어?
6: 크리스의 깜짝 쇼 대성공!
1: 크리스, 깜짝 놀랐잖아요.
4: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1: 재밌다.
3: 빌리, 괜찮아?
1: 그럼 저희 가볼게요.
6: 하나한테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줘.
1: 네, 안녕히 계세요.
7: 안녕.
6: 자, 그럼 우리 또
3: 크리스.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면 어떡해?
6: 난 그냥.
5: 왜? 난 재밌던데.
8: 우리는 레인저스야. 레인저스답게 행동해.
6: 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잔소리는.
3: 다시 말해봐.

0: 크리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1: 로기, 넌 무섭지 않았어?
0: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짜릿짜릿 재밌잖아.
1: 로기, 모두가 그런 장난을 재밌어하는 건 아니야.
0: 아, 몰라.
1: 아, 같이 가, 로기.
2: 아, 언제까지 저 파란 점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3: 니스님의 명령이야. 그 파란 보스를 쫓다 보면 레인저스의 기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4: 그렇게 놀고 있으면 닉스님께 혼나진 않아?
3: 에이, 닉스님도 안 계시는데 뭘. 닉스님!
5: 용서해주세요!
1: 다녀왔습니다.
6: 어서와. 크리스는 잘 만났어?
1: 네, 내일 아침에 점검 받으러 온대요.
6: 전해줘서 고마워.
1: 뭘요?
0: 한이랑 라니는 벌써 자요?
6: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1: 아, 나도 피곤하네. 로기, 내일 봐.
0: 잘 자, 타요. 다들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모두를 기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바로 그거야. 다들 재밌어 하겠지. 뭘로 놀라게 하지? 이게 좋겠다. 이거 재밌겠는데?
7: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1: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리네.
0: 이제 좀 기운이 넘쳐 보이네.
1: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우와!
0: 어때? 놀이동산보다 재미있지?
8: 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야?
1: 얘들아! 나야!
9: 우와, 로기인 줄 알았어.
1: 로긴 지금 차고지에 없어. 안심해.
9: 정말? 그럼 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아, 시원해.
1: 아니!
0: 세차장이 왜 이래?
1: 심심이 떼지 마!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막 들어왔어.
1: 로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0: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9: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로기.
1: 하나도 재미없거든. 맞아.
0: 뭐? 내 마음도 모르고.
1: 로기, 어디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다들 너무해.
10: 닉스님! 파란 버스 근처에서 마음의 잼 반응이 잡힙니다! 바로 저기예요!
11: 이번에야말로 레인저스의 정체를 밝힐 기회다. 새콤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난 네 장난 엄청 재밌던데.
0: 누구세요?
11: 함께 보여주자. 모두가 잊지 못할 더 재밌는 장난을!
1: 닉스의 에너지가 감지됐어요. 위치는 바로...
12: 저긴 버스 차고지잖아.
13: 꼬마 버스들이 위험해. 어서 출동하자.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4: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0: 보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생명의 파도라!
1: 소멸의 불길아!

0: 우와! 장난꾸러기 로키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얘들아!
0: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1: 가보자! 바퀴가 안 움직여. 그래서 물대포를 쏴줘.
2: 알았어.
1: 빨리 올라가서 꼬마 버스들을 구해야 하는데.
3: 방법이 있어요.
1: 하여!
3: 로기는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겁도 많잖아요.
2: 아, 그래. 내가 장난쳤을 때 로기가 제일 놀라더라고. 야!
3: 그때처럼 로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4: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2: 나한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0: 오기만 해봐라. 더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무섭네. 뭐야? 다들 도망갔어요?
1: 지금이야!

0: 부탁한다.
1: 그럼 우리 이만.
2: 고마워요, 레인저스. 어? 어? 저건 크리스 거 같은데?
3: 다음 날, 타요가 중장비 타워에 왔어요.
4: 리스님! 바람버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5: 그래? 사라진 곳이 어디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드디어 찾았군.
3: 악당들이 중장비 레인저스의 기지를 찾아냈어요. 중장비 레인저스가 위험해요.

0: 자체가 왜 여기죠?
1: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이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1: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1: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2: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지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0: 어? 댕댕아, 가만히 있어.
1: 왜 그러는 거야?
0: 아, 놓쳤다.
2: 뭐야 너? 원래 팔이 없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0: 아니, 진짜 있었거든. 아, 미안해.
3: 파리는 오늘 주인공이 잘 잡는다. 옛날에 허풍치기 좋아하는 한 재봉사가 있었는데.
4: 귀찮은 녀석들. 파리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가 없네.
5: 왼쪽에 네 마리, 오른쪽에 세 마리, 가운데로 모일 때 한 방에
0: 잡은 거야?
2: 아, 동동이처럼 놓쳤나? 몇 마리나 잡은 거야?
3: 몇 마리 잡았는지 친구들이 세어줘.
6: 재봉사가 한 방에 잡은 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 마리!
4: 우와! 한 방에 파리를 일곱 마리나 잡다니! 역시 난 대단해!
3: 재봉사는 이를 기념하려고 한 방에 일곱! 이라고 새긴 허리띠를 만들어 찼지.
4: 멋지다, 멋져. 이 엄청난 일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어. 좋아! 세상을 여행하며 자랑하는 거야.
3: 재봉사는 실고

0: 봤니? 도시락으로 먹을 삶은 감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났지.
1: 한 방에 일곱! 귀찮게 하는 나쁜 녀석들을 한 방에 혼내줬죠.
2: 우와, 엄청 세시네요. 아주 나쁜 산적이었나요?
1: 예? 뭐 대충 그렇죠 뭐. 왼쪽에서 넷, 오른쪽에서 셋이 달려드는데 한 방에 해치웠죠.
2: 어머나. 그래서 한 방에 일곱? 이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용사 중에 용사네. 용사님.
0: 그렇게 재봉사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갔지. 한편 한 왕국에 갑자기 거인들이 나타나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3: 임금님은 저 큰 거인들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4: 자자,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3: 좋아.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4: 불짝불짝 노래.
5: 거인들 또 시작이네. 아유, 못 살아.
3: 멈췄나?
5: 저 거인들 때문에 집도 부서지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3: 임금님이 당장 거인을 잡으라는데 어떡하죠?
1: 이 마을에서도 자랑을 좀 해볼까?
5: 그 한방에 일곱? 그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한방에 일곱?
1: 아니,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나요?
3: 아니, 그럼요. 정말 무시무시한 적들을 한방에 일곱 명이나 해치우시는 용사님 맞으신가요?
1: 무시무시한 적. 아니, 그렇죠. 아니, 제가 바로 그 한방에 일곱.
3: 용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6: 제발요.
3: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네?
3: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 거인을 물리치라고요?
7: 그렇소. 한 방에 나쁜 자들을 일곱 명이나 해치울 실력이라면 거인도 문제없을 것이오.
1: 아니, 그게 실은 그 한 방에 일곱은 맞지만 일곱 사람을 물리쳤다는 건
7: 뭐요? 어? 설마 거짓이란 말이오?
8: 네, 이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라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 벌이요? 아니, 그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인을 물리쳤다고요. 한 방에 일곱! 거인을?
7: 우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았구나.
1: 아니, 그니까요. 여기가 거인이 있는 곳?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0: 어? 어? 넌 뭐야?
1: 나? 난 난 한 방에 일곱! 너 같은 거인도 한 방에 일곱을 해치웠지?
2: 뭐야 이 허풍쟁이는! 쿵쿵 공격이나 받으라! 너 같은 쬐끄만한 녀석이 나를 해치우겠다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한번 볼래? 어떻냐 내 힘이!
1: 아니, 저렇게 큰 바위를 어떡하지? 아, 가방에 그게 있었지? 아니, 삶은 감자가 없어. 어디 갔지?
3: 아까 삶은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잖아.
4: 삶은 감자로 뭘 하려는 거지?
5: 우리가 빨리 찾아주자. 친구들, 삶은 감자를 찾아줘.
4: 어? 이건가? 이것도 돌이네.
6: 어? 이것도 돌? 감자. 삶은 감자는 여기 있다.
1: 찾았다. 난 돌을 이렇게 으깰 수 있지.
0: 아니, 돌을 한 손으로 으깨다니. 저 녀석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가?
1: 당연하지. 난 한 방에 일곱!
0: 한 방에 일곱이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과지 밟아주겠어!
1: 실로 묶어주마! 이리와.
0: 뭐야? 이게 뭐야? 이 조그만한 게?
1: 이제 못 밟겠지?
0: 분하다! 두고 보자!
1: 거인도 별거 아닌데. 아이, 근데 거인이 둘이라고 했는데 숨어서 기다려볼까?
7: 재봉사는 몰래 숨어서 거인들이 나타나 잠들기만을 기다렸지.
0: 한숨 잘까?
8: 나도.
1: 지금이 기회야. 이 알밤만 있으면.
0: 누구야? 야!
8: 뭐야?
0: 왜 때리냐?
8: 어? 무슨 소리야? 나 안 때렸거든.
0: 장난치지 마라.
8: 뭐래?
1: 그래, 한 번 더.
8: 야! 넌 왜 때리는데?
0: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잠만 자고 있었는데.
8: 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안 참는다.
0: 누가 할 소리?

0: 그렇다면 한 번 더. 어, 좋아.
1: 참을 싸우다가 결국
2: 하지마.
1: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
2: 야, 건드리지 마라. 너나 건드리지 마라. 아, 힘들어. 아, 우리 조금만 쉴까?
0: 역시 내 예상대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쳐서 쓰러졌군.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재봉사가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지. 이차, 이차, 여기 꼬매고. 아, 진짜 크네. 여기는 이렇게 꼬매고. 아, 힘들어. 아이, 아이, 아이, 크긴 크네. 드디어 다 꼬맸다. 아, 이봐, 거인들! 늦잠 그만 자고 일어나시지!
3: 뭐야? 어? 넌 저번에 그 한방에 일곱?
2: 어? 네가 말한 그 한방에 일곱? 어.
0: 그렇다. 난 한방에 일곱? 아, 이제 싸우지 마. 실은 너희 잘 때 내가 알밤 던진 거야.
3: 이 조그마한 녀석이.
2: 가만 안 둔다.
0: 내가 마법으로 너희들을 딱 붙여놨거든. 아니 뭐 화가 나면 이쪽으로 오시든가.
4: 거기 꼼짝마.
2: 이거 왜 이래.
0: 한 방에 일곱. 나한테는 안 되지.

0: 그렇게 거인들은 마을에서 도망갔고.
1: 아, 뭘 재수했을까?
0: 재봉사는 왕국의 영웅이 되었지.
1: 고맙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2: 거인을 물리친 영웅 만세!
3: 만세!
2: 만세!
3: 만세!
0: 허풍을 떨다 위기에 처했지만 지혜롭게 거인을 물리친 재봉사는
4: 그만해요.
0: 왕궁 사람들의 옷을 만들며 왕도 지키는 기사가 되었다.
2: 드디어 온 세상에 날 알렸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방에 일곱.
0: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자, 저기요.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2: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하, 전하, 단종 전하.
2: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3: 누구냐?
2: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저쩌고.
3: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4: 듣거라, 반역을 꾀한 수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5: 조차라!
4: 조차라! 조차!
2: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4: 뿌리야!
2: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2: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6: 결과.
7: 의도.
6: 결과.
7: 결과?
6: F네.
7: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8: 나는 좀만 생각해볼게.
6: 근데 저기서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8: 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안 발견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6: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쳐줘.
7: 애니메이션 좀 쳐줘.
6: 아니 애니메이션 말해봐.
8: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

0: 공부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1: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0: 맞아, 이게
1: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0: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2: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1: 근데 돈을 원하는 원한... 결과는 똑같잖아.
0: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1: 의도를 모른다니까.
0: 점점 더 몰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3: 착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0: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1: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미래의 결과가
3: 똑같아. 결과가 똑같다며.
0: 아니 그러니까
1: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2: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4: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0: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3: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2: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불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막아지잖아. 나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0: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1: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2: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다.
4: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3: 그러면 돼.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죽일 수도 있어.
1: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0: 그러니까.
1: 근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5: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0: 아니,
1: 안 그럴 수가 없는
4: 그건
1: 게.
4: 그건 도박이지.
1: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내가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5: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3: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부분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0: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5: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4: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0: 그리고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4: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0: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 있어.
4: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0: 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지.
4: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0: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2: 나는 무대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0: 어쩔 수 없는 거야.
2: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6: 아이들이 삶을 살다 와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들이 나아가는 거는.
3: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하는 것과 다르죠.
5: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0: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것 같아.
1: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2: 상식이
3: 그게
2: 철학이다.
3: 상식이 철학이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 수학 같은 게
2: 철학이 상식을 만드는 거지.
4: 근데 언니가 맞춰 줬네.
3: 어? 은심의 손을 얹고 하면서.
4: 뒤에 봐봐.
2: 단종이 유입에 왔다. 단종이 유입에 왔다.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어허, 네 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2: 저 한 명이가 아닌데.
0: 안녕히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5: 저나?
3: 뭐라 이거?
5: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3: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1: 오,
3: 이거 열리나? 이거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2: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3: 안 갈 거야.
0: 아, 안 갈 거야.
5: 아마 그냥
2: 얼굴만 보고 나중에 영화 시트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3: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0: 와이파이가
2: 대체
0: 데이터 써 데이터.
2: 아니 데이터가
3: 인공
2: 위성
3: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2: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다. 핸드폰이 아니라 목통에 단다니까. 이거 인공 위성이 없어. 인공 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길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누구세요?
1: 저 멀리서부터 지켜봤습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0: 뭐야?
1: 아니 아니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2: 응? 수상한 방송국 캐스팅 디렉터 나스탕.
0: 뭐야 나?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쪽 말고요.
0: 에?
1: 그쪽 말고요. 이쪽이요.
3: 저요? 아 저요? 어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네. 어 그런데 저는 연예계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요.
1: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태 찾고 찾고 또 찾던 그런 분이십니다.
3: 어? 아 이런 일 익숙해요.
1: 아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여기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로 꼭 와주세요.
3: 아,
1: 아니, 뭐 간단한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뭐 형식적인 거니까.
3: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응.
1: 마음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3: 아,
1: 꼭이요?
3: 예쁘면 피곤해.
1: 꼭이요?
3: 네. 아, 내가 이런 걸 다 봤네. 어, 벌써 몇 개째니?
0: 한 개잖아.
3: 물어본 거야. 몇 개째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데뷔하는 거 아니니? 보석은 어떻게 해도 알아보나 봐.
0: 호미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응?
3: 아니야. 이 명함에 있는 회사도 진짜 있는 데잖아.
0: 들어본 적도 없는 데잖아. 너 거기 소속사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
3: 내가 거기 간판 스타가 되면 되지. 호빵이 혹시 너 질투 같은 거 아니?
0: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질투를 한다고 그래?
3: 오빠가 잘 들어봐. 내가 데뷔만 하면 톱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잘생긴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니? 그럼 내 친구가 곧 네 친구 아니겠니? 어?

0: 매니저 필요하지 않아. 키 안 죽으려면 매니저는 데리고 다녀야지. 뭐든 필요한 거 말만 해.
1: 아무리 형식적인 테스트라도 뭘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뭘 보여주지? 연기? 춤? 노래? 모델 워킹? 뭘 보여주지?
0: 어머나, 뭐든 우리 홈이라면 금방 데뷔하지 않겠어? 내가 그 상대 배역이든 매니저든 뭐든 다 해줄게. 말만 해.

웃음 카메라를

0: 좋았어, 몸이. 오, 유연하다. 와, 놀랍다. 유후. 자, 몸이야, 이제 연기 연습 시작해보자.
1: 잠깐. 나 몰입 중이잖아. 됐어.
0: 자, 그럼 희노애락을 표현해보자. 기쁨.
1: 짜장면 두 개를 먹었는데.

0: 이거 뺏어 먹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자, 이번에는 감정을 더 올려서 슬픈 연기

0: 여기 물.
1: 그럼 매니저, 나 다녀올게.
0: 어, 호미야, 잘하고 와. 화이팅!

0: 연습실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1: 숭구리 당당 숭당당 어?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핫바이야 핫바이야 첫 보면 앱니다 어?

0: 개그 전문?
1: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곰이 없다.
0: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고 가기로 약속해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땡. 어휴, 알았어, 알았어. 보고 싶었던 거 알아. 도배그만, 도배그만. 안녕.
0: 반가, 반가.
1: 어, 여보세요? 어, 나 라이브 방송 중이야. 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
0: 호미야, 너 휴대폰 거꾸로 들었어.
1: 눈치챘어, 맞아. 나 휴대폰 새로 바꿨잖아. 새로 나온 걸로.
0: 아, 그래, 자랑하고 싶었구나. 축하한다, 얘. 자랑 다 했니? 응. 이제 내려놓고 할 일 하자.
1: 아, 그래.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호미, 들어와. 들어와.
1: 들어와.
0: 들어와. 채팅부터 읽어보자구.
2: 좋았어.
0: 어, 여기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요. 호미야, 이거 완전 너를 위한 질문 아니니?

0: 비밀 특공대!
1: 나와라! 비밀 특공대!
0: 자!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0: 그렇지.
1: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2: 셋, 상황 파악했다.
3: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4: 네, 사령관님.
5: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 볼까? 쉽게 잡힐 줄 알고.
6: 겹치면 안 돼.
5: 좋았어. 아림없지.
6: 놓쳤다. 내가 막을게.
5: 맥스 부탁해.
6: 울츠, 넌 내가 구한다.
7: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8: 알겠어. 지금이야.
7: 됐어, 성공이야.

0: 여기도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트 군과 볼트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하이노크를 막아야 해.
4: 티나 살려줘.
2: 볼트,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거기는.

0: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른 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2: 어디?

0: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1: 야! 거의 다 왔는데!

0: 블루시티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미니트 꽁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일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옳죠, 그만.
2: 잠깐, 응? 이번에도 미니트 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하라!

0: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3: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찍어? 난 망했어, 망했다고.
4: 수기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3: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3: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떡해.
1: 슬퍼.